하면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남창가곡 중에도 이태백의 술 이야기가 나오는 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태백의 주량을 하루 300잔이라 했는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남창가곡 계면조 얼롱 이태백의 이동규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태백의 주량은 그 어떠하여 일일 수경 300배하고 두목지의 풍채는 그 어떠하여 취과 양주 귤만 걸었고 아마도 이 둘의 풍도는 못 미칠까 하노라. 초장을 처음부터 높은 소리로 높게 질러내는 그 분위기에 맞는 노랫말이죠. 남창가곡 개면조 얼롱 이태백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책은담에 나오는 이야기 함께 나누셨는데요.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약간 취한 정도로 마시라. 그렇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멋이 있다. 화관 반개 주음 미취 차중 대유 가취 책은담의 말이죠. 뭐든지 중정한 정도가 가장 좋은데요. 앞서 산책길 첫 곡으로 감상한 노래에서 이태백의 주량이 일일 수경 300배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300잔이면 아마도 책은담에서 말하는 그 정도는 훨씬 뛰어넘은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태백의 유명한 월화독작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태백이 술에 대해 가진 생각이 나옵니다. 삼배통대도 일두합자연 석잔술로 큰 도를 통하고 한말술에 자연과 한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술 석잔 한말술 다 좋은데요. 석잔술에는 큰 도를 통하고 한말술에 자연과 하나가 된다고 하니 이태백은 과연 큰 도를 통하는 선택을 했을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선택을 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골랐는데요. 평농, 계락, 편수대엽의 세 곡을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수령음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대금독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입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평농 계락 편수 대업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수령음 들으셨는데요.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평조회상 중에서 골랐습니다. 평조회상은 영산회상의 세 가지 버전 중에 하나인데요. 평조라는 말은 낮은 조란 의미라서 영산회상을 사도 낮춰 연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사도 낮추는 건 거문고가 기준이 되는데요. 그래서 관악기의 경우는 음역상 오히려 옥타브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악기는 전체적으로 4도 낮은 음역을 내기 때문에 현악 영산회상에 비할 때 차분한 미감을 보여줍니다. 오늘 들으실 연주가 가야금 독주인데요. 평조회상 암영으로 유초신지곡 중에 두 번째 곡 중령산 듣겠습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중에서 두 번째 곡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이 노래는 나이 들어가는 이들이라면 그 내용이 확 와닿는 그런 노래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 이제 젊어지진 못할 테니 이후엔 더 늙지 말고 늘 이만만 하면 좋겠다 하면서 백발이 스스로 짐작하고 좀 더디 늙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반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든 못하여도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약과저 백발이 재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남창가곡 계면조 평거 반 넘어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반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든 못하여도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역과저 백발이 제 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남창가곡 계면조 평거 반 넘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이 곡은 국악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해도 이 곡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이 곡의 유려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이 좋다 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수제천 정읍입니다. 백제시대의 정읍사로 그 뿌리를 추적해 올라갈 수 있는 음악인데요. 정읍사는 고려시대에는 궁중정제인 무고정제의 창사로 쓰였고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는데요. 조선 중기 이후에 노래는 부르지 않고 관악합주로만 전해지게 됐습니다. 우리 향악곡의 백미로 꼽히고 있는 음악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듣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재천 공명으로 정읍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입니다. 김영철은 철연금이란 악기를 처음으로 만든 분인데요. 하와이안 기타와 검은고를 절충해서 철연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양금을 철연금이라 부르기도 해서 간혹 두 악기를 혼돈하는 분도 계신데요. 두 악기 모두 쇠줄, 철줄이라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만 김영철이 만든 철연금은 다른 명칭이 없이 그냥 철연금으로 고유명사화되어 있고요. 양금의 경우에는 악기 유래와 관련돼서 구라철사금, 서양금이란 이름도 있고요. 또 악기 재료와 관련돼서 구라철현금, 철현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이 악기와 구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철현금은 20세기 전반기에 처음 만들어진 악기인데요. 신생 악기임에도 이제 우리 음악사 속에 자리를 잡았고요.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무용 반주 역할로 국한돼 있었지만 마침내 기악음악의 절정이라 부를 수 있는 산조까지 연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철연금 산조 듣겠는데요. 성창순, 유경화 두 분의 철연금 연주고요. 정화영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성창순 유경화의 철연금, 정화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천자 뒤풀입니다. 사실 춘향가에 천자문이 나오는 건 내용상 좀 이상할 수 있죠.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도령일 텐데 이도령은 28청춘 16세이니까요. 천자문은 벌써 다 뗐으니까. 그런데 천자문을 이도령이 읽습니다. 이도령이 광활루에서 춘향이를 본 이후 제정신이 아니게 됐습니다. 10대 청소년의 그 마음이겠죠. 그래서 춘향이를 봐야겠다 하고 방자시켜서 편지를 보내놓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 책 저 책 다 꺼내 읽다가 천자문까지 내려온 건데요. 이 천자문조차도 춘향이 만날 생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여서 자기 방식으로 읽습니다. 오늘 그 내용 만나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천자 뒤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수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와 이도령은 광활루 구경 나가셨다가 춘향 추천하는 것을 보고 눈이 확 뒤집혔던 것이었다. 도련님, 그시부터 구경도 뜻이 없고 글짓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지른 듯이 섭섭히 돌아와 동원에 잠깐 다녀 내 아업에 온 후 점심을 먹자 해도 김치국에 목이 메고 은산을 바라보니 공연한 한숨이요 토적거다가 재편언듯 가슴이 두근두근 술을 과히 먹었는듯 정신이 갓질갓질 두 팔에 맥이 없고 두 다리에 힘이 없어 이마에는 식은 땀이요 입으로는 서나핍니다.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못 입어서 걸고 짐금에 비껴누니 몸은 광활루에 간진 듯 눈은 철연히 춘향을 대하는 듯 눈 감으면 옆에 짓고 눈 뜨면 간 곳 없어 깊은 상상의 심병 어린 창제야 다 끊쳐 실성 발광되는구나 아이고 내 못 살겠다 예 방자야 너와 나와 우리 캐리 형제 하자 예 방자 형님아 사람 좀 살려라 도련님 대관절로 어쩌잔 말씀이오 여보게 방자 형님 편지나 한 장 전하여 주게 존귀하신 도련님이 형님이라고까지 허여놓으니 방자님이 초가 살짝 났던 것이었다 도련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편지나 한 장 써줘 보시오 일 되고 안 되기는 도련님 연분이 없고 말 듣고 안 되기는

여기는 춘향의 마음이 없고 편지 전하고 안전하기는 소인놈 생각이 오니 편지나 써줘 보시오. 도련님이 두 무릎 단정히 꿇고 편지를 쓰던 것이었다. 방자 가만히 보더니만 여보시오 도련님, 아 그 편이 앉아 편지를 쓰십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피성이면 불성이라는 옛 문자가 있느니라. 정성 없이 써서 일이 될 것이냐? 편지 써서 주시니 방자 받아들고 춘향집을 건너가이며 은가 생각을 못하나 내가 평생은 아니 다니던 집을 뜻밖의 들어가면 세수 없는 춘향모가 어찌 오느냐 말을 묶어들면 무슨 말로 대답하리 내가 만일어 아니 간다 하면 도련님이 못 살겠고 가자 허니 난처로구나 일처일 생각하며 춘향 문전 강도하니 향단이가 마침 나오거늘 향단아 너 마침 맞게 잘 나왔다. 편지 내어 향단 주며 너 이거 알겠느냐? 무엇인지 내가 어찌 한단 말이냐? 오늘 너희 아가씨와 추천할 때 광한루에서 우리 도련님이 너희 아가씨 오란다고 내가 간 일 있지? 그래 이게 바로 그 색이다. 아이고 우리 만한이 말하시면 큰일 난다. 어서 가지고 가거라. 예 향단아 너희 만한님 모르게 살짝 전하고 일만 되게 하면 남은 권리는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두 사람에게 매이게 된다. 향단이도 마음이 솔긋하여 편지 받아가지고 들어가거늘 방자 책방으로 돌아와 편지 전했습니다. 답장도 안 해주더냐? 답장 이제 곧 올 것이니 마음 놓으시오. 도련님이 답장을 기다리는데 발광증이 나서 마음 잡기 위하여 만 권 서책을 들여놓고 이걸 읽다 저걸 읽다 홀쩍홀쩍 함부로 뛰어 읽는디 천명지상이요 솔성지도요 수도지교니라 대학지도난 예명명도 갈묘제 신민날묘제 지어지선이니라 관관저우제아지주로다 요조숙녀군자호구로다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난 신부로다 홍도가 신부되랴 춘향이가 신부로다 마상의 봉한식이요 도중에 송모춘을 7월 유하하던 9월 수익하나니라 천지지가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 천고 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을 가야 거겨 고교 구교 방자 밖에서 듣다가 아니 도련님 이게 웬 야단이오 도련님이 지금 글 난리를 꾸미시오 글 싸개를 만났소 글 전을 보시오 이놈아 딴소리 듣기 싫다 가는 원코 형코 이코 정코 춘향코 내코 한테 대면 좋고 그리고 저리고 하면 또 세코 나면 좋고 방자 듣다가 도련님 그게 무슨 책이오 이게 주역이다 그 어디 주역이오 코책이지 저기 노는 하코 소인 코도 그 밑에다 넣어주시오 이놈아 안디 코는 상하누 코라 여기 범치 못한다 맹자 견양해 왕하신네 왕활수 불원 천리대 허신이 춘향부로

것이니까. 글귀마다 춘향이가 열렸소 그려. 이놈아 잔소리 마라, 사락을 읽어보자. 태고라 천왕씨는 지 쑥덕으로 왕하시다. 당장 어이없어. 도련님, 사락도 서울 사락과 시골 사락이 달소 그려. 우리 남원 사락에는 천왕씨가 목덕으로 왕했는디 서울 사락에는 쑥덕으로 왕했소? 네 모르는 말이로다. 태고라 천왕씨가 1만 8천세의 나이 오직 많으시냐. 말년에 낙치여사 목덕은 못 자시고 물씬물씬한 쑥덕을 원하시기로 관악에서 공론하고 사락판을 고쳤기로 각도가급 행교에 동문났느니라. 이 글도 정신없어 못 읽겠다. 굵직굵직한 천자를 읽어보자. 하늘 전따지. 허허 참 양반님, 내가 다른 양반들은 치른다는데 우리 도련님은 점점 내리드시느라고 삼경 읽다 사략 사서 읽다 사략 읽다가 이번에는 천자 읽으시오. 무식한 뇌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라 하는 것이 칠서의 조상이라. 천자 뒤풀이 하는 것을 뜻을 알고 들으면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내 읽을게 들어보아라. 자시의 생천허니 불언행사시 유유창창의 하늘천 축시오 생지허여 오행을 맡아 쓴 양생만 물었다지. 유현미묘 흑정색 북방현무가무련 궁상각치오 동서남북중앙토색의 두루황 천지사방변 말리 하루광할지부 연대국조 흑망성 쇠망군의 금어치주 우치홍수기재 주연 홍범구주 얼굴로 제재군생소역중어 화급판왕의 거치로 요지 성덕장 헐시고 취지어 이래 나릴 꺽조 창생기장가 강구전으로 다룰 오것이서 백가구를 처간용상어 찰정 세상 만사 생각하지 달빛과 같으니라. 시보야 동문다리 기망부터 기울지 18수하도 낙서 중성공지 별진 가련금배 숙창가 원앙금 집어찰수 절대가인 조언 풍류만반진 소벌연 사창월색 삼경야의 경 경청회배 불장 남원와서 전부 왔네 광할루라는 체란 비계가 녹거든 내 팔을 위고 이만큼 물으라고 내 삼복성념 구슬땀에 소설에서 더울서 언제 만날 기약 없이 춘향 혼자만 가라. 어서 다시 보고 싶어 지각 삼추가을 중 백발이 장치하고 게 되면 소년 풍도는 거들소 낙목 한천 찬바람 백설 강산 어결동 오매 불마구리 춘향을 규중심처에 감추자 해는 노이질이 지루원고주일인가 부르룬 이러한 고군 태도 질세

나도 나무 울죠. 이 몸이 홀홀 다르가 천사만사지룰석 우리가 지리지어리 돈이다 푸지시월의 해세 조강지철을 박대 말소대전 통편의 법중률 분

추천하는 음식을 어서 보고 가른 같은 그 태도를 어서 보고지고 이렇듯 소리를 질러놓은 것이 상방의 사또 어찌 놀랬든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네 이러라 예 책방에서 글 읽는 소리는 아니냐고 어떤 놈이 생침을 맞느냐 어떠한 계집년이 첫 애를 빠뜨리느냐 웬 소리가 이리 요란하며 보고지고 소리가 웬일인지 사실나야 하리라 통인이 책방으로 충충 나와 쉬 그 도련님은 무엇을 그리 보고지고 소리를 지르셨간디 사또께서 놀래셔 당근이 다 벗어지고 알려드리라고 야단났소 도련님 이 말 듣고 한번 짜증을 부리는디 야속한 일이로다 백성의 원망 소리는 못 들어도 그런 소리는 일수 잘 들으신다더냐 다른 집 노인네는 일홍진도 계시더구만 우리 집 노인네는 늙으실수록 귀가 점점 더 밝아지신단 말이야 이 때문에 일이 했다고 하나 이는 성악가의 잠시 재담이지 그랬을 리가 있으리오 도련님 깜짝 놀래 예 큰일 났구나 급할 때는 거짓말이 당제니라 거짓말로 여쭈어라 내가 노노에 차호라 오셔야 몽불견 주공이란 대문을 읽다가 나도 주공을 보아지이다 흥치로 소리가 높았다고 여쭈어 보아라 통인이 사또 전에 그대로 여쭈었겄다 사또 가만히 들어보시니 글 읽는데 자미를 꼭 붙인 모양이라 자랑을 헐려 하고 책방 목랑청을 청하여다가 자제님 자랑이 낭자할지 그때 춘향에게서는 보름날 저녁에 나오시라는 답쟁이라 도련님이 실성 발광으로 보름날이 당도커늘 새벽부터 방자 불러 쌍창 밖에 앉혀놓고 해 소식을 묻는 뒤 부지 못하게 허든 것이었다. 동바인이 희번이 밝아구니 방자 불러 앉혀놓고 해 소식을 묻는구나. 예, 방자야, 예. 방자야 해가 어찌 됐나 너 좀 보아라 아니 도련님 인제 통트는디 무슨 해를 보란 말씀이오 예 방자야 예 해 좀 보아라 이놈아 아 해 인제 통튼단 말씀이오 인제 통터 예 해 인제 돋습니다 인제 도다 어쩔 거나 인제 도다 어쩔 거나 인제 돋는 해를 언제 보내고 춘향 집을 가지 않 말이냐 예 방자야 해 좀 보아 이놈아 해 이제 40쯤 되었소 40되어 어쩔 거나 글 읽고 말할 때와 술 먹고 돈일 때는 해가 잔이 절부더니 그태여 오늘 해는 어찌 길이 지루하냐 예 방자야 해가 그만큼 갔나 보아라 예 방자야 예 해 좀 보아라 이놈아 해 이제 옷이나 되었소 옷이 되어 어쩔 거나 하느님 오늘 규모 대단하시다 예 방자야 예 해 좀 보아야 해 이제 육시나 되었소 이 자식 해가 육시가 있단 말이냐 옷이 넘으면 육시 아니오 너 참 매우 유식하다 예

0: 그만큼 가나 보아라. 이제 동에서 아구 트느라고 딱 합니다. 저 자식이 사람을 죽일 놈 아닌가? 내 말대로 금시 육시됐다는 해가 인제 아구 튼단 말이냐? 인자 막 서풍 쏙소리 바람에 해가 동해가 꽉 처박히더니 인제야 나오느라고 뭉게 야가 났소. 도련님 답답해요. 문 팔짝 열고 밖에 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총천법을 배워 뛰면 유공후의 화를 빌어 해를 내가 짓다 쏘아 떨어지게 거디오. 나는 대자대비 일광보살 어서 넘어가옵소서.
1: 천자가 칠서의 조상이라 하면서 천자문을 읽는다 하고 이 천자 뒤풀이를 하면서 읽는 내용 들으셨죠. 이 앞부분은 그나마 제대로 잘 읽다가 춘향이 이야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죠. 마음 한가운데 춘향이가 딱 들어와 있으니 뭘 읽어도 제대로 읽기가 어려웠던 거죠. 마침내 춘향이 이야기로 넘어간 내용들이 참 재미있었죠. 이도령이 새로운 가사 붙이는 것에도 재능이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 창극조에 능한 김현수 명창이라 그런지 안일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내용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천자 뒤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 들어보셨는데요. 지난날 우리 창극 발달에 여러 역할을 하신 분이죠. 김현수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경기 충청 농악 중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경기 충청 농악의 판재의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곡이기도 하죠. 태평소 선율을 포함해서 꽹과리 징 장구 북의 삼을 연주 들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연주하는 입장꽃 듣겠습니다. 김현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꽹과리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요. 경기 충청 농악 중에서 입장꽃부터 인사꽃, 돌림벚구, 당산 첫 번째 일부 들으셨습니다. 김현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듣겠습니다. 금강산 타령인데요.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하명산 어디메뇨, 천하명산 구경갈제, 동해 끼고 소순산이 1만 2천 봉우리가 구름같이 버렸으니 금강산이 분명구나. 이런 노랫말도 있었고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눈에 보이듯 묘사를 했는데요. 기암교에서 절경 속에 금강수가 세움솟고 구름줄기 몸에 감고 쇠사다리 더듬어서 발 옮겨 올라가니 비로봉이 장엄쿠나. 만학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구만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비류 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죽장 놓고 앉아보니 창파에 나는 뱉고 쌍거 쌍내 한가롭다. 복내 방장 영주산은 구름밖에 솟았구나. 마치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선연하게 보는 듯 그런 풍경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겸기 작가 금강산 타령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1927년에 경서도 소리의 명인 최정식이 지은 신민요에 속하는 곡입니다.

새 휴일이라서 긴 연휴 시간 잘 보내고 계시겠지요? 이제 오늘로써 연휴를 마감하고 내일 다시 새로운 출발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넉넉한 우리 음악과 함께 몸과 마음 편안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길고 파란만장한 한국의 역사를 다시 정성 들여 읽어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지식이나 정확성이나 판단보다 사랑과 이해, 조건 없는 포용이라는 것을 깊이 느낀다. 1999년 출간된 마종기 시인의 시집 안 보이는 사랑의 나라 속 시인의 말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분열을 넘어서는 가장 명료한 수단은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진의 문화시대입니다.

첫 곡으로 양방원의 이너 스페이스 함께 듣고 왔습니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대체 휴일까지 주어진 덕에 또 광복절의 의미를 더 오래 새길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무엇을 바로잡고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새롭게 만들어갈 사회에는 갈등보다는 사랑이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월요일에는 초대석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인사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코트의 안주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모든 예술가를 위한 자유롭고 열린 공간을 지향하는 곳인데요. 잠시 뒤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메시지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국악방송 덩덕궁 앱 그리고 카카오톡 실시간 오픈 이야기

자기방에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국악방송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디오 다시 듣기 플랫폼 팟빵도 즐겨찾기 해주세요.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디오북부터 전자책까지 대한민국 대표 독서 플랫폼 윌라에서 3개월 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 3개월 구독권, 전통 방식으로 건강하게 발효시킨 떡 가람 증편에서 잔증편,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건강한 디저트 힐베이커에서 구움 과자 세트를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방송 이후에 문화시대 홈페이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첼로 가야금의 익스트랙션.

첼로 가야금의 연주 익스트랙션 함께 들었습니다. 2932번 쓰시는 분께서 연휴에도 찾아와 주시다니 오늘도 감사히 듣겠습니다. 저희가 감사하죠. 이렇게 대체 공휴일에도 또 귀 쫑긋하고 이렇게 문자도 남겨주시고 방송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0: 좋은 공간은 새로운 생각과 영감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오늘 모실 분은 오래된 터 위에 새로운 예술과 사람, 이야기를 연결해 오신 분인데요. 경계에 꽃을 피우자는 꿈을 품은 복합문화공간 코트의 안주영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휴일인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아유.
0: 그 제가 코트라고 설명을 지금 잠시 드렸는데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죠.
1: 네.
0: 네. 그리고 복합문화공간이라고 또 수식을 했거든요.
1: 네.
0: 이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일단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 인사동에 네. 16길이 있는데 네. 그 종로변 초입에서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면 이렇게 왼편에 인사동 1길 안쪽에 있는 좀 남루한 건물이에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종로 2가 사거리 쪽에 25층 굉장히 큰 건물이 지어졌거든요. 그 지원 서울타워라고.
0: 네.
1: 그래서 지금은 그 건물 바로 뒤편에 약간 우거진 수풀이 있는 옆에 이제 약간 지금은 너무 대조적으로 헐벗어 보이는 5층짜리 건물인데 약간 조금 인사동 중심에서 보면은
0: 네.
1: 약간 변두리 변방이거든요. 근데 서울로 보면은 완전히 이제
0: 한복판 네, 아닌가요?
1: 네. 그래서 네. 정말로 그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딱 있는 그 틈새에 있는 그리고 그 틈새에 조금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서식하는 곳.
0: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면은 뭐 전시도 열리고 때로는 뭐 연극이나 뭐 공연도 있고 뭐 그런 정도의 공간으로 상상하기 쉬운데 지금 우리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것 잠깐 그 경계에 꽃을 피우면서 뭔가 좀 알기도 어렵지만 굉장히 과거와 현재가 함께 복합적으로 있는 인사동 한 공간에 자리하고 있는 코트라는 곳이라는 것이죠.
1: 네, 맞습니다. 네.
0: 그러면 잠깐만요. 오늘이 사실 공휴일인데요.
1: 네.
0: 오늘 같은 날은 그 공간도 쉬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붐비고 문을 여나요?
1: 저희는 뭐 그렇게 많이 뭐 어쩔 때는 붐비지만
0: 네.
1: 보통은 그렇게 붐비지는 않는데
0: 네.
1: 그래도 항상 열려있는 곳입니다.
0: 항상 열려있어요?
1: 네. 예. 그 제가 이 공간에 이제 처음 인연이 된 거는 10년 전인데 코트라는 이름으로 한 건 7년이 됐어요. 근데 지난 7년간 하루도 오픈을 하지 않은 날은 없어요.
0: 근데 이제 하루도 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1: 근데 그거는 네. 그렇게 됐어요. 그 이제 추석이나 설날도 직원들은 쉬고 그러니까 올해 설날에도 이제 고향이 없는 사람들이나
0: 네.
1: 올해도 뭐 여러 커뮤니티 멤버들이 같이 떡국도 끓여 먹고
0: 대표님이 직접 해서 주시고
1: 아니요 같이 그냥
0: 같이 그냥 전부 다 같이
1: 네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0: 네.
1: 저희는 또 그렇다고 또 뭐 여기 오면 그런 걸 한다라는 의무감은 또 갖고 싶지 않아요.
0: 그렇죠.
1: 근데 예.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0: 뭔가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네요.
1: 네.
0: 그러면 아까 7년 전부터 이 코트라는 이름으로 또 자리를 하게 되셨다고 하셨는데 이 코트라는 이름의 또 뜻이 있더라고요.
1: 네.
0: 예.
1: 꽃을

0: 한국말을 영어로 표기했을 때 KKOT, 뭐 CCOT 이렇게 하는데 그 꽃과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공간을 크게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정원이 있었어요. 코트야드. 근데 처음에 이 공간에 왔을 때 피막골이 있고 그 안에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그 주변으로 정원을 200평의 건물을 비워내고 만들면서 그 정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었는데 그 코트야드의 영어를 소리 나는 대로 해서 그래서 이제 경계뜰에 꽃을 피운다. 그래서 꽃과 뜰을 합친 그래서 이제 한민복 시인님께도 한번 연락도 드렸었는데 그 모든 경계에 꽃이 핀다. 그래서 경계에 담을 쌓지 말고 꽃을 피우자라는 뜻으로 이제 이것도 저희 친구들이 같이 만들게 된 이름입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대표님과 친구분들이 함께 만드신 그 경계라는 의미는 뭘까요?
0: 경계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2016년에 이 공간을 만났을 때, 이 공간만 만난 게 아니고, 윌리엄 켄트리지의 언저리의 미학이라는 도록 수류산방에서 엮은 책과 또 천상병 시인님의 나무라는 시를 같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그 어떤 중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문장 중에 예술이란 중심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쓸모없는 것에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서로의 서로를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근데 이제 저희 공간이 그 위치적으로도 자본과 문화의 가운데에 있고 그러나 또 옛날부터 동서양이 만나서 이제 새로운 물결이 생겼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피막골의 서민 정서와 그리고 또 종로대로변은 또 왕들이 행차하는
1: 그러네요.
0: 곳이었고 그런데 또 저희 그 담을 같이 했던 승동교회는 그 조선시대에 천민 그 백정들의 교회로 정말 놀라운 정말 인권 한국의 인권 역사에 있어서
1: 아주
0: 너무나
1: 중요한,
0: 선구적인 그 정신이 옛날부터 있었던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신분이나 어떤 모든 외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그런 공간이 이터의 정신이다라고 느꼈었습니다.
1: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분, 종교, 혹은 그 서로 다른 출생지, 뭐 이런 모든 것, 뭐 정체성, 뭐 이런 것까지 또다 벗어난 그 경계를 없애고 거기에 꽃을 피우자는 뜻의 코트로
0: 네.
1: 이해하면 되겠네요.
0: 그래서 조금 신기한 거는 저희 공간에 마리아라는 우크라이나 아티스트인데 그분이 이제 러시아인과 우크라인들이 같이 예술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클래스도 하고 있어요.
1: 아, 지금요?
0: 네.
1: 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네요. 지금 전쟁 중이기 때문에.
0: 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9월 초에 하는 페스티벌에는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시리아, 요르단 이런 지역들을 1968년부터 후원해 왔던 저희는 일체의 정치색이나 어떤 특정 뭐 당파적인, 종교적인 이런 색깔이 없는 걸 추구하거든요. 근데 비영리 단체인데 그 이제 아네라라는 단체와 인도주의 단체와 저희가 같이 전체 공간에서 이제 페스티벌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전부 중동 지역에 기부하는 그런 활동들도 있고.
1: 아, 그렇군요.
0: 네.
1: 자, 이 정도만 조금 이제 맛보기처럼 여러분들 들으시고, 아, 코트라는 공간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0: 아주 어렴풋하게 지금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이 코트가 처음 문을 열게 되었을 때 오동나무와 그 앞에 정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사라진 건가요? 그리고 이 터와는 어떻게 또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도 궁금하기도 해요.
1: 저는 이제 첫 직장은 타임지 한글판 네. 영어 공부하려고 이제 영어 강의를 어려운 교재로 예. 이제 하드 트레이닝을 한다고 그리고 그때는 좀 세계를 이해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타임지 강의를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타임지를 60년대에 200개 잡지를 수입하셨던 신창호 회장님을 뵙게 됐고 네. 그러면서 20대부터 회장님이 제 인생의 지주, 정신적인 지주였는데 막연하게 회장님이 문화와 예술 또 뭐 굉장히 축복이었지만 20대 피천득, 조병화 뭐 네. 이런 분들을 네. 다 네. 만날 수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저에게는 좀 그 반드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예술의 자유를 가지려면 이 경제의 자유가 필요하다라고 그렇죠. 생각했고 네. 네. 그러나 이제 그런 이제 기회가 우연히 오게 됐을 때는 이렇게 점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2013년 4년 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셨을 무렵에 네. 명동 성당에 1898이라는 광장을 이제 PM을 하던 일을 하게 됐을 때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 그때 이제 저를 보셨던 분이 제가 좋아할 공간이다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아. 그래서 인사동에 보는 순간 예. 매료가 됐고 네. 처음에는 그 피막골이 다 불타 있었고 저는 이제 건물이 사람이라고 느껴요. 네. 근데 사람들이 다 쓰러져 있다라고 오. 느꼈고 네. 그 안쪽을 들어갔을 때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또 오동나무도 그냥 너무 처참한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네. 봤을 때는. 네, 네. 네, 그게 인연이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0: 아니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아유 이렇게 남루한 공간을 왜 나에게 소개해줘?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1차원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매료가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터에 뭔가 이 공간을 좀 만들고 싶다고 생각하셨다는 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부분이고 전혀 다른 일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것도 굉장히 네,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 혹시 대표님이 해오셨던 이전의 일들이 이제 이 문화 공간을 운영하면서 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세요?
1: 다른 건 잘 모르겠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옛날에 한 20년간 부동산 뭐 투자회사에도 있었고 다양한 일을 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좀 전 세계에서 뭐 런던, 파리, 뭐 프랑스 다 많은 공간들을 실사하고 이런 경험을 했는데 네. 지금 이 공간 같은 곳은 없다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네.
0: 그 얘기는 이 공간만큼 나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온 공간이 없었다.
1: 특별한 곳은 없다. 네. 그래서 이곳은 저에게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에게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그리고 모든 것이 네. 유한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내가 힘이 있을 때 이 공간을 만나서 이 공간과 함께 할 수 있었다. 네. 물론 2023년 말에 저희 공간 본관과 별관에서는 이제 철수를 했지만 그때도

0: 아름다운 작별을 했습니다.
1: 네.
0: 그뭐 제대로 제가 운영도 못하고 모든 게 엉망이었지만 이전의 삶은 굉장히 공허했는데 이 공간에서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저의 친구들은 제가 뭐 3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 연어가 역류하듯이
1: 네.
0: 뭐 어느 순간 근데 아마 그 저의 스승님께서 어쩌면 가장 저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1: 인생에 되게 중요한 시간에 누군가를 만나는가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 대표님에게는 그런 인물이 있었고, 그 인물을 만나는 그 시점으로 인해서 이제 새롭게 이 인생길이 펼쳐진 거라고
0: 네.
1: 보여지네요. 이 2020년 3.1절을 기념해서 이 공간을 여셨다는 것도 굉장히 독특했어요.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어떤 중간에 사연들이 있어서 2024년부터는 이제 그 단일 공간 빌딩에서 지금 코트를 운영하고 계신데, 이 공간이 지하부터 5층까지니까 한 6층 정도의 건물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다양한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저희가 원래 공간을 크게 운영을 했을 때, 그때 있었던 것들이 다 축소된 형태로 지금 해봉 빌딩에 있어요. 저희가 지금 임시정부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전에 있었던 공간 중에 어쩌면 이 해봉 빌딩이 뭐 로켓으로 치면은 본체 모든 걸 떨구고도 하나
1: 남아
0: 남아서
1: 있는
0: 가는 근데 정말 이 공간에 오면서부터 처음 이 공간을 만났을 때도 전종환 교수님의 그 피막골 도시 뒷골목의 장소 기억 그 논문이 정말 저에게 놀라운 이 공간에 대한 공감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 이 공간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새로운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근데 이 해봉 빌딩은, 1907년에 그 최초의 사설 극장 중에 하나인 연흥사가 있었고, 그때도 사장이 프랑스인이었고, 그리고 또, 어저께 조금 더 찾아봤더니, 거기 이제 시설이 다 프랑스식 시설이었대요. 그때, 협률사라고 1898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이 있었다가, 그거는 국립극장 같은 형태였는데 없어지고, 1907년에 여러 군데가 우후죽순으로 생겼는데, 그 중에 이제 장안사, 광무대, 단성사, 연흥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연흥사는 프랑스 시설을 갖춘 그리고 약간 귀족들을 위한 그래서 최고의 그 판소리 명창이나 그리고 뭐 기생 또 특히나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배역을 나눠서 창극을 하는 그 출발이 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대에도
1: 굉장히 역사가 있는
0: 이
1: 공간이네요.
0: 터만 되게 독특하게 근데 지금 저희가 10월 이제 첫째, 둘째 주에는 그 프렌치 커뮤니티의 현재 고고학이라는 그 프렌치 커뮤니티가 전체 공간을 다 써서 뉘앙스라는 아티스트 그룹과 다양한 프렌치 공동체의 멤버들이 이제 페스티벌을 해요. 근데 프렌치 커뮤니티들은 진짜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했었거든요. 그리고 옛날에 공간을 크게 했을 때도 항상 이 해봉 빌딩에서 페스티벌이라고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해봉 빌딩에 연흥사가 되게 짧게 있었어요. 그리고는 1914년에 없어지고 1922년에 조선 극장이 이제 다시 건립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1층에 조선 살롱이라고 하는 카페 바겸 레스토랑이 있고 그리고 이제 1923년에 토월회 창립 공연이 여기서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이 토월회도 보면은 일제 강점기에

0: 그 일본의 검열을 받으면서 9년간
1: 네.
0: 거기서 연극을 무대에 올리는 활동을 한 거예요.
1: 네네.
0: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국악방송 이렇게 하면서 사실 원일 감독님과 인연이 돼서

0: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선곡을 부탁드렸잖아요.
1: 네.
0: 그래서 두 곡을 추천해 주셨는데 짧게 첫 번째 곡은 왁스 테일러의 캐세라이고 또 나머지 한 곡은 닐 영의 하트 오브 골드 이렇게 두 곡을 추천해 주셨는데 먼저 음악을 이제 왁스 테일러의 캐세라를 듣고 와서 어떻게 이 곡을 추천하게 되셨는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왁스 테일러의 캐세라 함께 듣겠습니다.
2: When I was just a child in school, I asked my teacher, what should I try? Should I paint pictures? Should I sing songs? This was her wise reply.
3: A record of the delightful piece they're going to play this evening.

0: 네, 왁스 테일러의 캐세라 함께 들었습니다. 7426번 쓰시는 분께서 코트는 안국역 5번 출구에서 10분 거리에 있군요. 전통과 현대의 경계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라니 정말 궁금합니다. 한번 꼭 시간 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4921번 쓰시는 분은 비 내리는 날 또 대단하신 분을 만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초대석. 오늘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코트의 안주영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박혜진의 문화시대를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시청 가능합니다. 자, 곡 소개를 짧게 다시 할게요. 이 곡 굉장히 좋은데요. 저는 처음 들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이 곡을 추천하게 되셨을까요?
1: 예. 저는 그 국악방송에서 이렇게 말씀 주셔갖고 제가 되게 오랫동안 몇십 년간 좋아했던 노래 두 곡인데 이번에 그 곡을 알아보면서 너무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웩스 테일러는

0: 프랑스의 프로듀서면서 뭐 DJ도 했고, 그런데 그 오래된 음반이나 레코드나 영화 중간중간을 자르고 이렇게 재배열을 해서 음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것을 현대식으로 하는데, 그 저는 옛날엔 그 내용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뭐냐면은 이 우리가 보통 케세라세라는 뭐 약간 자포자기처럼 근데 사실은 원래 그 뜻은 될 일은 반드시 된다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 가사에 나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끝에 내 손에는 열쇠가 있다. 내가 찾아야 될 거는 자물쇠다. 근데 저는 항상 신께서는 저에게 답을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도 내가 내 마음을 따라가면 답이 있다. 근데 이 노래가 이제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닐 영의 Heart of Gold라는 건데, 닐 영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인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되게 서정적인 포크에서 거친 락까지를 경계를 오가는 아티스트였는데, 이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도 대중적인 찬사와는 상관없는 그런 곡으로 갔어요. 그리고
1: 자기만의 길로.
0: 네, 그리고 그런 성공의 방식을 알아도 그걸 다시 하지는 않고 진실하게 자기 길을 간 사람이었고, 또 사회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동참하는 그런 노력도 상당히 많이 했던 분이시더라고요.
1: 그래서 어딘지 모르게 지금 대표님이 추구하거나 또 가고 있는 길과 많이 닮아 있는 분들의 음악을 추천을 해주신
0: 네,
1: 거네요.
0: 좋아했던 음악인데 그 음악이 또 저를 이끌어준 것 같기도 해요.
1: 그렇군요. 그 중에 한곡 웩스 테일러의 캐세라는 들었고요. 나머지 한곡 닐영의 곡은 저희가 마지막 곡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것, 그리고 특히 다른 공간과는 조금 다르게 코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공간의 주인공이라고 하면 결국은 그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일 것
0: 네.
1: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 이 코트라는 한 공간에 있다 보면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시너지나 새로운 기획 같은 무언가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트에서 만난 인연이 새로운 프로젝트로 또 이어지게 된 경우도 있을까요?
0: 있기는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0: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느꼈어요. 저희가 이 공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 공간에서 하루하루를 정말 약간은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신의 옆모습 같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는 다 어떤 연결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만들고 이루고 이것보다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그 민회총에서 어르신들이 오셔서 저희 공간을 가득 채우시고 막걸리랑 홍어회 막 이런 걸 드시는데, 저는 거기서 천국을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이 공간의 터가 뭐고 뭐 여기에 어떤 역사가 있고 그런 거는 안중에 없어요. 그리고 그냥 여기가 편한 거예요. 근데 저는 공간을 잊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주 편해지는 건데, 이 공간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랬던 순간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도 잊을 수 없는, 뭐, 우리 젊은 친구들, 한반도 파이어니어 친구들은 진짜 새벽까지, 사랑에 대해서 울면서,
1: 이야기
0: 그런
1: 나누고.
0: 순간들.
1: 그러니까 이게 상상할수록 굉장히 이상적인 공간이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0: 게요. 이게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해서 우리 대표님 무언가를 기획해서 어떤 뭐 공연이나 전시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예술가들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하는 분들이 모여들고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새로운 테마도 나오고 또 무언가 프로그램도 이루어지고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고 바로 그것이 다른 복합문화공간과의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아, 그런데
0: 네.
1: 여기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0: 대체 어떤 공간인 거예요? 도대체가.
1: 저희
0: 네.
1: 뭐 이번에 우리 사나랑 토마스가 코트 베이비도 태어난다고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0: 아,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궁금해지고, 네.
1: 근데 저는
0: 네.
1: 제가 이번에 이렇게 이런 기회를 가지면서
0: 네.
1: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저의 역할을 딱 표현할 수 있게 된걸 찾았어요.
0: 아,
1: 뭐냐면,
0: 그런가요? 예.
1: 네. 그 그리스 신화에 헤스티아라는 신이 있더라고요. 근데
0: 네.
1: 그 신은 불을 지키는 신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거뭐 기획은 제가 할 줄도 모르고 또 기획이라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저희는 한 번도 전시 큐레이션 이런 거를 별로 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냥 뭐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바람에 꽃씨가 날려오듯이
0: 네.
1: 누군가 와서 싹 트고 우리는 그 인연을 재즈처럼 그냥 이렇게 이어가면서 그뭐 그런 걸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 헤스티아는 그 불을 지키는 사람인데
0: 네.
1: 올림푸스 신전을 떠나지 않고 어떤 신이나 가문에도 속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세계를 다니면서 근데 이 불은 전쟁의 불도 아니고 무슨 대장장의 불도 아니고 그 화로, 난로,
0: 네.
1: 가족이 이렇게 뭔가를 데우는 그런 불이에요.
0: 예.
1: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이 공간에서 어떤 그런 불을 본것 같고 그냥 그 불을 지켰던 것 같아요.
0: 진짜 아니 너무 궁금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코트를 방문하시지 않을까라는
1: 아 근데
0: 생각이
1: 기대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0: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게 전혀 우리가 상상하던 공간과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을 주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람에 꽃씨가 날리듯이 그곳에 펼쳐지면 또 가서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함께 공유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그 음악 듣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이제 후반부에 이제 하게 될 어떤 계획들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전시 그리고 그 코트 예술제 설명까지 좀 소개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기억해 두셨다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네.
1: 되게 신기한 것이 저희가 매년 유일하게
0: 네.
1: 9월 첫 주만 대부분은 저희 공간을 다 외부인들이 집처럼 쓰기를 권장하고
0: 네.
1: 저희는 그거를 뒤에서 할수 있는 일을 하는 형태인데 9월 첫 주에만 이제 영화제를 해요. 여기가 극장터였기도 하고
0: 네.
1: 2023년에 그 프라다 그 명품 브랜드 그 파운데이션에서 프라다 모드라는 행사를 할 때, 그 나라의 고유한 문화를 보여주는 건데 이제 저희 공간으로 장소를 정하고 영화 감독님들이 이제 김기라 작가님도 오시고 그런 축제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것을 이어서 가기 위해서 이제 2024년에는 저희의 전설의 작곡가 김희갑 선생님 다큐멘터리를 저희 공간에서 찍었었는데
0: 네.
1: 그 바람이 전하는 말을 주제작으로 했었고 작년에는 캐나다 대사관에서 추천해 주셔서 이제 몽그렐이라고 잡종이라는 그 캐나다로 이주한 한인의 삶 그 영화를 주제작으로 했고 이제 올해 9월 첫 주에 하는 거는 정글의 수호자예요.
0: 정글의
1: 수호자,
0: 수호자. 네.
1: 네, Guardians of Jungle인데 저희 올해가 이제 프랑스 140주년 이제 해인데 한국이랑
0: 수교를 맺은 지. 네.

0: 거기에 저희 공간에 정말 놀라운 프렌치 커뮤니티 멤버들 중에 그 파스칼 벨마스라고 그 말레이시아의 그 자바 섬의 열대 우림의 그 팜오일 이제 그 농장 뭐 개발로 열대 우림이 파괴된 것을 이제 몇 년간 찍은 실제 다큐예요. 근데 되게 저 예산으로 거기에 막 묘목 퇴비 이런 걸 자원봉사하면서 찍고 그래서 카메라랑 막 번갈아 가면서 근데 저희 영화제에는 꼭 완성작만 하지는 않았거든요. 만들고 있는 과정에도 같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는. 근데 2년 전에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한번 스크리닝을 했었는데 올해 주제작으로 그래서
1: 완성된 작품이 올라가면
0: 네,
1: 되겠네요.
0: 그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각각의 공동체가 하나의 나무인데 나무가 다 뿌리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이제 예술을 통해서 집을 찾는 그 함께 뿌리를 내리는 저희가 이제 영토를 잃어도 서로 의지하는 새로운 집을 찾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글의 수호자를 주제작으로 하고 그리고 공동체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김관지 작가 그 무용가이면서 안무가 그 친구가 이제 참여, 지금은 저희가 이제 니키라는 국악을 필리핀의 이제 음악가인데 다중 악기 연주를 하기도 하고 그 분께서도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1: 공연이 이루어지나 보죠.
0: 네, 공연도 있고 뭐 전시도 있고
1: 9월에 시작되는 프로그램이네요.
0: 근데 9월에 시작되기 전에 이미 지금 이제 이디오피아의 사진 작가 베레켓이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다음 8월 23일부터는 그 이제 시베리아 여기에 보면은 이제 브라트, 사하, 오이라트, 칼믹 이런 그 유라시아 지역의 그 원주민들 그 친구들이 이제 전쟁을 피해서 유럽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지역으로 가서 활동하는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다시 전시를 하는데 그 불확실성 속의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인데 저희는 이제 9월 초에 이그 축제를 저희가 이것도 막 이렇게 너무 체계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가는 대로 하는데 너무 놀란 거는 8월 23일부터 하는 전시 주제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올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전시들이 거의 똑같아요.
1: 놀랍네요.
0: 네. 그래서 이거는 이 공간 자체가 큐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 와, 이 설명하실 때막 눈을 반짝반짝 빛나셔서 제가 빠져들게 되면서 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의지가 필요한 아티스트들에게 특히 이제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뭔가를 표현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아티스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뭔가를 자유롭게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도 들고 공동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이 공간을 되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좀 지속성으로 이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0: 근데 사실 지속성을 좀 포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면은 그 현재 이렇게 몰입하기가 어려운
1: 어려워서.
0: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도 그 중간에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되게 깨닫게 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이 토월회가 여기서 활동했던 역사를 보더라도 사실 이거는 자기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어느 정도의 현실을 희생할 것인가, 그거는 제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되게 여유가 있어서 이걸 한다. 우리도 이제 이 공간을 임차해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런 공간을 소유하는 거는 엄청난 자본이 필요한 건데, 소유하지 않고도 향유한다는 게 놀랍고, 그러면 이 정도의 비용을 내는 거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비인에서 어떤

0: 연주를 하나 듣기 위해서 평생을 뭘 모아서 한번 갔다
1: 맞아요,
0: 오고
1: 맞아요.
0: 그렇게 이거는 약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거는 공간만이 아니고 시간을 함께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이 즐거우면은 거기에서 따르는 현실적인 것들은 약간 거미줄 같은 건데 그거를 뭐 저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가들이 겪는 과정인 것 같고 거기서 저희가 스트러글 하는 데서 조금 살아있는 생명력이 오히려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라는 게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근데 꽤 오랫동안 이 공간을 지키고 유지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드렸었던 건데 오래도록 그냥 그 자리에서 네 그렇게 있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대표님이 그리고 있는 물론 뭐 먼 미래를 막 이렇게 계획하고 막 그림을 그리면서 가시는 스타일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당연히 지향점이 있으시다는 그 철학이 느껴지거든요. 코트의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고 계신가요?
0: 저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미래가 이미 저한테 왔다.
1: 네.
0: 그리고 여기서 궁극적인 삶을 봤다 이렇게 생각해요.
1: 네.
0: 뭐 제가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누구에게 의미가 있는 거냐 이런 자괴감도 있어요. 근데
1: 네.
0: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이름이 안주영이라서 그런지 초등학교 때 남자아이들이
1: 네.
0: 뭐 안지랭 막 이랬어요. 뭐냐면 지렁이라는 거예요.
1: 아, 네.
0: 근데 저희 공간 골목이랑 테라스에도 사실 지렁이가 되게 많거든요.
1: 네,
0: 근데
1: 네.
0: 제가 이렇게 항상 좀 유심히 봐요. 근데 되게 이게 땅을 파는 건지 배설을 하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고 그냥 그래서 옛날에도 뭐 길거리에서 아주머니들이 나무를 막 하루 종일 따듬고 있으면은 시간을 꼭 저렇게 보내야 되나 이런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그러고 있다.
1: 아,
0: 그런데
1: 네.
0: 그게 뭐가 있냐면
1: 네, 네.
0: 제가 옛날에 그 아주머니의 딸이 엄마의 얼굴에 뭘 묻은 걸 이렇게 뜯어주는 걸 보고
1: 네, 네.
0: 저는 그 이상이 없다라고 좀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간에서 제가 너무나 그냥 제가 몰라도 무의식적으로 모든 게 그냥 편안하고
1: 네.
0: 제가 그러는 게 좋은 거예요.
1: 네,
0: 제가
1: 네.
0: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1: 네, 네, 네.
0: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생각보다 빨리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걸 누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1: 네, 네.
0: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게 파리의 셰익스피어 컴퍼니도 조지 휘트먼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좀 체계는 없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체계를 갖추게 됐는데 항상 그런 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체계를 갖추는 것과 약간 무질서한 거 사이에 항상 그 사이에는 주고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이제 저한테 맞는 또 방식이 있고
1: 그렇죠. 네.
0: 그래서 저에게 맞는 방식으로는 제가 뭐 완전 연소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원래는 뭔가를 생각은 안 해봤지만 이 공간에서 길을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1: 네.
0: 노르웨이의 그 선박 인증 회사인데 DMV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1800년대부터 그 주주들이 이제 파운데이션이긴 한데 제가 뭐 파운데이션 사회적 기업 이런 거를 또 지향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주주들이 수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1: 네.
0: 세계에서 그 분야의 1위예요.
1: 네, 네.
0: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기금을 저희는 사실 멤버십이 없고 절대 지원금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가 또 그림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도 않는데
1: 네. 네.
0: 그 회사는 어디랑도 손을 잡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는데 자신이 하는 일로 온전하게

0: 한국의 가치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지만,
1: 그것을 지향하신다는, 네, 그러고 그런 철학을 갖고 계신다는
0: 그
1: 말씀이신
0: 회사가
1: 거죠. 예.
0: 저에게 어떤, 뭐, 등대 같이 길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1: 알겠습니다.
0: 뭘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 그거는 저희가 좀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코트라는 공간을 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아신 분들도 계실 테니 서서히 알아가는 맛과 재미도 있거든요. 오늘 오랜 시간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복합문화공간 코트의 안주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자, 0903번 쓰시는 분께서 초대 손님 대단하십니다. 최고의 방송을 듣고 있음이 행복합니다 해주셨고요. 5962번 쓰시는 분, 오늘 방송 듣기만 해도 즐겁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곳에 뵌 사람 사는 냄새와 흔적들, 수많은 사연들 경험하면 다시 생성의 힘을 얻어서 세상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안종 대표님의 말을 남기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 닐 영의 Heart of Gold 전해드릴게요. 박혜진이었습니다.

주말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연휴입니다. 바쁜 일상에 작은 쉼표 하나가 되어주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처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은 알찬 휴식의 시간으로 활용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한풀 꺾인 날씨, 조금은 한적해진 여행지를 보면 오히려 휴가의 맞춤인 때인 것 같기도 하죠.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것도 좋겠지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것 또한 근사한 휴식이 되어줄 거예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머물고 계시든 오늘 하루만큼은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이진영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호수에 물든 바람 되어 전해드릴 텐데요. 김윤경의 가야금, 임정현의 대금.

김윤경의 가야금, 임정현의 대금 연주로 호수에 물든 바람 되어 듣고 오셨어요. 연휴 마지막 날, 여러분은 어떤 풍경 속에서 함께하고 계세요? 광복절 대체 공휴일인 오늘도 일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연휴를 느긋하게 보내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사람들은 월요일 대체 휴일보다 금요일부터 이어지는 연휴를 조금 더 반기고요. 실제로 일의 효율성 면에

에서도 낮다고 하네요. 월요일에 쉬고 나면 화요일 출근길에 쌓인 업무가 한꺼번에 몰려서 부담이 커지기 마련인데 금요일 휴무가 확정되면요. 목요일 퇴근 전까지 일을 집중해서 깔끔하게 끝내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요. 대체 휴일이 월요일로만 쏠리지 않도록 토요일과 겹치면 그 전 금요일을 쉬도록 앞뒤 요일을 함께 활용한다고 하네요. 어느 요일에 쉬든 휴식이라는 건 결국 다음 일상을 다시 밀고 나아갈 수 있는 숨고르기가 되어줄 텐데요. 출근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고요. 오늘 남아있는 시간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던 가곡의 노래와 연주로 오락, 쉼, 숲 전해드리죠.

모던 가곡의 노래와 연주로 우락, 쉼, 숲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음악 한 곡이 쉼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오늘도 1부에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리니의 쓰는 만큼 내가 된다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어요. 일기든 메모든 단 한 글자라도 적었다면 그만큼 자신에게 한 걸음 가까워진 거래요. 리니 작가의 잘 쓰는 이야기 만나보시고요. 2부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의 재밌는 이야기 만나봐야죠. 오늘은 조선시대 곡비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 화초들을 나열하며 부르는 화초타령이자 화초연불. 남도의 산타령 준비했는데요.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화초사거리 만나보시죠. 구부녀의 호흡입니다.

화초사거리 감상하셨어요.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되죠. 또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탈의 연주로 플라이 만나볼게요.

취침 그리고 한옥 찻집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다 보니 놀랍게도 좋아하는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미켈란젤로가 남긴 유명한 말처럼요. 조각상은 이미 대리석 안에 완성되어 있다. 나는 그저 불필요한 부분을 걷어내려 했을 뿐이다. 사람들은 취향을 찾기 위해 새로운 것을 자꾸 더하려고 해요.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시도해야 알 수 있을 거라고 믿죠. 물론 다양한 체험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기도 해요. 하지만 취향이란 조각하듯 불필요한 것, 싫어하는 것들을 깎아내는 과정에서 또렷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취향. 한자를 풀어서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반대로 가기 싫은 방향이 어딘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내게 맞지 않는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다 보면 이미 내 안에 완성되어 있던 나만의 취향을 생각보다 빨리 발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삶에 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답니다. 기록을 이어가는 8월 한 달 동안은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바로 노트를 펼쳐 딱 한 줄의 기록을 남기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날은 책상에 앉아 토마토와 그릭 요거트를 섞으며 건강한 하루를 살아보겠노라 다짐하고 있었고, 어떤 날은 거울 앞에서 외출할 때 무슨 옷을 입을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더군요. 또 다른 날엔 출근하는 엄마에게 안부 전화를 걸고 있었고요. 한 달이 지나 빼곡하게 채워진 31줄의 일기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나지막이 내뱉은 말이 있었어요. 정말 매일 달랐네?

멀리서 보면 같은 색인 나뭇잎도 가까이서 보면 저마다 다르잖아요. 쉼 없이 흘러가는 시간도 잠시 멈춰 바라보지 않으면 그저 똑같은 하루로 느낄 뿐이더라고요.

오는 당일보다 가방을 싸면서 잠 못 들던 전날 밤이 훨씬 더 설레잖아요. 엄마가 손질하는 김밥 재료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다가올 내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간질간질했던 그 기분. 행복에 어떤 모양이 있다면 엄마 옆에서 몰래 집어먹던 못생긴 김밥 꽁다리처럼 생기지 않았을까요? 예쁘지 않아도 맛있고 완벽하지 않아도 자꾸만 손이 가는 김밥 꽁다리 말이에요. 소풍 전날의 마음을 빌려 그 김밥 꽁다리 같은 설렘을 기록하기로 했어요. 내일 일어날 기분 좋은 일을 상상해서 적고 문장 끝에 미리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이는 거예요.

가야금 랩 오드리의 연주로 땡스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리니의 쓰는 만큼 내가 된다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행복의 모양이 있다면 엄마 옆에서 몰래 집어먹던 김밥 꽁다리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라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김밥 꽁다리보다 엄마 옆에서 몰래 집어먹던 그 순간에 있었던 게 아닐까요? 소풍 전날의 설렘과 나만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던 엄마의 따스한 손길, 눈빛. 그걸 느끼면서 꽁다리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배시시 웃었던 그 마음. 그 순간이 행복인 거죠. 작가는 이렇게 단 몇 줄의 기록, 무엇이든 쓰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써두면 개인의 역사로 고스란히 남는 거니까요. 소풍을 갖고 김밥 꽁다리를 주워 먹었다. 이 한 줄로도 소환되는 기억들이 무궁무진하죠. 그게 바로 기록의 힘, 쓰기의 힘일 겁니다.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리니 작가의 쓰는 만큼 내가 된다와 함께 해봤어요. 오주하의 노래와 연주로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전해드립니다.

아, 날도 더운데 시원한 그늘목에 쉬었다나 갑시다. 맑은 바람도 좋고 사름사름 울리는 매미 소리도 좋구려. 저기 저 대나무 밭에 들려오는 서걱서걱 그 소리도 한번 들어보게나.

귓가에 들리는 싸름싸름 전해드렸는데요. 오주하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추억을 회상하고 지난 시절 추억이 깃든 그곳에 가보고 싶은 마음을 담은 연주곡 전해드릴게요. 이창선 외 여러분의 연주로 망각의 강 듣고 옵니다.

이창선우의 여러분의 연주로 망각의 강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 1부 끝곡은 바람에게 묻는다 준비했는데요. 바람이 전하는 소리에 그리움을 가득 담아서 노래한 곡입니다. 예술숲의 바람에게 묻는다 들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수풀림의 연주로 나이테 2부 첫 곡으로 감상하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잠시 후에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통해서 조선시대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오늘은 돈을 받고 남을 대신해 울어주던 조선시대 곡비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회한을 담은 곡, 다음 곡으로 준비해봤어요. 구구절절한 삶의 질곡을 연극의 대사와 같이 말하는 듯한 느낌으로 노래한 곡인데요.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감상해보시죠. 아나야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아나야의 노래와 연주로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일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 가끔 입버릇처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가 그런 푸념을 늘어놓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요, 한 소통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을까라는 말 대신에 내가 얼마나 잘 되려고 이런 시련을 지나고 있는 걸까?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려고 이 순간을 버텨내고 있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살짝 바꿔보면 어떻겠냐고요. 우리가 흔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도 전생에 원수였나 보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는데요. 그 말을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전생에 내가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신세를 졌길래 이러나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길래 이럴 수도 있죠. 살짝 바꿔서 생각했을 뿐인데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이 그래도 좀 다르지 않을까요? 지금 살짝 힘들다면 전생에 내가 너무 잘 누리고 살았나 보다. 앞으로 잘 되려나 보다. 그렇게 웃어 넘기는 여유도 필요할 것 같네요. 호운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호랑이의 운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수명이 천년만년 이어지길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서 호랑이의 기운처럼 좋은 일들이 펼쳐지기를 바라는 연주곡입니다. 누룽지의 연주로 호운 감상해 보시죠.

고라니의 좋은 기운 많이 담으셨나요? 누룽지의 연주로 호운 듣고 오셨어요. 황해도 구슬 소재로 안녕과 풍요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 다음 곡으로 만나볼게요. 추다해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부귀덩덩 전해드립니다.

역사 속 그날을 만나보는 조선의 그때 그날은 조선시대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 조선의 그때 그날은

0: 사흘 밤낮을 울었더니 목소리도 안 나오고 여봐라, 큰애에게 가서 내 대신 곡을 좀 하게 하거라. 아이고 대가 마서요. 큰애도 너무 울어서 눈이 퉁퉁 붓고 금방이라도 기절할 지경이에요. 그러지 말고 부릅시다.
1: 뭘 불러? 손님을 불러? 아님 나발을 불어?
0: 아 있잖수, 초상집에서 대신 울어주는 사람들, 계집종들 몇 불러서 돈을 좀 주면 그렇게 애통하게 잘 운답디다. 상주보다 더 애잔하게 말이에요.
1: 참말로? 그래도 되나? 명색이 상주인데.
0: 으이구, 다른 양반집에서도 다 이렇게 곡비를 쓴대요. 아 기다려봐요. 내가 기가 막히게 울어주는 종들로 찾아볼 테니.
1: 허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구먼.

슬픔에 가득 찬 곡소리가 연신 담장을 넘어 퍼지는 장례식. 그런데 여러분, 이 목 놓아 울던 곡소리의 주인공이 사실은 상주가 아니라 상주를 대신해 울어주던 여종이나 궁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선시대에는 눈물 한 방울, 곡소리 한 번에 동전 한 입을 받고 대신 울어주는 곡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자로 울곡자에 계집종 비자를 쓰는 곡비. 실제로 세종실록 등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실제 역할인데요. 하지만 오늘날의 생각처럼 돈을 받고 출장 가서 울어주던 프리랜서 전문 직업인으로만 생각하면 약간의 오해가 생깁니다. 세종실록 세종 1년의 기록을 보면 태종의 장례를 준비하던 중 예조에서 이런 건의를 올립니다. 예전에는 국장 때 저작거리 여인들을 불러서 통곡하며 따르게 했는데 이는 옳지 않으니 앞으로는 궁인이나 관비가 울며 따르게 합시다. 즉 조선 초기 왕실이나 유력 대신들의 거대한 장례식에서 상여 행렬을 따라가며 울어주던 여성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왜 굳이 남을 시켜서 대신 울게 했을까요? 단순히 슬픈 척 연기를 해서 가문의 체면을 세우려는 이유였을까요? 유교 예법을 숭상하던 조선시대에 부모나 임금의 죽음 앞에 곡을 하는 것은 효와 슬픔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곡소리가 끊기면 불효한 집안이라며 사대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았죠. 하지만 정작 양반 상주들은 자신의 몸이 고되거나 체면이 깎이는 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효라는 예법은 유지하되 체력적 고통과 목이 터지는 수고는 여종들에게 떠넘긴 거죠. 특히 장례 절차 중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어야 하는 대곡 시간에 여종이 대신 울어 곡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결국 곡비는 산 사람의 몸이 망가지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체면도 살리던 면석, 장례라는 엄숙한 예법을 완성해내던 숨은

이정호 작곡의 이연 전해드렸는데요. 이정호의 피아노, 정선겸의 소화쟁, 이주희의 바이올린, 배원의 첼로 연주였어요. 조선시대 곡비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돈을 받고 남의 군역을 대신해 주던 대립군 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남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사람, 곡비 이야기였어요. 조선시대 장례식장의 숨은 주역, 곡비. 울음도 예법이었다라는 말처럼 조선시대의 곡소리는 단순히 슬픔을 터뜨리는 감정 표현을 넘어서 고인에 대한 예의이자 산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였네요. 그런데 장례 내내 울 수도 없을 뿐더러 체면치레도 중요했던 양반들에게는 대신 울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남의 집 초상에서 목이 쉬도록 울어야 했던 곡비들의 목소리는 어쩌면 고인을 향한 슬픔도 있겠지만요. 타인의 체면을 위해서 울음까지 대신해야 했던 자신들의 서러운 신세를 향한 눈물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타인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목 놓아 울어줬던 곡비. 조선의 그때 그날은 오늘은 조선시대 상례 문화 속 곡비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해로가 다음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해로가는 인생은 이슬처럼 사라지는 덧없는 것이라는 뜻이 담긴 말이에요. 고대 한나라 황제인 무제 때 이연년이 작곡한 곡으로 알려졌는데요. 장례를 치를 때 상여꾼들이 노래로 불렀다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레타 마타 사후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해로가 만나보시죠.

그레타 마타사우의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해로가 전해드렸어요. 음악이 흐르는 바로 오늘 끝곡 전해드려야겠네요. 노은아의 해금 연주로 한오백년 감상해보시죠.

어느 순간 문득 낮이 조금 짧아졌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처럼 눈을 떴는데 창밖이 어딘가 모르게 어둑하다거나 오후 퇴근길이 예전만큼 환하지 않고 어스름해진 걸 볼 때면 계절의 시계가 가만히 흐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끝날 것 같지 않던 더위도 입추가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한풀 꺾이는 걸 보면서 절기의 정직함을 새삼 느꼈죠. 누군가는 입추 매직이라고 하던데요. 이번 주 일요일이면 여름이 물러나고 가을을 맞이한다는 절기 처서입니다. 곧 금세 서늘해졌네 하고 인사를 건네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시간은 차곡차곡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휴 잘 마무리하시고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0: 도록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여름밤, 별빛 아래에서 국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도심 속에서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국악원 2026 우면산 별밤 축제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첫 무대인 8월 22일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김정훈이 함께합니다. 광복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문화의 힘을 노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8월 29일엔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똘갱스, 9월 5일엔 이상밴드가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사합니다. 9월 12일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 오름새가 전통 연희와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개성 있는 무대를 펼치고요. 마지막 9월 19일엔 재즈밴드 프렐류드,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성슬기가 함께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공예 체험과 포토부스, 푸드트럭도 운영됩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특별한 감동, 2026 우면산 별밤 축제에서 잊지 못할 여름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곡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태어난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오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선 작곡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음악 포 5인의 산조가 펼쳐집니다. 작곡동인 원시인은요, 김상욱, 김정근, 유민희, 이경은, 홍수미 이렇게 5명의 작곡가가 2020년 결성한 창작음악단체인데요. 원시인이라는 이름엔 전통이라는 근원을 바탕으로 음악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의 주제는 우리 전통 기악음악의 정수인 산조입니다. 산조는 느린 진양조에서 시작해 점차 빠른 장단으로 흐르며 연주자의 즉흥성과 개성을 담아내는 음악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5명의 작곡가가 전통 산조의 호흡과 장단은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작곡 기법과 연주자의 해석을 더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산조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김상욱 작곡의 피리 산조는 피리 연주자 이승헌, 타악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홍수미 작곡의 아쟁 산조는 아쟁 이화연, 타악 황민왕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정근 작곡의 생황 산조는 생황 김태경, 타악 서수복, 이경은 작곡의 검은고 산조는 검은고 오경자, 타악 연재호가 함께하며 유민희 작곡의 대금 산조는 대금 류근화, 타악 배런이 호흡을 맞춥니다. 같은 산조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5명의 작곡가가 그려내는 음악은 저마다 전혀 다른 색깔을 품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전통과 오늘의 창작이 만나는 무대.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서울 도남은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낸 두 편의 창작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창극 살로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 희곡을 우리 소리로 새롭게 해석한 창극 살로메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서울 공연은 전국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인데요. 올해 무대에선 김준수가 강렬한 매력의 살로메 역을, 유태평양이 욕망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헤로데 역을 맡습니다. 익숙한 서양 고전이 우리 음악과 만나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창작잉 전통 순환이대입니다. 하근찬 작가의 한국 현대문학 대표작 순환이대가 창작

0: 한 소리의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연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펼쳐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각 공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하트의 상사대야.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바투의 이상화
0: 김봉영입니다. 광복절 덕분에 오늘 대체 공휴일 연휴입니다. 벌써 이제 오후 2시니까 아까운 연휴가 많이 지나갔죠?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가요?
1: 그러게요. 예, 더위에 지친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쉬어가면 좋죠.
0: 네.
1: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오늘을 끝으로 드디어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학교를 드디어 갑니다. 개학이죠.
0: 가고 싶대요?
1: 너무 가고 싶대요.
0: 그래요. 그러면 오늘이 마지막 방학 날이 되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오늘 남은 오후가 얼마나 귀하고 또 아깝게 느껴질까요?
1: 난리 나겠죠. 밀린 방학 숙제 하죠.
0: 해야죠.
1: 게임도 해야죠.
0: 해야죠.
1: 개학 준비해야죠. 마음이 네. 급할 겁니다.
0: 네. 연휴를 보내고 있는 어른들도 아마 남은 오후가 정말 아깝고 귀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오후 여러분은 뭐 하면서 보내고 싶으신가요?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동화의 연주로 낮잠 한가로운 오후 듣고 왔습니다.
1: 네. 자, 오늘 월요일인데 또 오늘 연휴의 또 끝이고 어쨌든 네. 여러분들 좀 한결 느긋한 그런 오후를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내일 개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제 이것저것 챙길 것들이 좀 많고요.
1: 그렇죠.
0: 친구들 만날 생각에 설레기도 하겠죠.
1: 설레겠죠. 네. 너무 가고 싶어하는 학교.
0: 그렇죠.
1: 모두가 다 좋죠.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0: 아, 예.
1: 학생들은 학교를 가서 좋고
0: 네.
1: 부모님은 애들을 보내서 좋고
0: 보내서 좋다. 네,
1: 학교로. 학교로 보내서
0: 교육 활동을 시킬 수 있어서 좋다.
1: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지난주 네. 금요일이 개학이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좀 빨리 했네요.
1: 네, 네, 네, 네. 그래서 뭐 오늘 뭐 애들 그냥 뭐 늘어지게 그냥 쉬고 있습니다, 그냥.
0: 네. 그것도 좋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미리 숙제를 끝낸 느낌.
1: 네.
0: 그러나 아직은 좀 더워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부모님들은 개학 소식에 내심 좋아하실 것 같고, 자, 어른들에게도 연휴 방학 그 앞두고 마지막 날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귀한 오후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느긋하게 오늘도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네. 함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에서는 월요일 2부 오픈런 초대석에서는요 전주 세계소리축제와 신진국악실험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0: 네.
1: 정가가게 장명서 씨와 오랜만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0: 저희도 이제 명서 씨와 굉장히 친분을 두텁게 하고 있지만 약간 팬심이 있어요.
1: 있어요.
0: 우리는 장명서 그러면 너무 너무 잘하는 아티스트.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팬심으로 항상 저희도 만나고 있는데
1: 네.
0: 자, 오늘도 라이브를 또 준비해 주셨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준비하고 있는 공연들 라이브까지 오늘 네. 이야기도 나누고 음악도 들을 테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세계소축제 그 공연했는데 진짜 분위기가 엄청 네.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0: 장명선데
1: 그 소식도 네. 이따가 모셔서 네.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오늘 바투의 상사디아 참여하신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잔기지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각종 기념품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끝.
2: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꾹.
3: 하늘천 따지 가물현 누룩항, 천지혼낭 생긴 후에 이를 승진이 밝았다. 산천이 개탁하고 만물이 번성할 때, 금년해본 이 동네 진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담명자는 수명장수, 박복자는 부귀영화, 공명부자자는 자승창승, 경고자는 적득협자, 농사자는 장원.

하고 상업자는 재수 대통 나갈 때는 간짐지고 들어올 때는 온짐지고 자꾸 잡시는 우랄로 가고 만복대복은 이리로서 여루여루 성주야 성주님 모실 터를 닦자 함경도라 백두산은 두만강을 둘러있고 두만강 전기가 떨어져서 평안도 모양산 생겨서 모양산 전기가 떨어져서 대동강이 생겼네 대동강 전기가 떨어져서 항해도 구월산 생겨서 구월산 전기가 떨어져서 재령강이 생겼네 재령강 전기가 떨어져서 강원도 금강산 생겨서 금강산 전기가 떨어져서 임진강이 생겼네 임진강 전기가 떨어져서 경기도 삼각산 생겼소 삼각산 전기가 떨어져서 한강이 생겨서 한강 전기가 떨어져서 충청도 계룡산 생겼소 계룡산 전기가 떨어져서 백마강이 생겼네 백마강 전기가 떨어져서 전라도 지리산 생겨서 지리산 전기가 떨어져서 영산강이 생겼네 영산강 전기가 떨어져서 경상도 태백산 생겨서 태백산 전기가 떨어져서 낙동강이 생겼네 낙동강 전기가 떨어져서 양산 금정산이 생겨서 금정산 전기가 떨어져서 이집트가 생겼네 내리온다 내리오 지신 지신이 내려와 하늘이 생겨서 갑자연 땅이 생겨서 월축년 갑자 월축이 생긴 후에 천지일월이 생겨서 천지일월이 생긴 후에 인간세상이 생겨서 인간세상이 생겨서면 성주보니 없을 손양 성주보니 어떠네요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 내라 제비원에다 솔씨를 받아 대평소평에 던졌네 강남 같은 연자가 그 솔씨 무르다가 던져서 던져서 거지봉산에 던져서 이소를 길어낼제 삼정성이 물을 주고 육판서가 길어내니 낮이 되면 태양을 받고 밤이 되면 이슬을 받아 이소리 점점 자라나서 타박소리 되었네 타박소리 자라나서 보독소리 되었네 보독소리

치치따라 거지봉산을 치치했다. 나무 하나를 잡아보니 까마까치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벼리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항새 득새가 집을 지어 그 나무가 부정해. 그 나무를 제끼 두고 또 한 나무를 잡아보니 강산하고 제일

0: 김덕명의 소리, 이생강의 대금, 김청만의 장구로 경상도 성주풀이 듣고 왔습니다.
1: 진짜 네. 음악 자체가 무해하다라는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0: 맞아.
1: 마음이 편안해지고 듣기 네. 좋은 소리였습니다.
0: 네. 우리 애들이 지금 큰애가 5학년인데 네. 5학년 생일 때 네. 7월 달이 생일이니까 그때 스마트폰을 사주겠다. 그래서 요 생긴 지 몇 달 안 됐어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잘 쓰더라고요. 근데 네. 방학 숙제 중에 그 너튜브를 통해서 한 99개 그 영상이 있어요.

0: 네. 그거를 보고 오라고 했나 봐요. 그게 아, 숙제예요.
1: 땡튜브에 업로드를 해주는군요.
0: 네, 네. 그 아예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역사 관련된 거 네. 있죠. 그런 거를 보는데 얘가 다 못 본 거야. 99개를 봐야 되는데 네. 한 절반 정도. 네. 그래서 지난주에 막 우는 거예요. 계약 하루 전날 자기가 못했다고.
1: 예.
0: 그래서 막 새벽에 그 다음날 계약 날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그걸 끝까지 보긴 보더라고. 또
1: 곱하기 2로 봐야죠.
0: 진짜 독하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잘 사준 것 같다. 잘 활용하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 요즘 근데 휴대폰, 스마트폰이 이 뭐랄까요? 청소년들과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또 좀 심각하다, 네. 어마어마하다라는 연구가 또 보고가 됐더라고요.
1: 이런 보고서는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페인에서 나온 거예요. 강박적으로 자주 SNS를 확인하고 조절을 못하면 우울증, 공격성. 이런 게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0: 맞습니다. 이 학생들의 SNS 사용은 이용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는 것, 통제하는 것, 이것을 못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1: 네.
0: 특히 이 SNS 사용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우울 증상을 심화시킨다고 합니다.
1: 어른들도 통제 못하는 건데
0: 못할 때가 많죠.
1: 네.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통제하기가.
0: 그렇죠.
1: 어릴수록 더 이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어떤 영향으로 나타났고 있다고 하고요.
0: 네.
1: 자라면서 이제 조금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0: 게임도 재밌고 뭐 SNS 또 각종 뭐 영상 쇼츠 이런 거 보는 거 너무 재밌어하죠. 아무튼 스스로 조절하는 게 힘들면 시간을 정해주고.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옆에서 조금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1: 이건 절대적으로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죠. 요걸 이제 만드는 사람들의 저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0: 네네.
1: 게임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네네. 얘기를 들어보면요.
0: 아, 최측근 중에 한 분이시죠.
1: 예. 네. 네. 연구팀이 있답니다. 그 중독성을 연구하는
0: 그걸 더 증가시킨다고?
1: 당연하죠. 그래서 절대 한번 발을 들이면 못 빠져나가게 어떻게 해야 못 빠져나가게 할 수 그래. 있을지 연구하는 연구팀들이 있대요.
0: 하긴 영리 목적으로 하니까.
1: 그렇죠. 그쵸? 그게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통제력이 약한 아이들은 한번 발을 디뎌놓으면 게임이 됐던 네. SNS가 됐던 거기서 헤어나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0: 그죠, 그죠.
1: 부모님이 도와줘야 된다. 그쵸. 이론적으로 맞는데 네. 어떻게 도와줘야겠어요.
0: 근데 저희는 시간을 딱 정해놔요.
1: 네.
0: 그리고 너네가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스스로 다 해냈을 때 나에게 얘기해라. 부모에게 얘기해라.
1: 보상.
0: 응. 그리고 시간도 서로 합의하에 정하자. 이제 기본값이 그쵸. 한 30분.
1: 선택지를 주는 거.
0: 30분 정도 되고 거기서 이제 10분 추가냐 20분 추가냐. 네. 오늘 뭘 좀 더 했기 때문에 나를 시간을 좀 더 달라. 그러면 이제 부모가 고민해서 동의를 하면 20분을 더 주든 10분을 네. 더 주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톱워치를 켜놓고 합니다.
1: 네, 타이머를 켜놓고.
0: 예, 그래서 떳떳떳떳 울리면 이제 그때 딱 멈추더라고. 맞아.
1: 그러니까 안 쓸 수는 없으니까.
0: 네.
1: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부모님들이 그렇다고 아이를 통제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안 되거든요.
0: 네.
1: 통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이해시키는 게 참 중요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만드시는 분들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어떨까?
0: 좀 덜 재밌게.
1: 덜 재밌게? 모르겠어요. 하여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사회적 네. 문제가 되기 때문에.
0: 네.
1: 근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이고 에이, 사실상 일어나긴 어렵죠.
0: 네.
1: 자, 어쨌든 이게 잘못하게 되면은 또 개인정보 같은 것도 그 노출이 될 수도 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자녀들에게 잘 이해시키고 온라인 노출이나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도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0: 네. 자,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흥타령 듣고 오겠습니다.

0: 성창순 전정민의 소리로 흥타령 듣고 왔고요. 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9월 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국립극장에서는요. 세계 음악극의 다채로운 매력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2016 창극 중심 세계 음악극 축제가 열립니다.
1: 네.
0: 그중에서 9월 12일과 13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공연하는 상하이 경극원의 지단 왕자의 복수 공연에 우리 바투의상사디아 청취자분들을 초대합니다.
1: 셰익스피어의 고전 햄릿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경극으로 재창작한 작품인데요.
0: 네.
1: 초대 공연 날짜는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5시 공연이고요. 1인 2매씩 보내드립니다. 네. 우물정 030이 유료 문자로 신청하시면 금요일에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0: 네.
1: 세계 음악극 축제라고만 해도 될 법했는데
0: 네.
1: 앞에 창극 중심
0: 아
1: 요걸 넣었어요.
0: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1: 축제 측의 의지가 보이죠.
0: 네.
1: 예.
0: 우리가 무슨 방향성으로 지금 이것을 가고 있다.
1: 하는지.
0: 네. 그게 명확하게 있어서
1: 맞아요.
0: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진짜. 네. 자, 이번에는 중앙거문고 합주단의 연주로 출강 듣고 오겠습니다.

0: 중앙검은고 합주단의 연주로 출강 듣고 왔습니다. 출강 저도 오랜만에 듣는데 네. 예전에 대학 다닐 때 네. 출강 막 친구들이 타는 거 옆에서 들으면 진짜 너무 멋졌어요.
1: 멋있어.
0: 검은고의 매력이 진짜 제대로 드러나는 출강이고 맞아요. 합주로 하잖아요.
1: 멋있죠.
0: 와, 검은고 합주로 들으면 진짜 소름 돋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그 연주자분들이 네. 살짝 지금 봉영 씨 머리보다도 살짝 더 길게 남자분들
0: 45도 시선
1: 약간 이렇게 머리가 살짝 길었을 그치. 때 그때 더 막
0: 연주하는 자세 자체가 이건 선비다 이 느낌이 딱 와요.
1: 맞아.
0: 멋있어요. 맞아. 연주를 잘하면 그래서 실제로도 검고 연주자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인기가 좀 많아요.
1: 많죠.
0: 네.
1: 설레이지.
0: 우리 같이 막 입 쩍쩍 벌리고 목소리 으아 하는 사람보다 인기가 좀 많습니다.
1: 내가 알지. 미팅 나가도 혼자서 레크레이션 강사야. 누님들 막 이렇게
0: 가성비가 안 좋아 우리.
1: 안 좋아.
0: 입만 떠벌떠벌하지.
1: 결과가 없어.
0: 근데 검은고 연주자분들은 말수도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에이. 딱 멋있게. 여성분들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1: 그렇죠.
0: 하여간 검은고 참 매력적인 악기입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아유, 뭐가 남죠 우리?
0: 없어요. 검은고 우리가 빛냈잖아요. 검은고.
1: 아, 검은고를. 에이. 아, 그렇죠. 에이. 너무 좋네요.
0: 전통음.

0: 커피거리 내려가면 맹고가 달려간다.
1: 인천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2: 커피 사고 싶다.
0: 똑딱이 퀴즈.
3: 노래하고 싶다.
4: 노래하고 싶다.
0: 이것저것
4: 이놈 저놈
0: 묻지마
4: 따지지마
0: 우리 모두 다투한테 달려간다.
5: 파트의 상사디아. 가슴을
6: 대고 언년아 나 목이 안 돌아가. 어쩌면 좋아. 혹시 담다디 담아. 나 담 걸렸나 봐.
7: 진짜 아니 담 걸렸으면 그냥 좀 조용히 있지. 뭐 노래도 다 하고 왜 그래 진짜. 너 병원 좀 가봐. 신경정신과 이렇게 더 짜증이 느렸어. 진짜 너 가지가지하네. 근데 너 담이 뭔지는 알고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야?
6: 담 K 근육통쯤 되려나. 내가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아파. 담 많이 아파.
7: 야 너는 맨날 그렇게 엄살이 심하니.
6: 엄살 아냐?
7: 담은 한의학에서 체내에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된 노폐물을 통칭하는 개념이래. 대길이 너처럼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도 기혈이 흐르는 통로가 막혀서 그렇다더라.
6: 그렇다면 한의원 말고 병원에서는 담을 뭐라고 한대?
7: 궁금하긴 해? 궁금하긴 한 거야 진짜로?
6: 많이 궁금해.
7: 알았어. 현대의학에서는 담이라는

0: 하는 병명은 없고 대신에 근막통증 증후군이라고 한데 한마디로 외상이나 근육 과다 사용, 잘못된 자세, 스트레스 때문에 근육이나 근막에 통증이 나타나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더라고.
1: 그런 거야. 내가 지금 뒷목이 안 돌아간다고.
0: 그래. 주로 뒷목이나 어깨, 허리 주변 근육에 발생한다는데 일반적으로는 뭐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낫는다고 하니까 파스라도 붙여줄까?
1: 언제나 나 담이라고 담. 근막통증 증후군. 병원에 안 가도 되는 걸까?
0: 파스 붙이면 될것 같은데.
1: 파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0: 오늘 공휴일이니까 내일 가자, 내일. 대신 다음에는 온찜질이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니까. 내가 호호해줄까?
1: 호호, 혼년아, 너는 내가 얼마나 미워!

0: 아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다고 천만터 흔들어 하루는 도련님이 춘향을 다니고 사랑가로 논이란디. 이 춘향아, 우리 고종노라고 자.
1: 아니, 도련님도 참, 건넌방 어머니께서 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0: 건넌방의 너희 어머니는 소실적에 우리보다 훨씬 더하셨다 보니라. 그러니 우리도 한번 어?

0: 너를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줘.
1: 도련님은 나를 가벼워서 업었지만 나는 도련님이 무거워서 어찌 없는단 말씀이오.
0: 내가 널 다려 날 누구

0: 박예리, 남상일 KBS 국악관현악단의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1: 네. 담. 네. 담은 이제 한의학에서 체내에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된 노폐물을 통칭하는 개념인데요. 우리 뭐 흔히 겪죠, 사실.
0: 이 목 뒤 막 약간 맞아요. 이런데, 그죠? 네. 네,
1: 담.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0: 쭉 상대적으로 유연할 때니까요.
1: 그런가요? 때는. 조금만 네. 잘못 자도 다음 날 바로.
0: 그죠, 그죠, 그죠.
1: 그리고 저는 이 대길이 하다가 담이 올 것 같아요. 아, 내가 온몸에 막 힘을 주나 봐요. 저도 근데, 모르게.
0: 근데 약간 즐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1: 즐긴다고요?
0: 네, 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끌목이라고 저는
1: 아,
0: 표현하는데.
1: 끌목, 끌목이.
0: 아, 이렇게 시동을 쓰라 이렇게 걸면서 네. 오늘은
1: 다 장혁 씨 성대모사를 그렇게 하던데요.
0: 아, 그래요?
1: 이거
0: 아,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1: 그냥 장혁 씨를 흉내냈다기보단 네. 장혁 씨를 흉내내는 사람을 흉내낸 거죠.
0: 아, 네. 어우, 멋졌습니다.
1: 특히 곽범 씨 아주 조롱을 하시던데.
0: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내가 그쪽을 좋아한대. 내가 사과해야 돼요? 이거
1: 아, 정우성 씨 그 빠담 따 빠담 저 진짜 좋아했던 드라마인데 그 눈빛. 이후에 못 보고 있어요.
0: 눈빛. 예.
1: 그리고 곽범 씨가 저 그 누구예요? 미녀와 씨는 그 누구야? 아 갑자기 이름이 생겨. 송소희 씨.
0: 아 예. 네.
1: 송소희 씨 곡도 성대모사했잖아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던데.
0: 아니 또 그 재밌게 하는 게 그 그분의 업이니까.
1: 예, 네, 아주 재능이 많으세요.
0: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음악 한 곡도 듣고 올 건데요. 이거는요. 2023년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곡인데 AI를 소재로 한 곡으로 인공지능에 잠식당하지 않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은 음악이라고 합니다. 자, 티미의 시스템 듣고 오겠습니다.

0: 되게 화려하네요.
1: 네.
0: 자, 티미의 시스템 듣고 왔습니다.
1: AI를 소재로 한 곡 듣고 왔는데 네네네. AI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는 건
0: 네.
1: 인공지능 AI가 스마트폰 가격을 이제 거의 냉장고 한 대 가격 수준으로 올려놓더니
0: 네.
1: 이제는 말이죠.
0: 네.
1: 대학생들의 전공 선호도 바꿔놓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러게요. AI 시대에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철학과에 대한 관심, 인기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고 하고
1: 그렇습니다.
0: 반대로 컴퓨터공학과의 인기가 3년 새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1: 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자 수요가 엄청 많았죠.
0: 막 초등학생들도 막 코딩 수업 있고 막 배웠어요.
1: 근데 이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0: 맞아요.
1: AI가 코딩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최근에는 AI 기술 발전으로 코딩 업무의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면서 전공 선택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0: 전문가들 말로는 AI 시대의 컴퓨터 공학이라고 하는 건 마치 컴퓨터가 인기 있는 시절에 주산을 배우는 그렇죠. 셈이라고 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AI 시대의 컴퓨터 공학보다는 인간의 언어와 사고를 다루는 역량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1: 그러니까 이제 표리, 표면과 이면을 보면 표면적인 것들은 이제 AI, 피지컬 AI가 다 대체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중요한 가치는 이면이다 생각을 해보면 이면에 결국 생각,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그런 것들, 사고력들을 기를 수 있는데 철학만큼, 인문학만큼 또 좋은 어떤 그 전공 분야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0: 또 그쪽으로 보면 싹 또 몰리겠네요, 또. 그죠?
1: 근데 그게 기본이 돼야 될 거예요. 그게 기본이 되어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참. 다양한 어떤 파생이 또 일어나겠죠.
0: AI 시대에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능력이

0: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쵸.
1: 질문하는 능력은 결국 사고력에서 오는 거고요.
0: 네.
1: 어쨌든 AI 시대 앞으로도 우리가 뭐 사실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0: 없어요.
1: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모될지 우리도 아무도 모릅니다.
0: 또 이러다가 또 다른 과가 또 유행이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진짜
1: 뭐가 다시 없습니다.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죠.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네. 더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0: 자, 1부 끝곡으로 장사에게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이따 봬요.

0: 최고의 라디오쇼 우리만 들을 수 있을 순이야. 야들아 모여봐라, 우리 소리 다 모였구나. 우리 모두 신나게 놀 수 있는 여기는
1: 파투의 상사디아.

0: 와, 김치를 안 먹는 한국인이 두 배나 늘었대.
1: 왜 그런 걸까? 하긴 요즘 어린이들도 그렇고 젊은 세대들은 김치 말고 먹을 게 너무 다양해서 혹시 그래서 그런 건가?
0: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게다가 1인 가구가 엄청 늘었잖아. 혼자 사니까 김치를 담궈 먹기도 뭐 어렵고 사 먹을 때도 김치 말고 뭐 선택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
1: 한류 열풍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식으로 김치를 만들어 먹기까지 한다는데 정작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섭취량이 최근 15년 사이에 크게 줄었다는 건 좀 섭섭하긴 하네.
0: 실제로 하루 동안에 김치를 한 입도 먹지 않은 사람의 비율도 두 배가량 급증했다고 한국지역사회영양학회가 발표했더라고.
1: 그러게. 예전엔 하루 종일 김치를 안 먹는 사람이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는데 지금은 10명 중 2명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래.
0: 아이고야.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우리 김장 문화가 2013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러다가 역사 속으로만 김치가 남는 거는 아니겠지?

0: 한국인의 라디오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8월 17일 월요일 2부 출발합니다. 양희은의 김치 깍두기 듣고 왔습니다.
1: 와, 김치를 섭취하지 않은 분들이 두 배가량 들였다고요?
0: 그러게요.
1: 먹을 게 많아져서 진짜 그럴까요? 사실 전체적인 김치 섭취량이 감소하기 시작한 건 오래됐죠.
0: 네. 1인 가구, 간편식 소비 증가 등등등 우리 밥상이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 2010년만 해도 한국인의 하루 김치 섭취량이 110g 정도였었는데 2024년에는 그게 이제 90g 정도로 줄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연령대별도 김치 섭취가 전 세대가 좀 다 줄었고 특히 청년 세대에서 급감했대요. 오히려 뭐 김치찌개나 찜, 볶음밥 등 요리 재료로 김치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아졌다고.
0: 아, 그건 높아졌고. 네. 그러니까 생김치보다는 조리 한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네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근데 아무리 먹을 게 많아졌다 하더라도 김치는 대체품이 없잖아요.
1: 완전히 기본인데, 네. 기본값인데.
0: 저는 가면 갈수록 김치 섭취량이 늘고 있어요.
1: 저도요.
0: 예. 네. 너무너무 맛있어요, 김치가.
1: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0: 딱 처음에 샀었을 때 그 사각거리는 김치도 너무 맛있고 네네네. 조금 익힌 다음에 신맛이 살짝 올라올 때 그때 먹는 김치도 그쵸? 너무 맛있어요.
1: 좋은데.
0: 아, 정말 김치는 사랑입니다.
1: 슈퍼푸드고 저는 개인적으로 슈퍼푸드라고도 생각하고
0: 그렇죠.
1: 미세플라스틱도 다 이렇게 탁 잡아서 또 맞아요. 제거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고 계속 그 김치의 효능이랄지 좋은 점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0: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바빠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빵이라든지 김밥 이런 걸로 막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1: 아유,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감소시켰네.
0: 요즘에 계속 김치가 너무 먹고 싶어. 김치가 속이 약간 느글느글거리는 거 있잖아요. 계속 이럴 때 김치 하나 흰밥에다가 그냥 싹 해가지고 먹어줘야 되는데. 네.
1: 영서 씨 이제 만나러 가죠. 김치 그만하고.
0: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김치 섭취를 줄이는 동안에 네. 김치 수출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네. 김치 종족국으로서 우리 땅에서는 우리 채소로 만들고 양념하는 우리 김치 건강에도 좋으니까 사랑하고 지켜주세요. 자, 이제 가객 장명서 씨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둥그리 둥둥 그리 둥둥 모여라 모여라
1: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줄을 서시오.
0: 오픈런 초대석.
1: 모여라 지난주에는 전주 세계 소리 축제에서 두 번째 달과 소리 프론티어 공연을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에는 신진 국악 실험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여창 가객 장명서 정가 발표회 달의 정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의 정가 가객 장명서 씨입니다.
0: 진짜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아주 자랑스러운 우리의 정가 가객 장명서 씨가 오늘 오픈런 초대석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 더 빛납니다 아주.
2: 잘 자고 와가지고.
1: 명서 씨 잘 지내셨어요?
2: 잘 주무셨나요?
1: 네. 아무튼 뭐 이 전주 세계 소리 축제가 이제 어제 막을 내렸죠. 축제 끝나자마자 이렇게 또 바로 달려와 주셨는데 많이 피곤하실 것 같은데.

0: 잠을 잘 잤대요.
1: 불러주셔가지고 후련한 마음으로.
0: 아니 그냥 와주시기만 해도 감사한데 뭔 또 커피를 사왔어요. 아유,
2: 그러니까. 오,
1: 아이, 피곤한 참. 현대인에게
0: 신선으로 오는 법이 없어.
2: 그 전주세계 소리축제에서 두 번째 달과 함께 공연을 하셨잖아요.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맞아요.
1: 네, 그 사람들이 되게 늦은 시간에 했거든요. 9시, 9시 반 이때 시작했는데 네. 다들 이렇게 다 낮 9시 아니 뭐야 낮 한 2시 쯤 되는 텐션으로 봐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0: 분위기가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2: 그게 뭐 약간 그런 거죠. 왕에게 네. 뭐 이렇게 잔치상을 베푸는 네. 그런 거죠.
1: 정성 들인 상을 차려서 네. 올릴 테니 네. 저희의 평안과 행복을 깊게 빌어주세요라는 의미를 담은 곡으로 오픈을 했고요.
0: 네. 진찬.
1: 네.
0: 그렇죠.
1: 네.
2: 야, 사실 이번에 두 번째 달과 하는 게 뭐 처음인가요? 아니면
1: 아, 두 번째 있었잖아요. 달하고 한 게 처음은 아닌데. 그 맨 처음 인연은 네. KBS 국악한마당으로 시작됐어요.
2: 네네네.
1: 그때 이제 지난 10년간 국악을 콜라보를 많이 하셨던 거를 저도 한 몇 곡씩 같이 공연을 했다가 아. 그거를 인연으로 그 묵혀두신 곡들을 지금 꺼내서 저한테 불러보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2: 아. 그리고 또 그 목요일 그렇죠? 또 신진 국악 실험 무대까지 공연을 앞두고 계신데 네. 굉장히 바쁘시네요 지금.
1: 이상하게 12월 중에 이번 달만 바빠요.
2: 아, 그 바쁘면 좋죠. 야, 근데 이번에는 나의 이름을 걸고 공연을 올리시는 거네요.
1: 네, 독창회가 그렇죠 뭐. 네.
2: 어떤 걸 하시나요?
1: 이번에는 네. 아주 파격적입니다.
0: 아, 뭐가 파격이에요? 뭐예요?
1: 무대에 저밖에 예. 없어요.
0: 보통 반주자도 없고요.
1: 네.
0: 이유가 있습니까? 그럼 뭐 AR, MR 같은 걸 틀고 네. 하시는
1: 거예요? AI와 MR이 함께하는 네.
0: 아, AI? 한바탕.
1: 네.
0: AI로 어떻게
1: AI로 만든 음성과 그리고 영상으로 네. 가곡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시각 자료를 준비했고요. 아~ 시청각 자료를. 그리고 이제 그 재단법인 월화재단에서 만든 여창 가곡, 남여창 가곡 반주 음원이 있어요.
0: 네.
1: 아주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을 모셔다 놓고 네. 음원을 다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0: 아~ 네.
1: 그 현장에서 하는 실내악인지라 그 실제로 이제 악기랑 호흡하면서 하는 그런 호흡을 느끼실 수는 없겠지만 네. 그게 단점이긴 하지만
0: 네.
1: 그래도 실제로 가곡을 들을 때 아 이렇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구나 그리고 저 또한 그 공연장의 일부가 돼서 이렇게 숨어 있을 예정이거든요.
0: 숨어 있는다고요?
1: 그러니까 무대
2: 숨어가 안 나와요?
1: 무대에 예. 그 가운데에 혼자 앉아서 보통은
2: 그쵸.
1: 좌창을 하잖아요.
2: 예.
1: 독창회라고 하면
2: 예.
1: 그런 모습을 상상해서 오셨을 텐데
2: 예.
1: 사실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가곡이라고 하는 장르가 가사 전달이 매우 안 되다 보니까
0: 네.
1: 이게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가사 전달을 하려고 만든 음악이 아니다 보니
0: 원래 태생이 그런 음악이에요.
1: 네. 그래서
0: 원래.
1: 소통이 예. 위주가 아니다 보니
0: 예.
1: 공연장에서 하기에는 좀 다른 호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예. 어떻게 할까 해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무대에 자이언트 플라워라 어떤 숲속 정원에 들어온 것처럼 꾸며놓고 저도 그 어디에선가 들려오는 정가 소리가 있네 싶은 듯한 장면을 이렇게 연출을 해봤습니다.
0: 아, 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2: 대형 스크린에 그러면 빔을 쏘는 거예요?
1: 맞아요. LED가 있더라고요. 광무대가 아주 좋더라고요, 선생님.
0: 네.
1: LED에 제가 만든 영상이 나오고 영상을 제가 만들었어요, 맞다.
2: 직접?
1: 네.
0: AI로
1: AI가 만들었죠.
2: 네. 이제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 이제 프롬프트 네. 계속 하면서 피드백 해가지고 만들어낸 네. 거예요.
1: 영상은 꿀팁을 드리자면 돈 네. 주고 맡기시는 게
2: 아.
1: 전문가가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0: 근데 프롬프트에 뭐라고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질문 내용이 궁금하고
1: 맞아요, 맞아요.
0: 어떤 식으로 만드셨을지
2: 대단하시네.
1: 프롬프트가 일단은 제가 쓰는 그 영상 AI 프로그램이 영어로 입력을 해야 잘 알아듣는 애예요. 그래서 네. 영어를 잘 못해서 네. 이제 다른 AI를 또 써가지고
2: 영어로 변환해줘.
1: 내 마음을 오케이. 영어로 만들어줘. 이렇게 하고
0: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1: 곡별로 네. 다 달라요. 약간 네. 여창가곡 한바탕을 하면 15곡이거든요. 그래서 15개의 옴니버스 이야기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첫 곡인 그 여창가곡 이수대의 버드렌 같은 경우는
0: 네.

0: 되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랑한 사람이 안 온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나의 늙음과 그런 걸 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담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주저리저리 썼어요.
1: 네.
0: AI한테. 네. 이걸 어떤 시청각 자료를 주면 좋겠니? 너의 생각은 어떠니? 네. 궁금하시면 보러 오세요.
1: 그러면 영상의 결도 궁금해요. 아, 약간 수채화 이거. 느낌이에요. 아니면 뭐
0: 그것도 곡별로 달라요.
2: 달라요.
1: 아, 다 달라요. 스타일이.
0: 예를 그러면, 들면 네. 그 옛날에 이제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오는 네. 그 곡이 있는데
1: 네.
0: 막 백이 숙제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은 실제로 백이와 숙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1: 모르죠.
0: 저희가 그래서 그 그림체로 좀 대체를 해가지고 아. 표현을 했고요.
1: 예.
0: 자연에 대한 뭐 청산도 절로절로 같은 곡들은 노래방 가시면 배경 화면에 그 자연 배경 뜨는 거 있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거에 조금 질감을 다르게 해서 나올 겁니다.
1: 오.
0: 그리고 노래 가사도 실제로 적어 드릴 거고 그 아. 시조 원문하고 그 밑에 현대어 해석을 넣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인트로에는 가곡이 이제 전주가 있고 노래가 있는데 그 전주가 1분 이상 길어요. 그럴 때는 대여음을 틀어놓고 이제 영어로 AI가 제가 아닌 이렇게 나레이션을 해줄 거예요. 이 곡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만든 공연이어가지고
2: 이번 공연이 제목이 달의 정원이잖아요.
0: 네.
2: 그러면 전체 런타임이 몇 분 정도 되고 거기에 다 영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아직 세 개 못 만들었어요.
2: 전체 런타임은 몇 분 정도 나와요?
0: 한 시간 반 안쪽으로 끝날 겁니다.
2: 그거를 다 영상을 만들었다고요?
0: 네, 영화 한 편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2: 그래서 이번에 보통 일이 아닌데.
0: 그래서 지금 플레이가 잘 될지 노트북이 괜찮을지가
2: 그러니까.
0: 걱정이에요.
2: 용량도 어마어마할 거고 보통 이제 스틸 컷이 나오면 그것으로
0: 맞아요.
2: 15초나
0: 맞아요.
2: 20초를 해주고 톤을 계속 맞춰가면서 계속 해야 되잖아요.
0: 약간 그렇게까지 고퀄은 제가 못할 것 같아서
1: 네.
0: 그래서 옴니버스로 다 다르게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2: 그거 보통 일 아닌데.
1: 맞아요.
0: 목이 너무 아파요, 선생님.
2: 그래. 아 연습할 시간은 없겠는데요.
0: 근데 되게 웃긴 게요. 그 편집하면서 초단위로 계속 듣잖아요.
1: 네.
0: 계속 연습을 하기는 하는데 완곡을 지금 하기가
2: 그러면
0: 어렵습니다.
2: 방법을 하나 제시하자면
0: 네.
2: 엄청 슬로우로 15초짜리를 한 40초로 만들고 약간
0: 아,
2: 이런 것도 방법일
0: 좋아요.
2: 것 같아요.
0: 좋아요.
1: 그런 것도 방법이고
0: 기능이 있어요. 네,
2: 있어.
0: 프로그램 안에
3: 루프를 걸어요.
1: 루프를 걸어야 돼요.
0: 역시 경력자 선생님들.
1: 아, 원래 영상 작업 같은 거 전문가한테 맡기면 1분 단위당 진짜 가격이
0: 맞아요.
1: 어마어마할
0: 진짜
1: 정도예요.
0: 진짜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는데 호기롭게 괜히.
2: 대단하십니다.
1: 근데 그런 작업 물론 어렵지만
0: 네.
1: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0: 네.
1: 또 배움도 있을 것 같고요.
0: 맞아요. 네. 제가 노래 가사 뜻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싶어서 좀 많이 반성하면서
2: 아니 세상에 오늘 라이브 또 하셔야 되는데
1: 네.
2: 영상 만드시느라고 지금 연습할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1: 잠깐 그 리허설하는 거 들었더니 장명서는 장명서예요.
2: 아,
1: 너무 잘해요.
2: 자 오늘 첫 번째 라이브는 뭐예요? 보니까 진찬
0: 네.
2: 맞습니까?
0: 진찬이라는 곡입니다.
2: 네네네네.
0: 진찬은 두 번째 달 팀에서 만든 창작곡이고요.
2: 네네네.
0: 종묘제례악에 포함되어 있는 진찬이라는
2: 이번에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공연했던
0: 네,
2: 그,
0: 맞아요.
2: 그거죠.
0: 그 곡을 두 번째 달 만에 색깔로 편곡을 하되 이제 원곡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2: 아.
0: 굉장히 제를 올리는 듯한 느낌을 잘 내주신 곡이 있습니다.
2: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히 듣겠습니다.
0: 네.
2: 네네. 진찬. 이게 이제 저기 비는 거잖아요. 이제
1: 그쵸.
2: 네. 신진 고가 거기 영상 잘 나와서
1: 아 그 톤 맞추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2: 어려워요.
1: 네.
2: 진짜 아유.
4: 잘 안 돼요 그게.
2: 그거 왜 한다 그랬어요.
4: 진짜 못 보라고.
2: 알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에이!

0: 야, 되게 몽환적이고 약간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은
1: 다른 공간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런 음악.
0: 목소리가 칭찬. 진짜 목소리가 보물이고.
2: 감사합니다.
0: 와, 대단합니다.
1: 저희가 아까도 코너 들어가기 전에 네. 명서 씨 기다리면서 팬심으로 우리는 네. 함께한다 맞아요.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2: 참 제가 팬이죠.
1: 아 근데 가사가 네. 역시나 뭔 말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3: 에이, 알려가지 마요. 알려가지 마.
1: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예, 예. 준비해 왔어요.
1: 네.
2: 정성을 다한 음식을 저희가 제기에 담아 올립니다. 준비한 음식을 올리고 나서는 음악을 순서에 맞춰 연주하겠사오니 향을 피우고 효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니 신령께서는 기꺼이 도와주소서. 여기서 신령은 네. 그 역대 임금님들.
1: 네, 종묘에 네. 계시는 선조들을 기리는 네, 종묘제례의 한 부분입니다. 그죠?
2: 네, 앞부분에 나와요.
1: 네, 보태평 진

0: 박찬. 네. 아, 그러면 진짜 노래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1: 눈 감고 딱 하시더라고요. 네.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0: 그렇죠. 그렇죠.
1: 그 기체조 하듯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0: 그걸 막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2: 네, 저희가 손장단을 배우거든요.
0: 네, 그렇죠.
2: 그 손장단에서 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1: 그게 또 춤 같기도 하고.
2: 그래요?
1: 그렇습니다.
2: 다행이다. 네.
0: 지금 라이브 할 때는 어떤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2: 가사가 뭐였더라?
1: 아,
2: 네.
1: 아니 그 진짜
2: 왜냐면 이게 한자예요.
1: 그러니까 백조 같은 느낌이에요. 네. 어, 발 미, 물 밑은
2: 네. 맞아요. 맞아요. 어?
0: 그러니까 맞아 맞아.
1: 눈 감고
2: 맞아, 그 심정.
1: 어, 명서 씨의 네. 머릿속은 지금 난리가 났어.
0: 네.
1: 근데 우리가 그냥 겉모습을 딱 볼 때는 와, 우와. 무슨 생각을 하실까 저거. 네. 막 어, 빠져든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0: 아, 맞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가곡도 그렇고 전가 네. 자체가 뭐 스토리를 막 재밌게 풀어내는 그런 장르가 아니잖아요.
2: 맞아요.
0: 이 정서를 공유하는 맞아요. 그런 어떤 태생이기 때문에
2: 약간 느낌 알지? 이런 느낌이에요.
0: 맞아요. 분위기. 어, 기분, 정서 맞아요. 이런 것들인데.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신진 이 공연에서도 약간 얘기로만 설명 들었을 때는 공연장이 아닌 다른 공간으로 이동을 맞아요. 해서 그 공간에서 이 음악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자 네. 이런 취지이신 것 같아요.
2: 그게 취지입니다.
0: 네.
1: 제목이 달의 정원이잖아요.
2: 네.
1: 달도 영상에 나오나요?
2: 달은 조명으로 갑니다.
0: 정원이 그럼 중요한 거군요.
2: 네. 달빛이 내리는 정원이라는 느낌이.
0: 그럼 명서 씨는 그 아까 잘 등장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2: 네.
0: 막 아예 안 나오시는 건 아니죠?
2: 무대에 나와 있고 제가 영상을 플레이를 해요. 근데
0: 오퍼레이션까지 하시는 거예요?
2: 네, 뭔가 이렇게
0: 원맨쇼네 그러면.
2: 네, 무대 이렇게 맵, 아... 이렇게. 노트북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멋있더라고요.
0: 아 근데 의미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다른 공간으로 그 네. 들어가는 출발점이 네. 가객이잖아요.
2: 맞아요.
0: 가객이 출발시키고 네. 노래로 또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2: 맞아요.
0: 의미가 있네요.
2: 자꾸 정원에 이제 들어가는 것부터 음성이 나오고 자막이 나와서 사람들이 네. 이제 거기 이입만 해주시면 되고요. 관객분들은 예. 들어오셔서 어, 이쪽을 볼까요? 아니면 하늘을 볼까요? 이렇게 제시를 해드려요.
0: 아.
2: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숨을 쉬어볼까요?
0: 어.
2: 해보시면 됩니다.
0: 오호.
1: 원래 영상에도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아니면 이번에 어?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2: 영상 작업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0: 아,
2: 그
0: 예.
2: 시... 저는 이제
1: 정가랑은 어울리겠다라는 네, 생각 계속 하셨군요.
2: 정가라는 음악이 사실 국악 자체가 너무 좋은데 정말 저희끼리만 알지만 정말 보약 같은 음악이잖아요.
0: 네.
2: 근데 일반 대중들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7시에 퇴근하고 와서 볼 수 있는 일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공연을 하고 싶은 거예요.
0: 네.
2: 저희들끼리만 아 이거 진짜 좋아하고 저희들끼리만 즐기는
1: 끝나는 게 아니라,
2: 네. 근데 아, 이분들이 익숙한 매체가 뭘까부터 시작을 하니까 영상이더라고요. 어찌됐든 영상이 일단 나오고 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상태에서 한 시간 반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가사집을 드릴까 근데 이게 너무 안 보이잖아요. 사실
0: 네,
2: 공연장에서 그리고 막 뭔가 교양 수업 들으러 온 기분일 것
0: 맞아요.
2: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제가 좀 고생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보자.
0: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악인들이 그런 관점에서 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네. 사실 누구나 하잖아요. 그쵸. 소비자들이 뭔가를 받을 수 있어야
2: 네.
0: 여기에도 접근이 가능한 거잖아요.
2: 맞아요.
0: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실험을 하시는 거군요.
2: 네, 이 공연이란 이 신진 국악 실험 무대라는 취지 자체가
0: 네.
2: 광무대라는 곳에서 예전에 연주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0: 네.
2: 거기에 한 발도 얹어가지고 정가도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연주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기획을 하게 되었고
0: 네.
2: 사실은 이게 1, 2차 심사가 있었어요.
1: 아, 그래요?
2: 네, 심사를 통해서 지금 합격하신 분들이 공연을 하게 되는 건데요.
0: 그렇겠죠.
2: 네. 1차는 서류와 영상 심사, 그러니까 그 연주 영상 심사였고
0: 네.
2: 2차는 이제 대면 심사였어요.
0: 네.
2: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가장 높아심에 걱정해 주셨던 게 뭐냐면 읽고는 실제 음악으로 안 하면 안 된다. 가곡은 그 흐름과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유기적인 음악적 흐름이 안 들릴 텐데 네. 그러면은 그냥 그 대중음악 가수들하고 다를 게 뭐냐 걱정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전 떨어진 줄 알았어요.
1: 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 네, 그리고 이 공연 자체도 지원금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네. 그 안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라문화재단이라는 곳에서 정말 거액의 투자금을 들여가지고 만든 이 반주 음원을 활용을 하게 되어가지고 다행히 이제 인건비를 줄이고 네. 기술적인 곳에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지원금 안에서도 해결이 될 수 있게 되었고 너무 감사하게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또 허락을 해주셔서 네.
0: 제작비 많았으면 연주자 불렀겠죠.
2: 그쵸,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었죠.
1: 영상 감독님 섭외해가지고
2: 그럼요.
1: 이렇게 이렇게 아니 영상 이거 말고
0: 저는 너무 MR이 틀고 싶습니다. 설마 그랬겠냐고요.
2: 그건 아닌데 네. 이거를 영어로 장악을 그 영어로 나레이션 한 이유고 예. 해외에서도 연주를 하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네. 굴뚝 같았어요.
0: 그러니까 이동성
2: 네, 네. 이게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연 이다 보니까 또 유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네. 있을 것 같고 네. 네.
0: 그렇지 우리 사실 말은 안 했지만 듣는 네네. 내내 네네. 장명서 씨 고생하는 거 듣고 네네. 예산이 별로 없었구나 이 생각은 이미 하고 있었거든.
2: 네. 아니 최대한 많이 그래도 이제 무대 오퍼레이터랑 다 네. 지원을 해주세요. 프로필 사진도 찍어주시고
0: 극장 기술 감독님들이 네. 지원해주죠.
2: 음향도 네. 조명도 해주시고 해서 네. 다 도와주세요. 너무 그래도, 좋은 취지죠.
0: 그렇죠.
1: 한 시간 반짜리 그래도 영상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도 그거 꽤 좀 들 거예요 아마.
2: 그게 AI가 되게 꽤 들어요. 밥을 많이 줘야 되더라고요. 네.
0: 크레딧이 좀 많이 들어가요.
2: 네. 녹아요.
1: 네. 녹기도 하고
0: 쑥쑥 사라집니다.
1: 네. 네. 어머 네. 벌써야? 그럼 다시 네. 넣어야 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아마.
0: 그러면 그것도 제작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2: 제작비에서 이제 제 의상비도 안 남을 정도로.
1: 아이고야.
2: 의상도 제 입던 거 입고.
1: 그냥 입어요.
2: 어차피 저 숨어 있을 거니까요.
1: 아무튼 또 다채로운 우리 또 명서 씨의 음악들을 또 오늘 만나볼 건데 이번 여름에 특히 더 열일. 하셨고 바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9월 8일이었던가요? 맞죠?
2: 네, 네. 맞아요.
1: 네.
2: 그 국악계 선배님들이 하시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가가시 프로젝트라고 하는
0: 가가시
2: 네, 앨범이 나오는데요. 가곡 가사 시조를 줄여서 만든 가가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앨범 자체가 두 트랙으로 앨범이 나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노래가 담긴 정가 음원과 노래가 없는 어찌 보면 인스트루멘탈만 있는 그 풍류 음원이 있다고 하더라고. 네. 옛날에는 가곡도 노래가 이씨 하기도 하고 없이 엄양춘 그렇죠. 이렇게 수령음처럼 하기도 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착안하신 것 같긴 해요.
1: 명서 씨는 아주 좋네요.
2: 그렇죠. 너무 너무 감사하죠. 네,
1: 혼자 와주세요. 그럼 네? 그러면 이제 앨범.
2: 그렇죠. 아, 그건 꼭 허락을 받고.
1: 아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궁금해.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음악도 이걸로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이 중에 한 곡인 거죠?
2: 네.
1: 어떤 곡입니까?
2: 되게 되게 무수히 많은 곡들이 있대요.
1: 네네.
2: 제가 총 감독이 아니어가지고 아직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1: 아,
2: 궁금하시면 꼭 이 팀을 불러주세요.
1: 네.
2: 저뿐만 아니라 한 10명 이상 되는 지금 당대의 가객들을 다 섭외하셔서 한 곡 한 곡 다 다른 사람이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0: 에? 지금 딱 기억에 나는 가객 누구누구 있습니까?
2: 되게 많았는데. 그
1: 일단 장명서 있고요.
0: 있고.
2: 네.
1: 김영기 선생님도 하세요?
2: 아니요. 선생님들 말고 이제 그 뒤에 밑에? 후손들이 섭외를 하셨더라고요. 네.
1: 뭐 진희 씨도 했습니까?
2: 네, 박진희 씨, 박진 선생님, 네. 이유림 선생님, 최여한 선생님, 김희영 선생님, 김성경 선생님, 되게 많아요.
0: 잘하시는 분들 다 하네.
1: 그럼 그 중에 많아요. 그러면 명서 씨는 한 곡 한 거예요?
2: 두 곡이요.
1: 두 곡. 그 중에 하나로 오늘 듣는 네. 거예요. 그게 뭡니까?
2: 아, 청조야라는 곡인데요. 여창 지름 시조로 불리는 곡이고요. 반가운 소식을 뜻하는 의미를 가진 파랑새한테 그 친구가 가져온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고맙다 하는 내용입니다.
1: 청조야.
2: 청조야.
1: 알겠습니다. 가가시 프로젝트와 장명서의 여창 지름 시조 청조야 듣고 오겠습니다.

0: 가가시 프로젝트와 장명서의 여창 지름 씨도 청조야 듣고 왔습니다.
1: 네, 정말 지금 다양한 멋진 활동을 하고 있는 명서 씨. 네. 평소에 좀 요즘에는 쉬는 시간도 없겠네요. 그러면
0: 아직 세 개를 못 만들었대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세 곡에 네. 대한 영상이죠.
2: 네, 마지막 이제 태평가랑은
0: 언제예요 그거를?
1: 어쩐지 요즘에 봤더니 살도 좀 빠졌어요 지금.
0: 저 뭐 이렇게 살 빠졌어요. 근데 아, 빠질 수밖에 없네요.
1: 고생할 수밖에 없는 살 빠질 수밖에
0: 거의
1: 없는
0: 날을 세야 될 것 같은데.
2: 네, 날이 그냥 꼴딱 세더라고요.
0: 괜찮아요?
2: AI가 그 쭉 못 쓰고 또 몇 시간 뒤에 쉬었다가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네. 그렇게 어떻게 좀 버티라고 했어요 얘한테.
0: 이제 진짜 노래하는 사람은 잠이 진짜 보약이잖아요. 컨디션 조절해야 될 텐데.
1: 아무리 장명서라 하더라도 잠 못 자면 안 돼요.
2: 감사합니다.
0: 아무튼 공연 끝나면 이제 쉬는 거예요? 아니면 또 뭔가 프로젝트가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2: 공연이 끝나면요. 네. 바로 이틀 뒤에.
0: 이틀 뒤?
2: 네. 두 번째 달 팀이 이번에 올해 3집 앨범을 발매를 한대요. 네. 오토파일럿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 그 발매 기념 콘서트가 홍대 벨르에서 열립니다.
1: 8월
2: 22일. 네.
1: 오후 6시 30분에
2: 네, 맞습니다.
1: 홍대 벨르에서 두 번째 달 3집 네. 발매 기념 콘서트. 여기서 어떤 곡 부르세요?
2: 여기서 오늘 특별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미발매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0: 아 오늘요?
1: 아, 이따가? 오, 예.
0: 그러면 이번에 두 번째 달의 전체 컨셉은 가객

0: 팀과 함께하는 거예요?
1: 아니에요.
0: 그건 아니에요.
1: 그냥 두 번째 자리라는 팀 원래 원색을 가져가기로 하고 아. 거기에 이제 저도 가객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래하는 사람은 보컬리스트로.
0: 원색은 아일리시 음악이잖아요. 그쵸.
1: 얼음 연못 같은 거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그렇죠. 그런 음악들을
0: 다시
1: 위주로
0: 이제 네. 자기의 정체성을 맞아요, 맞아요. 향해서 다시 가자.
1: 네.
0: 아이덴티티를 찾겠다 이렇게
1: 네네,
0: 되는 거예요.
1: 그런 것 같아요.
0: 아 그러면 정말 그냥 싱어로 모시는
1: 네네.
0: 거예요.
1: 그래서 노래도 뭔가 싱어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간 해오셨던 게 있으니까 국악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세요. 네. 그래서 그 한국 장단 중에 칠체 장단 있잖아요.
2: 네.
1: 걔를 사용해서 곡을 만드셨더라고.
0: 아, 제목이 뭡니까?
1: 세븐 보이드즈.
2: 보이드즈?
1: 보이드라는 게 예. 공허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우주에 보면은 별이 있고 네. 까만 공간이 있잖아요.
2: 그렇죠.
1: 그걸 뜻한대요.
2: 아,
1: 일곱 개의 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곱 개의 공간.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의 우주가 있잖아요.
2: 예.
1: 그 우주가 우리가 따로 돌아가지만 또 만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것 같습니다.
2: 그럼 이 곡은 어쨌든 정가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1: 네, 아니에요. 그냥 정말 저한테 이렇게 예시를 주신 게
2: 예.
1: 빌리 아일리시처럼.
2: 아~
1: 예?
0: 제가요?
1: 제가요?
0: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거네.
2: 물론 이제 우리가 아는 장명선은 장르를 불문하고 어떤 곡이든 소화 가능한 보이스를 네, 가지고 계신 걸 알고
0: 들어봅시다.
2: 있는데.
1: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네.
0: 자, 두 번째 달 장명선의 세븐 보이드즈 듣고 오겠습니다.

0: 좋다.
1: 와, 멋진 음악이네요.
2: 그러게요.
1: 세븐 보이드즈 두 번째 달과 장명소. 이거 앨범 레코딩 할 때 말고 라이브 할 때 깽가리 지인도 하나요? 그리고 이거는 사물하신 분이 오나요?
3: 이번에는 못 하고.
1: 아, 그건 아, 안 하고.
3: 하고 싶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제대로 할 때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이번
1: 좀
3: 앨범은
1: 더 큰 무대에서 네, 할 때는
3: 이번 앨범은 이제 전체적인 3집 앨범 전체를 하는 거라서 초극장에서 이제 팬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2: 네. 이제 발매 기념으로 하는 맞아요, 콘서트니까.
1: 맞아요. 이 남자 목소리 누구예요?
3: 두 번째 달 대표님이세요.
2: 현보 씨.
3: 네. 네.
1: 오, 노래 잘하시네.
3: 근데 기타를 7채 장단으로 치면서 노래도 같이 하세요.
1: 아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
3: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아니 전공을 하셨지만 7채 장단은 노래하면 막 약간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2: 우리도 힘들어요. 원래 7채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적이 우리도 별로 없기 그쵸. 때문에 와. 저도 예전에 그 7채로 하나 소리 만들었다가 머리가 터진 줄 알았고 숨 쉴 구멍이 없어요.
1: 그래요.
3: 맞아요. 맞아요. 네. 숨 쉴 데가 없어요.
1: 맞아요.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 국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7채 장단 어떻게 하죠? 덩,
3: 붕따. 제가 이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네? 7채는 제가 고등학생 때 네. 정말 한 3주 배웠던 장단이거든요.
2: 네.
3: 같이 해볼까요? 네. 네. 덩따쿵 덩따쿵 덩따 덩따 덩따쿵 덩따쿵 덩덩 따쿵 따쿵
1: 이게 한 세트죠?
3: 네.
2: 요게 한 장단이에요.
1: 요게 하나예요. 하나. 네. 여러분. 이걸로 노래를 만든 거예요, 지금.
3: 맞아요.
1: 7채 장단. 그래서 세븐 보이드즈가 네. 또 7채로 했습니다.
3: 징이 7번 뭐. 네. 들어가니까 네. 거기도 영감을 받으신 거.
2: 근데 저는 이제 다른 것도 다 그렇지만 장명서 씨가 워낙 뭐 장래 불문하고 노래 다 잘하는지는 네. 알고 있지만 네. 또 이 곡에선 다른 느낌을 내잖아요.
1: 그러니까
2: 저는 그게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명서 씨도 이런 거 이제 의뢰가 이렇게 들어오면 네. 어떡하지? 좀 곤란한데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3: 네.
2: 아니면 그냥 생각한 대로 항상 목소리를 다 구현이 되나?
3: 짧게 말씀드리면요, 그 국악 아이돌 그룹 도들이라고
2: 예.
3: 아시나요?
2: 예, 예.
3: 최근에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2: YG. 아니요
3: JYP 소속사예요. 네, 그 타이틀곡 이번에 하와라는 곡을 작곡한 분이 제 지인인데
2: 네.
3: 히말라야라고 임재범 씨의 곡을 작업하면서 또 친하게 지내던 친구예요.
2: 네.
3: 가이

0: 가이드를 좀 해달라.
1: 그곡에 대해서
0: 그거 가이드를 제가 했거든요.
2: 예.
3: 이지 씨처럼 막 되는 거 아니에요?
0: 못 하겠더라고요. 막 그
3: 못하는 게 있어요?
0: 아이돌의 그 정말 에너지 넘치는 네. 그런 소리를 못 하겠어가지고 가이드만 3시간 한 것 같아요.
2: 아 진짜? 그 가이드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하다.
4: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0: 까먹었어요.
4: 3시간
3: 있는데 선수가
4: 3시간 있는데요.
2: 아 명서씨도 그러면 명서씨도 진짜 다 가능한데 네. 아이돌 음악은 쉽지 네. 않았다.
0: 이 저희는 원 쓰리잖아요. 네. 그네는 투 포잖아요. 아, 박자 투포. 타는 게 힘들더라고요.
2: 네. 오 언젠가 기회가 되겠죠.
0: 네.
3: 가이드 곧 나올 좋겠다. 거니까. 네. 도드리가 이제 활동을 곧 한다고 했죠.
0: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3: 아 하고 있어요.
0: 열심히
3: 아,
0: 하고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0: 네.
2: JYP에 한번 요청을
3: MR을 달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명서 씨를 다시 불러. 도드리를 안 부르고 명서 씨를 다시 불러서 빨리 노래해봐.
0: 도드리 친구들이 참 예쁘고 잘합니다.
3: 아 정말 대단합니다.
2: 이 곡은 어렵지는 않았어요.
0: 이 곡이요?
2: 네.
0: 세븐 보이즈즈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3: 그죠.
0: 악보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네. 악보에 다 써 있어요. 막 장단이.
4: 아, 그랬을 것 같아.
3: 근데 이거를 지금 공연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0: 네.
2: 이제는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0: 그래서
2: 본인 몸에서
0: 그냥 지금 그냥 흘러가는데 아, 처음에는 네. 녹음을 진짜 계속 멈추고 다시 할게요.
3: 그러실 것 같아. 끊어 가야죠. 뭐.
2: 네. 녹음 중에 제일 많이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0: 녹음 중이에요. 네. 그 장단이 끝나고 다시 시작할 때.
3: 아 어디가 첫박이야?
0: 네.
3: 그게... 누가 알려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저 고개 이렇게 해달라고 하든지
2: 그거든지
3: 그럴 것 같은데.
2: 4, 3, 2 이렇게.
0: 그 현보 쌤이 만돌린 치면서 기타 예. 치면서 지금
2: 아, 지금 모니터로.
3: 그럼 놓쳤잖아요.
2: 아니 그리고 이 세븐 보이드즈가 이게 우리가 박자 눈이라고 하잖아요.
0: 네, 네,
2: 눈이 확 안 들어오는 네, 음악이에요.
0: 그렇게 의도하셨대요.
2: 그러니까
3: 아, 일부러
0: 막 네. 일부러 칠체를 끼워 맞춘 느낌이 안 나고
2: 그런
0: 자연스럽게 칠체를
3: 맞아요.
0: 흡수해서 연주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3: 진짜, 그런 느낌이었다고 네. 전해주시죠.
0: 전해드리겠습니다.
3: 노래 잘하시더라. 네. 곡 좋다.
2: 네. 그리고 그 곡 전달해주세요. 장명서는 보물이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2: 진짜
3: 목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0: 네.
3: 괜찮으세요?
0: 네. 그렇죠. 가곡을 네.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사실 잘 가다듬어지잖아요. 전통 소리가 맞아요. 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긴장하는 일주일을 또 보내겠네요.
2: 네. 네. 이제 목요일이니까 얼마
0: 아,
2: 안 남았거든요.
0: 일주일도 안 남았네요.
2: 네. 맞아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0: 네, 열심히 고생하십시오.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3: 영상 감독님 고생하십시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네.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네.
0: 여러분 이제 여름이 다 가고 9월이잖아요 곧. 네. 하반기도 별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바투의 상사지적 맨날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반기에도 또 뵐 수 있으면 좋은 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3: 제 공연 많이 와주세요.
2: 8월
0: 제 공연도 8월 20일 저녁 그렇죠. 7시 동대문에 있는 광무대에서 열리니까요. 무료 공연이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 네, 공연이에요. 꼭 가야죠. 일정 되신 분들 가셔서 감동 느끼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0: 쉬었다 가세요.
2: 네. 네.
3: 자 우리 명서 씨 이제 보내드리면서 저희도 끝 음악을 띄워드리면서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명서 씨 네. 오늘 귀한 거는 감사드리고
0: 감사합니다.
2: 커피 맛있게 마시겠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2: 네 응원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지금까지 장명서 씨와 함께했습니다.
3: 네 오늘의 끝곡 띄워드리면서 저희도 인사드릴 거고요. 오병옥의 단소입니다. 평화로운 날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2: 바투의 상사대합니다. 내일 봬요. 네.

대한민국 부자 1번지이자 충의의 고장, 그리고 악성 우륵의 탄신지인 경남 의령에서 제13회 의령 우륵 탄신 기념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9월 5일과 6일, 의령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초, 중, 고등부와 대학부, 일반부로 나뉘어 각각 가야금 기악과 가야금 병창 부문의 실력을 겨루게 되는데요. 참가 신청은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되고요. 자세한 대회 요강과 신청 방법은 의령군청 또는 가야금 병창 보존의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야금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0: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천지는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건만 그 작용은 잠시도 쉬지 않고 해와 달은 밤낮으로 운행하지만 그 빛은 만고의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한가한 때에도 급한 일에 대비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고 바쁜 때에도 여유 있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오늘은 책은담에 담긴 글과 함께 노래가 좋다의 문을 열어봤는데요. 한가할 때일수록 급한 일에 대처하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라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연휴가 끝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은 없는지 혹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대비할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휴일이지만 아마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 노래가 좋다 함께 하시면서 잠시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전숙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립니다.

전숙희의 소리로 경기민요 태평가 보내드렸습니다. 한가할 때일수록 급한 일에 대처하고 바쁜 때일수록 여유를 가지라. 참 너무 맞는 말이라서 반박하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도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라는 말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달리기 할 때도 너무 빠르면 조금 페이스를 낮추고 또 너무 느리면 좀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만의 속도를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있죠. 그래야 힘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두 시간 함께 하시면서 너무 서두르지도 그렇다고 너무 멈춰있지도 않은 시간, 과연 나에게는 어떤 속도가 가장 알맞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월요일 방송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지의 연주로 휘산조 보내드립니다.

우리 전통 음악을 소재로 새로운 음악, 아마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제 다시 부르기, 다시 듣기, 다시 타보기, 뭐 이렇게 이 재구성, 재창조 전문팀, 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라지의 곡들 중에 경쾌함으로 따지자면 으뜸인 곡이 바로 방금 들으신 이 휘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곡은 능청거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남도민요 세타령 준비했는데요. 김소희, 김경희, 성창순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남도민요 세타령 들었습니다. 김소희, 김경희, 성창순의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노래의 멋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우리 소리를 보다 재미나게 감상하는 법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노래의 멋, 오늘도 이채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이채연입니다.
0: 네, 오늘은 뭔가 잔잔한 목소리와는 반대로 노래 장르는 휘몰이 잡가입니다.
1: 네, 오늘은 휘몰이 잡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장르를 많이 가져왔는데 생각해보니까 휘몰이 잡가를 안 했더라고요. 이 휘몰이 잡가가 경기 소리의 어떠한 정체성과 같은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을, 그런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0: 블랙 코미디라는 말 자체가 경기 소리의 어떤 그 전형성을 하나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약간 그 예를 들면 부조리한 걸 비틀어서 네. 웃음을 주는 것. 네.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고 네. 또 그냥 평소에 들으면 웃긴 내용이 아닌데 이걸 또 비틀어서, 그러니까 네. 비튼다는 것에 어떤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내용적으로 좀 많이 파고들게 되죠, 아무래도 휘몰이 잡가는.
1: 네, 휘몰이 잡가의 내용을 보면 풍자적인 거나 해학적인 것도 많고 네. 뭐 말씀해 주셨듯이 비틀어 비꼰다고 말하죠. 사실 서울 사람들이 좀 비꼬서 말하는 경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저는 시골에서 오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저도 네. 그렇게 생각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 깍쟁이들이 비꼬서 말했기 때문에 네. 뭐 노랫가락 창부 타령 가사들도 그 슬픈 이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마냥 뭐 슬프다, 내가 너를 떠나보내서 못 산다라고 하지 않고 심리도 못 가서 너는 발병이 날 거다 라고 이렇게 마지막에 점지를 찍기 때문에 네네. 블랙 코미디입니다.
0: 휘몰이 잡가 하면 제일 처음 하게 되는 오해가 네. 휘몰이 장단에 부르는 잡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장단이 휘몰이 장단은 아니잖아요.
1: 네, 이거를 복는 타령 장단이라고.
0: 복는 타령.
1: 네, 그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론서에는 적혀 있지만 예, 예, 예. 저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자들은 이게 예. 장단이 처음부터 끝까지 불규칙하기 때문에 뭐 근데 그 짜임새 자체가 약간 자진몰이 계열.
0: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1: 이긴 하죠. 근데 정확하게 호흡이, 네. 정확하게 또 자진몰이는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휘몰이 장단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0: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빠르다라는 의미로 보는 게 맞겠죠. 속도의 의미지 이게 가락의 의미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1: 근데
0: 드는데.
1: 근데 사설을 촘촘하게 엮어서 네. 장단이 빨라도 뭐 남도 음악이나 또 다른 경기 예. 소리들은 장단은 저거지 저거지 저거지 저거지 노래는 단다. 이게 선율 자체에 말이 많지는 않지만 네. 휘몰이는 말 자체를 주섬주섬 엮어서 빠르게 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들리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휘몰이 잡가도 부른 어떤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전문가 집단, 이런 전문가 집단의 소리, 전문 소리꾼들이 불렀던 소리인 건가요?
1: 네, 이것도 역시 그 사계축이라고 해서 잡가를 불렀던 잡가꾼.

0: 분들에 의해서 많이 불렸고, 비교적 이제 뭐 가사 시조 이런 거를 부르고 잡가를 부르고 그분들이 제 깊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옛날에
1: 네.
0: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공청회 모여가지고 소리꾼들이 요건 약간 남성 소리꾼들이 많이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소리 산타령 부르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휘모리로 재밌게 마무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1: 약간 신명의
0: 남아있습니다.
1: 클라이막스 때?
0: 네, 신명의 클라이막스 때 해악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음악으로 다 흥취가 올라서 기분이 서로 나쁘지 않을 즈음에 그런 얘기를 한두 번씩 찔러주는 거죠, 이제.
1: 예, 좀 이렇게 비틀어서 이야기해도 다 기분이 좋을 때.
0: 술이 좀 올랐을 때, 야, 나 뒤풀이 때 너 나한테 그랬지 않냐? 그래서 약간 서운한 거
1: 푸는
0: 얘기하듯이
1: 거군요.
0: 네, 푸는 소리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1: 첫 소리를 기생타령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0: 네,
1: 예.
0: 기생타령을 준비한 이유는 사실 잘안 부르기 때문에 뭐 저희 선생님도 안 가르쳐 주시고,
1: 네네네네.
0: 그게 아마도 기생이라는 개념이 그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지만 뭐한 저희 선생님께서 계시던 그 세대에서는 좀안 좋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기생타령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제발 기생이 내가 너무 되고 싶어서 기생이 되고 싶으니까 권번 선생님한테 소개를 해달라. 지금으로 치면 뭐 3대
1: 기획사에
0: 기획사에 나를 좀 소개를 해줘서 내가 연예인이 너무 되고 싶다라는
1: 연예인에
0: 이야기예요.
1: 대한 갈망인
0: 네, 그렇죠.
1: 거구나. 이때의 연예인의 모습이 묘사가 되나요? 기생의 모습이?
0: 네, 묘사가 됩니다.
1: 오.
0: 뭐 이게 100년밖에 안된 노래라서
1: 예.
0: 그 당시에
1: 100년밖에. 예.
0: 그 당시에 처음 나왔던 그런 신문물들이 막 나와요. 자동차, 뭐 손가방, 그러니까 여성들의 그런 핸드백 같은 거죠. 그런
1: 예.
0: 것도 나오고 뭐 양산 이런
1: 아.
0: 것도 나와가지고 그런 서양에서 온 문물들에 대한
1: 우리가 보통
0: 예.
1: 근대 영화나 이렇게 보면 나오는 그 상징적인 딱 물건들이네요.
0: 네, 그것들이 나옵니다.
1: 이게 그 재담 소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듣다 보면 그 맹인덕담경이나 이런 거 듣다 보면 혹은 추관경 같은 거 듣다 보면 그 추관의 내용이 부자 되라는 추관의 내용인데 2층 빨간 2층 벽돌집을 갖게 해주시고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아마 비슷한 시대의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옥의 소리로 기생타령 먼저 보내드립니다.

밤바람에 난양공주 영양공주 진채봉가 추는 적경응계 선볼 심요연백릉 파라팔

0: 박상옥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기생타령 보내드렸습니다. 모든 그 휘몰이 잡가의 내용이 어떤 지나가는 사람의 형색을 묘사하고 묘사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부탁을 얘기하고 그 사람이 전에 나도 바쁜데 전해줄지 말지 뭐 네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 이렇게 끝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1: 그게 대표적인 구조죠. 이제 안 그런 휘몰이 잡가를 제가 나머지를 또 있다가는 둘 다 가져와가지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그거고 이제 끝날 때 시조형으로 끝납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할지 말지 이렇게 여기 끝내는 게 아마도 사서의 시조에서 이게 변형돼서 발전된 게 아닌가. 네. 사서의 시조도 그 중간에 시조랑 똑같은데 안에 말이 많으니까 어쩌고저쩌고 하고 나서 마지막에 딸이 이 이렇게 끝내기 때문에
0: 안 그런 노래를 들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휘몰이 잡가 바위 타령을 들고 오셨습니다. 얼마 전에 청취자분들 사연 중에 도대체 바위가 몇 개나 나오는 걸까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사연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자료들 이렇게 또 희한하게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많나봐요. 전문 개론서에도 바위가 80여 종, 뭐 70몇 종, 40몇 종 이렇게 등장한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가 꽤 있던데 세보신 적 있어요?
1: 없습니다. 외우기도 급급했습니다. 제가 이 바위 타령은 경기 소리 전공자들이 학교 시험에 선생님들이 꼭 교수님들이 꼭 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정말 가장 외우기 힘든 곡 1위입니다.
0: 아 그래요? 네, 바위의 나열 때문에 그런
1: 거예요? 바위의 나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위가 정말 이 바위 저 바위 나오고 심지어 다른 지역인데 이름이 같은 바위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바위 했다가 중간에 건너뛰거나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곡이 끝나지 않는 거죠.
0: 이게 이야기라도 연결이 되면 사실 좋은데 또 그렇지는 않으니까 지역적으로 막 세세하게 내가 바위를 구경하러 다니는 게 취미가 있지 않는 이상이야 참 외우기 힘든 노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위 타령 들을 때 배가 고파 지어놓은 밥에 돌이 많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요즘 MZ 소리꾼들은 밥에 돌이 많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이해를 못하겠죠. 돼도 모를 것 같은데. 돼 옛날에 가면 이렇게 시장에 가면 돼살을 이렇게 소복하게 놓고 그 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게 받쳐서 팔았잖아요. 그러면 자루 같은 거에 담아줬던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즘은 정말 모를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아마 청취자분들도 기억나실 것 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항상 그 가족 드라마는 밥을 하는 장면, 밥을 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요즘 밥을 짓는 장면은 전기밥솥의 그 스위치를 누르는 장면이면 예전에 밥 짓는 장면은 밥을 익히는 과정이 아니라 쌀 씻고 나서 그 속에 이제 불순물들을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건져내는 그 모습이 나오면서 거기서 이제 대사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바위 타령 초반부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0: 이거는 노랫말만 잘 알아들으셔도 옛날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많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위타령의 노랫가락 조라고 해야 되나요? 노랫가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노랫가락이죠. 거의 노랫가락이랑 다를 바는 없습니다.
0: 이게 앞뒤로 붙어 있는 건가요?
1: 네, 이 바위타령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붙어 있어가지고 노랫가락으로 이제 내용을 열고 그

0: 그 쌀을 팔때 일부러 속여서 바위를 넣어가지고 무게를 맞췄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이게 풍자를 한 거죠.
1: 그렇구나. 아,
0: 사람을 속이는
1: 그렇군요. 예, 상술.
0: 네,
1: 예.
0: 상술이죠.
1: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채은 씨는 여기서 아는 바위들이 몇 개나 되던가요? 오, 난 여긴 가봤어. 이런 것 있어요?
0: 뭐 인천의 석바위,
1: 예.
0: 이태원 녹바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1: 여긴 가봤어. 이런 것 있어요?
0: 뭐 인천의 석바위,
1: 예.
0: 이태원 녹바위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흔들바위 뭐
1: 예.
0: 이런 것도
1: 아, 이거
0: 있어요.
1: 많이
0: 네, 많이
1: 들어봤으니까.
0: 들어봤으니까. 그런 것들 말고는 제가 바위를 그렇게 뭐 유심히 보거나 그런 맥을 짚는 거에는 저는 관심이
1: 네네네.
0: 크게 없기 때문에.
1: 여러분들은 내가 아는 바위가 얼마나 나오나 이것도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미 명창의 소리로 바위 타령 들어볼 텐데, 개인적으로 이금미 명창의 그 성음이라고 해야 되나요?
0: 네.
1: 어떤 서울 사람의 표본이자 전형이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목소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0: 네.
1: 어떠세요?
0: 이때가 정말 1999년 음반입니다.
1: 예.
0: 선생님의 리즈
1: 아.
0: 시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1: 예.
0: 저는 이때 선생님 소리를 진짜 너무 좋아해가지고.
1: 이금희 명창의 목소리 지금 아, 이 소리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진행자가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것 같은데요. 휘몰이 잡가 바위타령 보내드립니다.

0: 이금미 명창의 소리로 희모리 잡가 바위 타령 함께 들었습니다. 명창의 그 채연 씨 말씀처럼 리즈 시절의 목소리인데 아 노래 너무 잘하시죠?
1: 네, 좀 네. 호로록 호로록 약간 맞아요, 안방 맞아요. 소리 네. 시절의 선생님의 소리인 것 같습니다.
0: 야 노래가 와 진짜 서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불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리가 참 좋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휘모리 잡가 비단 타령입니다.
1: 네, 예. 비단 타령을 제가 선곡한 이유는 비단 타령만 장단이 아 바위 타령도 물론 다르지만 네. 비단 타령만 장단이 이소박.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국 전통 음악이나 전통 소리들은 다 삼박 계열이거든요. 예. 덩떡쿵 덩떡 예. 덩딱 덩딱 덩딱 덩딱 이렇게 약간 품바라고 해야 될까요? 예. 각설이나 장타령에 나오는 그런 독특한 리듬을 가지고 있는 휘모리 잡가입니다.
0: 사실 이제 비단의 이름이나 이런 거는 요즘 이제 저희가 쓰는 물품 사실 자주 쓰는 물품은 아니라서 알아듣기가 네. 어렵긴 합니다만 재밌는 건 비단 타령 뒤에 이렇게 귀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1: 네.
0: 나쁜 그 것들을 물리치는 내용 뭐 이런 네.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왜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1: 비단을 옛날에 이제 사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 그 비단에 있는 비단을 만든 사람에 대한 예. 아니면 또한 그 비단 속에 얽혀 있는 귀신이 같이 따라온다고 약간 그 속설이 있어가지고 예. 천을 따올 때 그래서 옛날 분들은 뭐 그런 거를 뭐 천을 따서 옷을 만들기 전에도 뭐 부자들은 뭐 거기다가 부정 뭐 작은 굿 같은 약간 그걸 해서 그걸 정화시키고 오고 막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0: 너무 귀했으니까 그랬겠죠.
1: 네.

0: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무속 신앙이 우리 사회를 팽배하게
1: 네.
0: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남의 손이 탄 물건 자체가 거기에 대한 뭔가 영적인 그런 게 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도 그 가구 같은 것들이나 오래된 물건들 이렇게 그 재활용 하신다고 이렇게 내놓으면 너무 아까운 것들이 있거든요.
0: 네.
1: 한 번씩 집에 내가 써야지 이렇게 가져가면 부모님도 뭐라 하실 때 있어요. 그 도깨비 붙는다고.
0: 요즘 근데 요즘 MZ들 사이에서 다시 풍수지리나 약간
1: 아.
0: 그런 게좀 다시 유행해요.
1: 아무튼 이 귀한 물건들이 집안에 들어오면서 이 생길 법한 우환이나 이런 것들도 미리 방지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 장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해 보는데요. 비단 타령 이창배 명창의 소리로 준비했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그 저희가 기생타령 이야기하면서 3대 기획사 이야기했습니다만 경기소리계의 최고의 기획사 대표 오너이자 교육자였던 분이죠.
0: 네, 천국 오전 성악학원입니다.
1: 예.
0: 모든 지금의 여류 명창들이 거기 출신이셔가지고.
1: 반대로 거기 출신이 아니면 약간 이렇게 뭔가 모자란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0: 네.
1: 생각이 드는데 정말 그 대단하신 분이죠. 예, 대단하신 분의 대단한 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휘모리 잡가 비단 타령 이창배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2: 청색, 홍색, 오화, 잡색, 강물당, 천, 거래시에 동경.

속 포속천 고물신물 비단천 성금대단 통비단 오름촉백 촉대단 시면 좋은 남색단 무늬 많은 만화단 일락서산 석양.

황나 당황나 인조 황나 삼조 오조 황나 등물이며 좌명주 우명주 통명주 진명주 달명주 세명주 내주 포준 합사주 분주 수주 알랑주 은주 생주 삼동주 남방사주 자원주 비치고 온 팔랑주 색시 좋은 심양주 유문수주 가계주 절

조운양 대문 봉호사며 세양사 길상사 여의사 도리불수 불갑사 광생초 진나사 은나사며 은조사 근문관사 진관사 모사교사 원라

을목, 지목, 사양목, 을목, 세목, 천수목, 흑당목, 분당구, 몽구목, 양다리, 양마오전, 주란포, 외진, 갑진, 봉라진이라.

왕세 반저, 한산 모시 세경저, 조선 모시 반거저, 동양저 서양저, 하절 전에 해동저라. 아멘.

환댕기 칠보단장 화관이면 녹이 혼상 의상물과 손에 도는 지환 반지 가락지 허리에 차는 치통 폐물 누리게 뭐 해주자주 빈자주 향자주 가자주 진하청 월분형 진하청 지추보라 반보라 구시록색 연옥색 청천 월배 송화색 회색 은색 은황색 청색 자색 치망색에 물색이 좋아 쫓아오면 물고리 좋아 따라오면 인편이 좋아 쫓아오면 천종만물 그레시에 현책 없이 따라들어 세구 연심 해를 묵고 일구월심 철을

0: 성은 비세고 안들 받들 흔하들며 지붕 마른 놈나들며 먹자 든기 쓰자 든기 기가리 자심하고 초기가 막심하고 기다리고 바라든기 야반 삼경 조요한데 문틈으로 놈나든기 일락서산 저문 아래 지체 말고 가거세라.
1: 이창배 명창의 소리로 휘몰이 잡가 비단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밀고 당기기라고 해야 되나? 밀당이 상당히 잘 살아있는 노래라는 걸 항상 느낍니다. 들을 때마다. 박자를 줬다가 다시 빼서 왔다가 줬다가 빼서 왔다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2: 선생님의 목 자랑을 하시기에 선생님 적합한 목은 또 아니셔가지고 예, 예. 리듬과 강약으로 또 그런 걸 조절을 많이 잘 하시는데 그게 또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1: 예. 이번에는 채현 씨의 노래로 들어볼 텐데요. 제목이 아주 관심이 갑니다. 한잔 부어라.
2: 네.
1: 이거 권주가인가요?
2: 뭐 그렇죠. 근데 조금 느낌은 조금 다르지만
1: 예.
2: 이게 내용이 이제 나한테 술을 한잔 봐라 하는 건데 내가 마셔놓고 잔이 비었다. 이거 왜 비었냐. 빨리 부어라. 네. 이런 내용이에요.
1: 술자리에서 보통 잔 비었을 때 네. 옆 사람한테 독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독도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 너 지금 옆 사람 신경 좀 써라. 잔 비어 있다는 얘기를 우회적으로 이렇게 장난처럼 할 때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하나 둘씩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아마 그런 상황에서 불렀을 법한 노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2: 네.
1: 한 잔 부어라. 저는 자주 듣던 노래는 아닌데 이건 자주 부르는 노래이신가요?
2: 자주 부르진 않지만 너무 짧아서 저도 좋아합니다.
1: 아.
2: 이게 1분이 안 됩니다. 49초? 55초? 이게 끝까지 완창을 해도
1: 예.
2: 휘몰이 잡가가 12개였는데 지금 11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네. 가장 짧은 곡입니다.
1: 일단 이채연 씨의 노래로 한 잔 부어라 라이브로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이채연 씨의 노래로 휘몰이 잡가 한 잔 부어라 보내드렸습니다. 약간 한 잔 부어라 느낌보다는 한 잔 부어라.
1: 그렇죠. 약간 부어라. 그거를 가르치실 때 강조하십니다.
0: 아 그래요?
1: 부어라 아니다. 부어라다.
0: 왠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1: 약간 그
0: 하고.
1: 사투리도 있어요.
0: 예. 네. 지금 이제 선율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노래가 좋다 해서도 휘몰이 잡가 이렇게 신청곡 들어오면 보통 장마철에 맞춰서 네. 6, 7월 흐린 날 참 많이 들어오거든요.

0: 근데 그 외의 곡들이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는데 오늘 들으신 노래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또 이렇게 신청곡 쓰실 때 보내실 때 이 자주 듣는 노래로 꼭 이 노래가 좋다 해서도 순위권에 올라왔으면 좋겠다.
1: 왜냐하면 제가 이 노래들을 소개하게 된 거는 정말 여기서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0: 네, 채은 씨의 바람이 이제 좋은 영향으로 곧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채은 씨와 함께 휘몰이 잡가 특히나 평소 이제 잘 듣기 어려운 곡목들로 휘몰이 잡가 함께 들어봤는데요. 채은 씨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6, 7월 흐린 날 이춘희의 소리로 보내드리고 음악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은 씨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앵그마, 너 귀신들 한번 해라. 어른이 불능나 아이가 불능나 대담은 예하랬다, 앵그마. 아이고, 잘한다. 자, 초성 좋게 한번 해라. 이따 밥 줄게.

삼신산이 어그둠에 요일봉대 이방장과

병을 의료병호고 정관정 낙산사와 종석정 의료병호.

길세가 분명구나. 내 말 참 고춘이라 부르근 꽃 푸른 집과 나른 나비 운한새 난 춘과 춘색을 자랑하나 옥내산 초흥

0: 잡아 매워 동력 걸린다던 계속에 머무르더라 한없이 돌고 가자 젊은 청춘은 멋대로 놀고 쓰고 놀고 돌아볼 적은 그들은 그리고만 놀아보자.
1: 김소희의 단가 소리로 단가 만고강산 함께 들었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방송 2부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홈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어지는 곡은 검은고 아쟁 병주 준비했습니다. 이 검은고와 아쟁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같은 현악기인데도 주법이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또 서로의 어떤 상호 보완을 해서 이 앙상블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역대가 대단히 비슷합니다. 예. 예를 들면 검은고와 해금 연주였다면 또 서로의 어떤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했을 텐데 검은고

아쟁. 이 둘의 줄소리는 둘다 상당히 두터우면서도 그 무거운 느낌, 묵직한 느낌, 예, 그걸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으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집안으로 치면 형제 자매가 함께 연주하는 느낌. 만약에 거문고 해금이었으면 우리 형이랑 저기 한 8촌 누나랑 연주하는 느낌. 뭐 그런 거지 않았을까? 그만큼 혈연으로 치면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무길의 거문고, 서용호의 아쟁, 윤진철의 장구장단으로 거문고 아쟁 병주 보내드립니다.

김우길의 검은고, 서용호의 아쟁, 윤진철의 장구장단으로 검은고 아쟁병주 보내드렸습니다. 또 두 분의 연주 스타일이 상당히 다이나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강한 스타일이시죠. 김우길, 서용호 두 명인 모두 이렇게 처연하게 연주할 때, 그리고 진짜 야생마처럼 연주할 때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능력들이 탁월하신 분들인데요. 병주에서도 그런 느낌이 유감없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살풀이 굿 들어볼 텐데요. 김석출 명인의 소리와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전통 음악으로도 들립니다만 또 한편으로 들으면 그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아방가르드한 예, 현대 음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살풀이 굿 김석출 명인의 연주와 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야말로 이 불세출의 천재라는 예, 호칭을 듣던 분인데요. 어떤 과감함마저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또 이런 음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미랑의 노래가 좋다 월요일 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천년 만세를 준비했습니다. 천년토록 영원한 생명을 기원한다. 바로 이 천년 만세의 의미입니다. 계면가락 도들이, 양청 도들이, 우조가락 도들이 이렇게 세 곡으로 구성된 모음곡인데요. 줄풍류, 그러니까 현악기 중심의 단촐한 실내악 편성으로 연주를 합니다. 음악의 속도가 변화가 있습니다. 첫 곡인 계면가락 도드리를 편안한 보통 빠르기로 연주하다가 두 번째 곡인 양청 도드리에서 음악이 빨라지는데요. 양청 도드리가 이 곡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악곡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곡이라고 하고요. 양청 도드리에서 양청은 검은고의 연주법에서 따온 이름이기도 합니다. 검은고의 첫 번째 줄인 문현음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선율이 구성되어 있어서요. 문현음 한 개와 주요 음 한 개를 이어서 연주하기 때문에 두 개의 음, 즉 양청을 연속적으로 연주한다는 뜻에서 양청 도드리라고 부르고 있고요. 가야금은 주요 음 사이에 그 음의 옥타브 아래 음을 삽입해서 연주합니다. 이렇게 연주하는 양청 도드리는 마지막 장인 7장부터는 다시 속도가 느려져서 다음 곡인 우조가락 도드리로 넘어갑니다. 이 빠르게 변화를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보내드릴 곡은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천년만세, 계면가락도들이, 양청도들이, 우조가락도들이까지 이어서 들었습니다. 아마 설명 들으시면서 아,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사실은 또 이 지금의 설명의 어떤 수준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나중에 10번 정도 더 들으면 예, 아 그때 그 말이 이 말이었군 이렇게 눈치채실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게 있나 보다. 일단 속도 변화에 귀를 기울여 봐야지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으실 노래는 이렇게 이해하는 재미도 있겠네라는 노랫말이 특징적인데요. 국문 뒤풀이 곽동현의 소리로 보내드립니다.

0: 곽동현의 소리로 국문 뒤풀이 보내드렸습니다. 국악방송 황민호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방송 끝곡은 적벽가 중에서 이 상산 조자룡의 어떤 영웅적인 면모 그리고 무위 뭐 이런 것들이 단번에 드러나는 대목이죠. 자룡이 아두, 유비의 아들 아두를 구하는 대목인데요. 더군다나 더 박진감 있게 소리하시는 분의 소리로 들으니까 기대가 됩니다. 박동진의 소리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이렇듯 통곡하고 조군이 부인의 시신을 도적질해서 장난할까봐 담을 밀어 우물을 덮고 갑옷을 끌어더니 앞가슴에다가 아두를 품고 갑옷을 다시 입은 후에 자룡이 분기 댕천하야 자룡이 분기 댕천하야 적군을 헤쳐서 나올 적에 장창을 휘두르고 한 손에다 칼을 쥐게 들고 한 곳은 낭도가니 기론이 대장이 기론을 막으니 조공이 부장 한 명이야 장으로 질러 죽인 후에 또 한 곳 낭도가니 기론 기론을 막으니 기론 장갑이로구나 자룡이 그 동보소 사마벌을 싸우더니 싸울 마음 없어 옆길로 단 하나다 자룡이 단말이 실조가야 안창고도지만 함정에 떨어졌네 하늘이 무심하여 함정에 빠져서 어찌 보면 하겠느냐 장갑에 거동보소 장으로 질러 죽이라 할지 홍방에 번뜻 헛던지만 한 줄기 무지개가 그저 함정 속으로 빠져 나오는구나 장합이 대경하여 뒤로 물러 도망하니 자룡이 감기에서 나와 한 손에 장창 죽여들고 또 한 손에 정강금 들고 적군을 개쳐서 나올 적에 이래 치고 저리 치고 썩은 풀을 피는 듯이 조조 50만 대군을 죽일 적의 조조 군사가 저 물결이여

그때요 조조는 경산에서 바라보니 한 장수 이르는 곳이 도대체 당할 놈이 없지. 조조가 가만히 바라보고 도대체 저 장사 이름이 무엇이냐. 아는 장사 하는 말이 예

그 바로 상산 조자룡인디 손권이 지금 마카에서 아주 장수 노릇을 하는디 대단한 장수지요. 조조가 입맛을 짜곰짜곰 다시면서 그 참 범 같은 장수다. 내 마땅히 사로잡을 것이니 너희들은 활로 쏘지 말고 저 장수를 상치 않게 잡아라. 해놨겠다. 그때여 조자룡은 그때여 조자룡은 마도를 품이다 품고

0: 떨어지고 제가 본 뜻하면은 예장 바로 뚝 떨어질 저 백수고리 공차도 그룹값이 바로 잡도 은양도 걸 빼도 요즘 날 봉해쳤듯 횡거여 다닐 적은 군사 예 머리 흔든 춥보다 이게 거기와 피글로 쓰네 되고 죽음이 태산이로구나 근기 둘을 분지르고 조조명장을 50명을 죽였구나 대진을 벗어나 전포를 살펴보니 피클로 가두구나 양자인이 쫓아오니 하나는 장을 들고 또 하나는 칼을 들고 양자인이 쫓아온다 잘조인 달란 장으로
1: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2: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8월 26일, 같은 날 열리는 두 가지 국악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국립국악원의 대표 오전 콘서트 다담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리는 다담은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관객들에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역사자료 수집가 박건호입니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개관 교수이자 국가기록원 민간기록물 수집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30여 년 동안 우리 근현대사의 기록과 유물을 수집해온 연구자인데요. 방송인 황수경과 함께 백범 김구가 꿈꾼 아름다운 나라를 주제로 역사 속 인물과 시대의 이야기를 쉽고 흥미롭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서울 도남문 국악당의 2016 국악 플러그인입니다. 국악 플러그인은 청년 국악예술가와 협업해 공연과 팬미팅, 디지털 콘텐츠를 함께 선보이는 서울 도남문 국악당의 대표 프로젝트인데요. 올해 세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젊은 소리꾼 이하진입니다. 이하진은 깊이 있는 판소리와 맑고 호소력 있는 음색으로 주목받고 있는 소리꾼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신성진 밴드마스터를 비롯해 판소리와 밴드 사운드, 대금의 선율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입니다. 같은 날 서로 다른 매력의 두 무대에서 우리 음악의 새로운 즐거움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8월 27일 같은 날 서로 다른 지역에서 펼쳐지는 두 개의 국악 공연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광명시민회관 공연장에서 열리는 추멘 사운드 시그널입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요. 전통 춤과 현대 음악이 만나 새로운 감각을 만들어내는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인데요. 공연 제목인 시그널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신호이자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오래된 몸집과 새로운 사운드가 서로 충돌하고 어우러지며 전통이 오늘의 감각으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무대 위에 담아냅니다. 무대엔 장인숙 희원무용단과 시오트가 함께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공연은 대전시립연주원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리는 국악대전 젊은판 프로젝트 빛의 공연입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 대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 국악인들의 창작그룹 프로젝트 빛이 관객들과 만납니다. 이번 공연에선 입춤을 바탕으로 한 춤 산조, 대풍류를 새롭게 풀어낸 유영, 역동적인 몰이, 남도 민요 연곡 연화와 창작곡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8월 27일 서로 다른 색깔로 전통의 오늘을 들려주는 두 공연 놓치지 마세요. 한국 전통음악의 오늘을 만나는 수림문화재단의 2016 수림 뉴웨이브 어시 오는 8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김이수 아트센터 스페이스원에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수림 뉴웨이브는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만들어온 창작 전통음악가들을 꾸준히 소개해온 공연인데요. 매년 하나의 주제를 통해 동시대 우리 음악의 흐름을 들여다보며 전통이 오늘의 감각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의 키워드는 바로 엇입니다. 엇이라니. 제목부터 조금 낯설죠? 전통음악에서 엇박과 엇무리처럼요. 익숙한 흐름을 살짝 비틀어 새로운 긴장감과 재미를 만들어내는 감각을 뜻하는데요. 무대엔 각 분야를 대표하는 10명의 전통음악가가 차례로 오릅니다. 8월 27일 소리꾼 정상희를 시작으로 9월 3일 가야금 이준, 9월 10일 민요 추다혜, 9월 17일 판소리 정은혜, 10월 1일 해금 최태영, 10월 8일 검은고 이재하, 10월 15일 타악 이준영, 10월 22일 생황 김효영, 10월 29일엔 가야금 이화영, 그리고 11월 5일 피리 이나연까지 각자의 음악 세계를 담은 신작 뉴웨이브 오리지널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림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 물론 단편 드라마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드라마라 하면 한 회에 이야기가 종결되지 않는 연속극 형태가 주를 이루죠. 그래서 대부분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은 순간에 한 회가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해서 도저히 다음 회차를 안 보고는 못 베기게 말이죠. 예전에 OTT 없이 TV에서 방영해주는 시간대에만 드라마를 볼 수 있던 시절엔 재밌는 드라마일수록 끝날 시간이 다가오면 초조해졌던 기억인데요. 뒷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 궁금증을 다음 회까지 또 어떻게 참고 기다리나 싶었던 거죠. 그러고 보면 연휴도 꼭 드라마 같아요. 항상 미처 완결되지 못한 이야기를 남긴 채 끝나버리고

그래서 끝이 다가올 즈음엔 벌써 아쉽고 초조해지니까요. 여기는 저녁을 채우는 음악 세상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

0: 신주희의 대금 연주로 드라마 추노 OST 중 빙 열리 들으면서 8월 17일 월요일 맛있는 라디오 문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이 광복절 대체 휴일이라 주말부터 이어진 연휴의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정말 연휴는 평소에 하기 어려운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도 좋지만 별 계획이 없다 해도 그냥 그 자체로 기다려지는 시간이잖아요. 마치 재미있는 드라마 할 시간 기다리듯이요. 그러다 막상 끝날 때가 되면 아직 본격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는 펼치지도 못했는데 왜 벌써 끝날 시간이 다가오지 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늘 완결되지 못한 이야기를 담긴 채 아쉽게 끝나버리니 우리는 또 다음 연휴는 언제인가 달력을 넘겨가며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데요. 올해는 바로 다음 달에 추석 연휴가 있고 10월에는 개천절 대체 휴일과 한글날까지 있어서 중간에 사흘의 징검다리를 끼고 연휴가 두 번이나 연속돼 있더라고요. 11월엔 아쉽게 연휴가 없지만 12월에는 또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라 연휴가 있는데요. 이렇게 연휴 찾으러 달력을 넘기다 보면 올해 시간 자체가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깜짝 놀라게 되죠. 우리 삶이 매일 이어지는 연속극 같아서 늘 못다한 이야기와 아쉬움은 남겠지만요. 그래도 일단 아직 남은 연휴의 마지막 저녁은 지난 시간의 추억을 잘 갈무리하면서 차분하게 마무리해야겠죠. 음악 한 곡 듣고 옵니다. 아트쿠도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사랑가.
1: 이리 오너라 오뿌

하는 양 동굴동굴 수박 꽃봉지 떼트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르 부어 신든 발라버리고 붉은 저

0: 이에 춘향아, 나도 너를 업었으니 너도 날 좀 업어다오.
1: 도련님도 참, 건너방 어머니가 아시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0: 얘야, 너희 어머니께서는 소시적이 우리보다 훨씬 더했다고더라. 그러니 우리도 업고도 한번 놀아보자.

보너라 보놀락

아테쿠도의 연주와 노래로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진행한 공연 초대 이벤트 공명의 콘서트 길티 플레저 티켓 당첨자는 개별 문자와 만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겠습니다. 샵 0302번으로 당첨 문자 받으신 분들은요. 티켓 수령 방법 잘 확인해 주시고요. 공연 당일 즐겁게 관람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이번 주에도 새로운 공연 선물이 있습니다. 서울 남산국악당의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이죠. 2016 젊은국악단장에 최종 선정된 아티스트 중 한 팀, 창작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인데요. 창작아티스트 오늘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민과 감정을 노래하는 팀으로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두 명의 전통 소리꾼과 퍼커션, 작곡가 겸 건반 연주자가 함께하고요.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 다들 그러고 삽니다는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 비교하며 흔들리는 사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루를 보내는 사람 등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담아낸 공연이라고 합니다. 지난 5월 쇼케이스에서는 민요와 판소리를 기반으로 한 전통 성음에 동시대적인 가사 감각을 더해 지금 우리의 이야기를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반복되는 일상 속 무심히 지나쳤던 감정을 진솔하게 담아내며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점과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음악적 완성도가 전문가 평가단과 관객 평가단에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종 아티스트로 선정돼 선보이는 본 공연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집니다. 이 공연 초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고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할게요. 지난주 목요일에 예고해 드렸듯이 이번 주는 월요일과 목요일의 일부 코너들이 서로 자리를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가 잠시 후에 펼쳐지고요. 원래 월요일 1부에 함께하던 떠먹이는 이번 주는 목요일에 떠먹여 드릴게요. 그리고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연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환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그럼 음악 한곡 듣고 와서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로 건너가 볼게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연주와 노래로 나 여기 왔소.

0: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 여보야, 여보야, 이것 좀 봐봐.
1: 너무 웃겨. 아유, 도윤이 깰까봐 크게 웃지도 못하는데, 아, 이건 왜 이렇게 웃기지?
0: 아기가 낮잠을 자는 사이 잠시 SNS를 보다가 웃긴 게시물을 발견했다. 어떤 카페 사장님이 올린 재미난 에피소드였는데, 아기를 안고 카운터 앞에 결제를 위해 선 고객에게 사장은 아기가 너무 예뻐서 몇 개월이에요? 라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아기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다. 일시불이요.
1: 와, 마 진짜 웃기네. 카운터 앞에서 몇 개월이냐 간에 카드 할부 얘긴 줄 알았는갑제.
2: 여보 여보, 아우 씨, 목소리 너무 커. 도윤이 깨겠어.
0: 솔직히 난 우리 도윤이가 생기기 전까진 나이가 아닌 개월수로 샘하는 인생도 있다는 걸 잘 몰랐었다. 아직 돌도 안 지난 아기를 볼 기회는 거의 없었고, 내가 기억하는 내 어린 시절도 누군가 넌 몇 살이니? 라고 물어보면 손가락 다섯 개를 의기양양하게 펼쳐 보이던 다섯 살 무렵부터니, 나도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타난 지인이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보곤 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아이 엄마에게서 돌아오는 답변은 두 살 혹은 세 살 등의 나이가 아니라 18개월이에요. 26개월 됐어요. 이런 식이라는 게 내겐 좀 신기했었다. 그런데 내 뱃속에 아기가 생기고서부터 날짜와 개월을 손꼽아 셈하면서 아기와 만날 날을 기다렸고, 그렇게 우리 도윤이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도 나는 아직 개월도 아닌 일수로 도윤이의 인생을 하루하루 셈하고 있다.
1: 마, 오늘은 그래도 안 깨고 오래 자네.
2: 어젯밤에 한숨도 안 자고 밤새 나를 괴롭혔으니 낮에라도 자야지. 나도 어제 못 자서 이제야 막 눈이 감기네.
1: 아, 근데 내가 꼭 잠들만 하면 도윤이가 깨더라.
2: 아, 대체 100일의 기적은 언제 오는 거야? 얘는 108일이나 됐는데도 아직 통잠을 안 자고 밤마다 나를 괴롭히잖아.
0: 도윤이를 처음 만나고서야 나는 신생아가 얼마나 작고 여린 생명체인지를 알게 됐고, 아직 목도 못 가누는 아기를 안는 법부터 모든 것을 막막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배워나가야 했다.

그리고 사람이 해가 지면 잠을 자고 해가 뜨면 깨어나는 생체 리듬이 태어날 때부터 자동 장착된 건 아니었다는 놀라운 사실도 알게 됐다. 아직 밤낮을 몰라 아무 때고 배고프면 깨서 우는 아기가 밤에 안 깨고 통잠을 자기 시작하는 게 100일 무렵이라고, 아기 엄마들 사이에선 100일의 기적이라는 말이 하나의 신앙처럼 믿고 의지하는 희망이었다. 나도 그 희망을 붙들고 잠 못 자는 날들을 버텨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99일째 되던 날 도윤이가 처음으로 새벽에 한 번도 안 깨고 6시까지 쭉 자는 것이 아닌가. 100일의 기적이 진짜 있는 것이었다며 호들갑스럽게 감격했지만 기적은 그날 하루뿐이었다. 바람아, 그게 마 절기랑 비슷한 거 알겠나? 입추 무렵에 신기하게 가을바람 한번 싹 분다고 그대로 가을이 오더나. 9월까지는 내내 한낮에 30도가 넘을 겐데 막 그래도 결국은 가을이 온다 아이가. 우리 도윤이도 그랬기다. 엄마 아빠 신기하라고 100일 되기 하루 전에 절기 한번 딱 맞춰줬으니까는 다시 엎치락 뒤치락 밀당 좀 하다가 막 어느 순간 리듬이 완전히 잡히겠지. 그런 건가? 아, 육아도 그냥 일시불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건 평생 할부가 안 끝나는 거겠지?

정태춘의 노래로 아가야 가자 듣고 왔습니다. 오늘 라디오 극장 맛있는 하루에는 100일이 조금 넘은 아기의 엄마 아빠 이야기가 그려졌네요. 아기가 몇 개월이냐고 물은 건데 일시불이라고 답했다는 어떤 카페 사장님의 에피소드가 진짜 있을 법한 상황이라 웃기기도 하지만요. 아기를 키우는 육아의 과정은 일시불로 한 번에 치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였죠. 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웅산의 노래로 뷰티풀 아리랑, 그리고 이어서 시점에 연주한 노래로 함께합니다. 내 사랑아.

0: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1: 네, 저는 지금 기상청 서울청사 기상역사관 앞입니다. 국내 기상관측의 역사는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4년부터 122년의 관측 기록이 쌓여 역사가 됐는데요. 그 122년 역사상 최고 기온이 바로 이달 2일 오후 1시 26분 경남 양산에서 기록된 42.5도였습니다. 평균 기온으로도 이달 상순이 역대 가장 뜨거웠던 8월 상순이었는데요.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62개 관측소에서 측정된 평균 기온은 29.1도였습니다. 이는 21세기 최악의 더위가 닥쳤던 2018년 8월 상순과 같은 수치인데요. 기상기록은 나중에 발생한 것을 상위에 놓는 원칙에 따라 올해가 1973년 기상관측망이 전국에 확충된 이후 8월 상순 평균 기온 1위로 기록됐습니다. 이달 상순 일 최고 기온 평균은 34.4도로 2018년 34.7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요. 밤더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일 최저 기온 평균은 이달 상순 24.8도로 2022년 25도, 2018년 24.9도에 이어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상순 일 최고 기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른 사례는 관측 환경이 적정하지 않은 지점을 제외하고 32건이었는데요. 40도 폭염이 뉴노멀로 자리했다고 평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날씨 김보미 캐스터였습니다.

노모리와 박인혜가 함께한 가다가에 이어서 억새의 남원 가는 길 두 곡 이어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2부에는 봄지의 세상 맛보기 그리고 월요일은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끝곡으로 김보미의 생황, 조다솜의 첼로 연주로 왈츠 넘버 원 듣고요. 저는 2부로 돌아올게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 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 6일이 되어 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멀리 가고 정만 다 못 들어 하루 난 사람

국악 창작 앙상블 얼시구의 연주와 노래로 사랑가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8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서 펼쳐지는 창작 아티스트 오늘의 다들 그러고 삽니다.

공연 티켓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티켓 선물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공연이라고 말머리 달고 성함을 적어서 신청해 주세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세상 맛보기 해볼까요? 고영렬의 노래로 함께합니다. 달빛이 되리.

봄디의 세상 맛보기 월요일엔 월드뉴스.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독일에서 100년 넘게 지켜온 일요일 상점 휴업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일요일을 휴식과 정신적 고향을 위한 날로 못 받고 헌법으로 영업을 금지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규정을 어기고 몰래 문을 여는 상점이 늘고 있습니다. 베를린 골목의 한 슈퍼마켓 주인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 매출의 3, 40%가 일요일 하루에 나온다며 적발되면 최대 2,50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쯤 되자 독일 정부는 규정 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요. 침체에 빠진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일단 내년부터 일요일 빵집 종업원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늘리고 공공도서관도 열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동네 슈퍼 등 다른 곳들도 일요일에 문을 열게 해달라는 요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발도 만만치 않은데요. 노동조합과 종교계, 3인당은 일요일 휴식이 노동자와 소비자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현지의 한 노동자 단체는 쇼핑 없는 하루가 노동자, 소비자뿐 아니라 환경과 기후를 위한 숨고르기 역할도 한다면서 이 제도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필요한 휴식 장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상 월드뉴스 김보미였습니다.

송소희의 노래로 아침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TV에서 봤어요.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 또 환경을 보호하는 것, 모두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게 또 먹고 사는 문제와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 단순하게 해결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네요. 모두에게 좋은 절충안을 잘 찾아내야 할것 같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에 함께한 맛있는 라디오 벌써 끝 인사 드릴 시간이네요. 오늘 끝곡 이슬기의 가야금 그리고 신건흥 재즈 트리오의 연주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 들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라디오의 봄디 김봄이었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게 채워주세요.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흐물흐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새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야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건 이거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에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이렇게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술에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술이 목 쓰는 건 내가 다 한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려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0: 근데 42까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 마음에는 이름 이런 악보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까지 목숨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복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2: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휴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조금 늦잠을 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날. 오늘은 광복절 대체 공휴일입니다. 대체라는 말 때문에 그저 하루 더 쉬는 날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은 광복절의 의미를 하루 더 이어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쉬는 이유를 기억하는 하루. 안녕하세요.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주모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육사가 쓴 시에 이기경이 곡을 붙인 청포도, 소프라노 임청화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떠올리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의 광복절이 주권 회복과 독립정신의 계승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다면 오늘은 그 자유의 조국을 살아가는 일상에 대해 잠시 돌아보는 하루가 된다면 어떨까요?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립니다. 박원자 씨, 이남림 작곡, 해 뜨는 그 나라로 가자. 테너 이명현이 부르고요. 광만 씨, 니아옹 작곡, 독도, 대한의 땅, 테너 김규욱과 소리 고소라웨 여러분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기억하길 바랬을 그 자리 그대로의 검은 성 기쁨도 슬픔도 모아서 파도지만 안으로 삼켜 까맣게 타버린 그 자리에서 까맣게 타버린 그 자리에서
1: 똑똑

이렇게 독도는 대한의 땅.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40년 토만의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0: 근데 연애땅.
1: 테너 이명연이 부른 해 뜨는 그 나라로 가자. 테너 김규욱과 소리 고소라의 여러분의 연주로 독도 대한의 땅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시 한 구절은요. 오늘은 노향님 시인의 시 해 뜨는 나라의 아침에서 뽑았습니다. 오 빛나는 아침, 아침이 온다. 오 빛나는 아침, 해와 바람과 강과 산이 한데 어울려 춤추는 저 소리, 행군의 아침.

노향님 시 최영섭 작곡 해 뜨는 나라의 아침 테너 이문균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이미경 시 임채일 작곡 고향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르고요. 황여정 시 이한삼 작곡 강물처럼 흐른다면 테너 이재욱이 부릅니다.

소프라노 이미경이 부른 고향, 테너 이재욱이 부른 강물처럼 흐른다면 두 곡 들으셨습니다. 좋은 휴일은 하루를 더 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더 잘 살아가게 만드는 힘을 줍니다. 오늘의 쉼도 그런 하루가 되어 내일 더 힘차게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통 성악곡으로 마무리하는 오늘 끝곡은요. 여창가곡 평조우락 유자는입니다. 조순자의 노래로 보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양준모의 당신을 위한 노래 성악가 양준모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FM과학당 송현민입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22일 서울 남산고학당 크라운 혜태홀에 오른 창작음악극 영산 도자기 평경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공연 실황과 함께 합니다. 평경은 기역자 모양의 경돌 16개를 두 단에 매달아 연주하는 타악기입니다. 보통 이러한 평경은 경돌로 만들었는데요. 영조와 정조의 능에 경돌 대신 흰 흙으로 만든 와경을 부장했다라는 기록이 국장도감에 남아있습니다. 공간 서리서리를 이끌고 있는 송경근은 이 기록으로부터 하나의 질문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돌로 만들던 평경을 왜 흙으로 구워 빚었을까라는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만나보실 창작음악극 영산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상상력을 더하여 도공 심은산이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신비로운 흙을 찾아 헤매는 도공의 고뇌와 천상의 소리를 향한 그 집념, 그런 그가 빚어낸 소리가 백성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군주의 마음을 움직이는 과정을 음악과 낭독으로 그려낸 한 편의 음악극입니다. 송경근은 공명의 멤버이자 악기 제작자인데요. 도자기 관악기인 훈을 비롯하여 도경, 율기 등의 여러 창작악기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악기를 연주하는 데 머물지 않고 직접 새로운 악기를 만들고 또 그 악기에서 비롯된 음악과 이야기를 잘 버무려 현재까지 음악극을 여러 편 선보였는데 도자기의 비밀, 훈기상화, 불의 꽃 화화, 일본으로 끌려간 조선도공 심단길 등이 그러한 대표작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만나보실 영산은 모두

8개의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들어보실 부분은 전반부인데요. 1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1장 상이복을 지나면은 2장에서 행복한 도공 심은산이 출연합니다. 그는 흙을 빚으며 살아가는 도공인데요.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좋은 흙과 아름다운 소리를 향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명의 거지가 나타납니다. 제3장 떠도는 흙, 새로운 터전에서는 흙과 사람이 머물 곳을 찾아 움직입니다. 도공 심은산에게 흙은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그 안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여러 형태와 소리가 잠들어 있는 묘한 재료이기도 합니다. 결국 심은산은 이 천상의 소리를 품은 좋은 흙을 찾아서 신비로운 영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가 찾는 영산은 어딘가에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일 수도 있고 예술가가 평생 도달하려는 마음속의 이상일 수도 있는데요. 흙 속에 잠든 소리를 찾아 나선 도공 심은산의 여정. 먼저 창작음악극 영산의 1장부터 5장까지 만나보겠습니다. 1장 상위복, 2장 행복한 도공 심은산, 그리고 거지, 3장 떠도는 흙, 새로운 터전, 4장 군주의 눈물, 멈춘 풍악, 5장 꿈의 조각, 신비의 영산.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고요. 이번 공연을 위해서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했는데요. 극작 송운, 대금 연주의 송경근, 작창과 낭독의 김은경, 작곡과 편곡의 김위연, 피리 박승원, 가야금 박경소, 도경과 타악 연주의 강선일과 장경희, 첼로 윤보연, 피아노 임보현, 도경과 송훈 합주의 박지선, 천세흔, 이청준, 이수호, 이렇게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합니다. 그럼 심은산이 찾아 나선 영산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23분입니다.

도공 심은사는 들으라. 영조 임금 승하하심에 영산의 흙으로 도자기 평경을 만들어 껴묻기 할 것을 명하노라. 이는 주상전하 무덤에 함께 묻힐 고귀한 악기이니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할 것이다.

그로부터 40년 전, 1736년의 어느 봄날, 남원에 어느 평화로운 도자기 가마터. 그곳에는 젊은 도공 심은산이 아내와 어린 아들 태산이와 함께 도자기를 빚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0: 메밀무 집시리 두 개 한 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빨리 오세요.
1: 시간
0: 남았습니다.
2: 하나 더 얹어주세요.
0: 메밀무 시원했어. 안 팔아. 이렇게 안 팔아요.
3: 주세요.
4: 집신 사세요.
3: 집신.
5: 저리들 가시오. 내 갈 길이 바쁘오.
6: 아이고 매 배고파 죽겠네. 아이고 어르신, 저희들 한 번만 주십시오. 한 번만 주십시오. 저희 사흘째 굶었습니다요 어르신.
7: 사흘은 무슨, 나는 닷새째요.
8: 둘 다 비켜. 나 좀 보시오. 나는 바람만 불어도 날아갈 지경이오.
5: 아니 팔다리가 이렇게들 멀쩡한데 일들에서 굶주림을 면해야지 어찌 이렇게 구걸만 하며 지낸단 말이오.
6: 아이고 어르신, 저희라고 이러고 싶었습니까요.
8: 기근이 몇 해째 이어지니 일할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요.
7: 저희도 한때는 땅을 일구며 살던 양인들이었습니다요 어르신.
5: 아, 내 지금 조정에 바칠 그릇을 가져가는 길이네. 그 외 여분의 그릇을 장터에 내다 팔면 조금의 쩐이 생길 터이니 그거라도 좋다면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시게나.
6: 자, 오늘 장은 다 끝났으니 자, 어여 돌아가시게. 어여 돌아가. 어여 돌아가. 거지들이 참 많아 우리나라에. 거지들이 많다니까.
5: 어이 자네들 정말 어디 가지 않고 여기서 나를 기다렸단 말인가? 아휴 참. 내 여분의 그릇을 다 팔진 못해서 이거 몇 푼 안 되지만 자 이거로 다른 일행들과 끼니라도 좀 때우시게.
9: 감사합니다 어르신.
7: 저기 어르신, 저희도 이렇게 구걸만 하고 살고 싶진 않습니다요. 저기 거두어만 주신다면 소인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요.
5: 내 자네들 사정을 잘 안다네. 하지만 내가 하는 이 그릇 만드는 일로는 이 많은 식솔들의 생계를 다 책임질 수가 없다네.
6: 어르신, 저희들 거두어 주신다면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요.
8: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요.
7: 제발 사람답게 살 기회만 주십시오. 부디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5: 결국 심은사는 그들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거지들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심은산. 가장 먼저 아내의 눈치를 살핍니다. 저 여보, 너무 놀라지 마오. 이 사람들은 불황인들이 아니오. 그러니까 내게 그릇 만드는 일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오. 내 우리 곳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다음 장에 남은 그릇들을 내다 팔면 조금이나마 쩐이 생길 것이오. 그걸로 옷도 사고 쌀도 사고 그리고 이 사람들도 함께 모두들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보, 제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따뜻한 먹을거리와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올게요. 아, 참 고맙소. 면목이 없구려.

도공 어르신, 저희 마을 사람들도 어르신이 하시는 일이 옳다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 곳 없는 거지들을 거두고 거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어디 흔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래도 어르신 행실에 마음으론 박수를 치지만 늘어나는 거지들 때문에 이제는

고궁 어르신, 지금 저 입에 풀칠할 기도 있는데 행여 저 거지들이 우리 마을에서 도둑질이라도 하면 저희들 진짜 어렵습니다요. 먹을 것은 점점 줄어드는데 거지들은 점점 늘어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요. 오늘도 우리 아기들 한 끼밖에 못 먹였습니다. 어르신,

0: 어르신, 이제는 우리 마을을 죄송하지만 떠나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거지들 데리고 우리 마을에서 제발 떠나주십시오. 어르신!
1: 떠나주십시오!
2: 대산 어멈, 내 또 면목이 없구려. 저들을 내치자니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마을에 더 큰 짐이 될 수도 없으니 안타깝지만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먼 곳으로 가마터를 옮겨야겠어. 그렇게 심은사는 가족과 식솔들을 이끌고 아무도 없는 새로운 터전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0: 이곳이다. 이곳에 자리를 잡아야겠다. 그 무렵 심은사는 흙으로 그릇을 만들어 사람 살리는 일만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그 흙을 오직 돈이 되는 보물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 나리! 판관나리!
2: 왜 이리 소란이냐?
1: 성은 가마의 불은 다행히도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요.
2: 장인놈들은
1: 밤낮없이 그릇만 굽고 있

사홍원에서 이 김판간마를 거스르는 자는 무사하지 못할 테니 암 그렇고 말고.

가뭄으로 백성들의 삶이 이토록 황폐해졌으니 내 마음이 찢어지는구나. 어떻게 해야 이 기근과 가뭄을 이겨내고 백성들의 굶주림을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0: 백성들이 잠시 힘들긴 하오나 다가오는 대조전 연회는 모든 양반들이 참석하는 연회로 예정대로 진행하시오.
1: 연회라니! 굶주린 백성들의 곡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리는데 어찌 영을 즐길 수 있겠는가? 앞으로 내 어명이 있기 전까지 궁 안의 모든 연회를 금하는 바이다.
2: 전하 만극하옵니다.

연애가 취소되었다고. 연애가 취소되었다고 이 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조정의 눈이 백성들에게 쏠려있는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이번에는 바늘 더 크게 버리자. 나라 국가는 비워도 내 국가는 채워야 하니까 여봐라. 가마에 불을 더 지펴라. 장인놈들을 더 부려라.

깊은 밤 잠든 심은산의 꿈속에 커다란 달 항아리 백자가 보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백자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깨져버리는 백자,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조각들이 부딪힐 때마다 청아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마치 조각들이 한편의 아름다운 춤을 추는 것 같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춤을 추며 기역자 모양의 백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내 곧 그 백자는 눈부신 빛과 함께 하늘로 사라집니다. 안 돼. 가지 마. 뭐야? 무슨 꿈이지?

내가 꿈속에서 본 건, 아니, 꿈속에서 들은 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어. 어떻게 도자기에서 소리가 날 수 있는가? 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래, 기역자 모양의 백자였어. 갑자기 막 하늘로 솟구쳐서 사라졌는데, 정말이지, 정말로 아름다운 천상의 음색이었어.

0: 그럼 그렇지. 아니 흙으로 만든 도자기에서 어찌 철과 돌의 소리가 나겠는가. 아이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황량했던 터전은 어느새 사람 사는 마을의 모습을 갖추어갔습니다. 밤마다 가마터의 가마엔 불이 켜지고 굴뚝에선 모락모락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심은산이 거둔 거지들은 어엿한 도공이 되었고 마당에는 구워진 그릇들이 높게 쌓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은산의 아내가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며 옅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렇게 힘들게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힘들게 이 무더운 도자기들을 지고 저 험한 산길을 오가야 하다니 정말 너무 안타깝네요. 마을까지 편히 오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보, 너무 걱정 마시오. 그래도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그릇을 만들 수 있지 않소? 우리 식솔들도 이제는 어디 가서 구걸하지 않고 제 손으로 일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뭐가 더 걱정이 난단 말이오? 내일은 새로운 흙을 찾아 나가보려 하오.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자꾸만 내 귀를 떠나지 않소. 그 소리를 내줄 흙이 반드시 어딘가에는 있을 것이오. 내 며칠 걸릴지 모르니 내 없는 동안 우리 태산이와 식솔들을 잘 부탁하오.
1: 소리꾼 김은경의 목소리와 낭독을 중심으로 도공 심은산이 흙을 찾아서 영산으로 찾아 떠나는 그 과정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7월 22일 서울 남산국악당 크라운 해태홀에 오른 창작음악극 영산 그 앞부분이었습니다. 좋은 흙과 천상의 소리를 찾아 나선 도공 심은산의 여정은 이제 악기를 완성하는 시간으로 향합니다. 후반부는 6장 영산의 신비 백색의 울림으로 시작합니다. 도자기

0: 이는 불에 들어가기 전과 나온 뒤의 모습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갈라지고 어떤 것은 휘고 또 어떤 것은 도공이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빛과 소리를 얻습니다. 제7장 영산의 절창, 끝나지 않은 소리인데요. 심은산이 평생 쫓아온 소리는 한순간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악기를 만드는 사람의 손을 떠나 연주자의 손으로 건너가고 연주자의 손에서 태어난 소리는 다시 듣는 사람의 마음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8장, 백자의 절창, 영원한 울림이라는 제목이 붙었는데요.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심은산의 아들 태산과 그 식솔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도자기 평경을 완성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품었던 꿈이 다음 세대의 손에서 그 형태를 얻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심은산이 남긴 것은 완성된 악기뿐만이 아니라 소리를 향한 집념, 또 사람을 위로하고자 했던 마음, 그리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흙을 빚었던 시간이 아들과 다음 세대에 전해집니다. 그러면 약 30분 동안 6장부터 8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영산의 신비, 백색의 울림, 7장 영산의 절창, 끝나지 않은 소리, 마지막 8장 백자의 절창, 영원한 울림입니다.
1: 새로운 흙을 찾아 길을 떠난 심은산. 그때 갑자기 하늘이 검게 변하며 거센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비바람 속에서 심은산은 간신히 바위 틈에 몸을 숨깁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언제 그랬냐는 듯 비가 멎고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거대한 산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신비로운 빛을 머금은 영산. 심은산은 넋을 잃고 그 산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 산 위에서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소리는, 그래, 분명 그 소리야. 내 귀에 이토록 익숙할 수가 없지. 분명 꿈에서 들은 그 소리. 꿈인가? 아니, 환청인가? 이 신비로운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는 것인가?

심은사는 소리를 따라가 봅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또 오릅니다. 오르다가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가파른 산길을 다시 오릅니다. 또다시 굴러 떨어집니다. 가파른 산길을 다시 또 오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산 정상에서 기묘한 빛을 품은 흙을 발견합니다.

0: 어떻게 내려왔지? 아니구나. 폭풍에 정신을 잃고 잠시 꿈을 꾼 것이구나. 그 신비한 산도 그 소리도 모두 헛것이었어. 집으로 돌아가자. 힘겹게 몸을 일으켜 행랑을 다시 둘러매는 심은산. 등에 진 행랑이 묵직합니다. 심은산은 의아한 마음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끝에 닿는 차갑고 진득한 감촉. 이게 뭐지? 그럼 꿈이 아니었단 말인가? 내가 그 산에서 분명히 자신이 꿈속에서 발견한 줄로만 알았던 그 흙이 자신의 행랑 속에 있는 것을 확인한 심은산. 서둘러 집으로 갑니다.
1: 어르신! 어르신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어르신!
2: 아이고, 산에서 큰 변이라도 당하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3: 아, 정말 다행입니다.

집을 나서신 지 자그만치 보름이나 지났어요. 도대체 어딜 그리 다녀오신 거예요? 보통 짧으면 닷새, 길어도 이래면 돌아오시던 분이 열흘하고도 닷새 동안 아무 소식이 없으셨으니 도대체 내 속이 어떻겠습니까? 아무튼 살아 돌아오셨으니 됐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저는 밥부터 차려올게요.

하지만 심은사는 밥상을 마다한 채 곧바로 물레 앞에 주저앉습니다.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를 찾아 영산에서 가져온 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꿈속에서 보았던 그 기역자 모양의 도자기를 빚기 시작합니다.

한다 견뎌내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 견뎌내야 한다 꿈에서 들었던 그 소리 그 소리만은 반드시 반드시

0: 이보게. 아, 어르신이 산에 다녀오신 뒤로 영 예전 같지가 않단 말이야. 응?
1: 아니, 그러게 말이요. 그릇은 하나도 안 만드시고 저 기역자 같은 저 멋이요 저것만 붙들고 계시잖요.
0: 산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머리가 어떻게 되신 건 아니겠지?
1: 아유, 씨.
0: 아, 왜?
1: 아이고, 어르신 들으시겠어.
0: 아니, 나는 걱정돼서 그러지.
1: 그러게 말이요. 쓸만한 그릇은 하나도 안 만드시고, 아, 벌써 며칠째 저 알 수 없는 저 뭐야, 기역자 모양의 저 도자기만 만들고 계시니 버려진 에너지 도대체 얼만겨. 아이고.
2: 드디어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지나고 가마에서 나온 기역자 모양의 도자기들이 대나무 구조물에 나란히 걸립니다. 심은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채를 들어 첫 번째 도자기를 두드립니다. 울려 퍼집니다. 탁한 흙소리가 아닙니다. 돌보다 단단하고 옥보다 맑은 영롱한 울림. 그것은 심은산이 꿈속에서 들었던 바로 그 천상의 소리였습니다. 심은산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마침내 흙으로 신비로운 소리를 빚어낸 것입니다. 심은사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맑은 소리를 나누기 위하여 궁에 찾아갑니다. 임금 앞에서 조심스레 채를 들어 도자기 편경을 두드립니다. 영롱한 울림이 편전을 가득 채우자 깊은 시름에 잠겨있던 임금의 얼굴에 마침내 환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야. 도경이라 했던가. 이 악기가 내어주는 맑은 소리는 거친 나의 마음을 다스려주는구나. 나라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온전히 나의 마음을 바른 길로 안내하니 말이네. 그날 이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쟁과 가뭄으로 어지럽던 나라가 조금씩 안정을 되찾고 거리를 떠돌던 거지들의 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도경의 맑은 울림 속에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던 군주의 시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도경이 능실에 묻히자 심은산의 마음 한켠에도 큰 허전함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영산을 찾기로 결심합니다. 여보, 내 지난번처럼 그 신비로운 흙을 찾으러 다시 다녀와야겠어. 우리 태산

이와 식솔들을 잘 부탁하오. 이번에도 며칠이 걸릴지 모르나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 아버지,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도자기를 편히 나를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닦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곁을 비우더라도 가마터 잃은 식솔들이 힘을 합쳐서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 이번만은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토록 되찾고 싶어 하시던 그 도자기 평경의 소리를 저도 함께 만들고 싶어요. 아버지, 저를 데려가 주세요. 고맙구나 대사나. 하지만 이번엔 이 애비 혼자 다녀오마. 사실 나도 그 산이 어디에 있었는지 통 기억이 나질 않거든. 다만 눈을 감으면 그날 그 폭풍우 속에서 마주했던 그 신비로운 영산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진다. 내 어떻게 해서든 그 터를 찾아서 반드시 소리를 얻어오마.

0: 한편 도경은 왕릉에 묻혔지만 그 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보물을 탐하는 사람 또한 있었습니다.
1: 아이고, 방관 날이 이렇게 임금님 무덤에 곡괭이를 대고 보물을 훔치다가는 아주 그냥 큰일 나요.
0: 큰일 나기는. 저 왕릉 속에 영조께서 그토록 아끼시던 도경이 함께 묻혀 있다지. 아이고 좋아라. 왕릉이라 한들 무엇이 두렵겠느냐. 돈이라면 저리 낭떠러지도 멀리 지옥길도 내 기꺼이 가리라. 왕릉 속 도경 도경 도경 천하의 보물 자 어서 땅을 팔아.
2: 예 판관 나 예
0: 더 깊게 팔아.
2: 예 판관 나 예
0: 팔아 팔아 땅을 팔아 끝까지 팔아.

0: 어르신이야!
1: 관원들 사이로 위풍당당 어사 한 명이 걸어나옵니다. 그의 손에는 나패와 임금의 밀지가 들려있었습니다. 전하의 명이다! 김판군! 사원 장인들을 핍박하고 감히 왕릉을 파헤치려 한 대역죄를 물어!

김판관의 욕심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도경 소리를 찾는 심은산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은사는 다시 영산을 찾아 나섭니다. 걷고 또 걷고 또다시 산을 헤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나고. 하지만 그 신비로운 영사는 두 번 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심은사는 그릇 만드는 일은 완전히 내팽겨친 채 오롯이 도경을 만들기 위해 남은 인생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흘러 백발이 성성해진 심은산. 그는 평생 그 소리를 다시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점점 야위어가는 아버지가 걱정이 된 태산은 조심스레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건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쓰러지시게라도 하시면... 아들아, 그때 만들었던 도경은 어쩌면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었는지도 모르겠구나. 임금님이 돌아가신 뒤로 나는 그 소리를 다시 듣지 못했지. 하지만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했던 그 소리가 아직도 내 귓가에 맴도는구나.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백성을 위해 나는 끝내 그 소리를 다시 찾고 싶구나.

0: 어이 이봐 자네 그 심은산 도공 어르신 때 그 소식 들었지?
1: 뭐? 무슨 소식?
0: 그 듣자 하니 어르신께서 몇 해째 그릇은 안 만드시고 그 도경인가 뭔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뭐 소리를 낸다나 뭐라나 근데 아이고. 그게 잘 되겠어 그게?
1: 아휴 그러게 말이지 아니 기력도 예전 같지 않으실 텐데 아이고
0: 어이 참네 아이고
2: 방안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누워있는 심은산 그의 눈빛은 이미 초점을 잃었고 임종이 코앞에 다가왔음을 직감하게 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가마터의 모든 사람들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태사는 조용히 아버지 곁에 앉고 사람들은 무언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저마다 크기가 다른 도자기 편경, 도경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반대쪽 손에는 솥불로 깎아 만든 작은 채가 쥐어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둘러싼 사람들이 조심스레 채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들이 만든 도경을 한음 나누어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이 아름다운 선율. 그것은 심은산이 평생을 그리워하고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소리. 꿈에서 들었던 천상의 음색입니다. 비록 영산의 흙은 다시 찾지 못했으나 아들과 식솔들이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하얀 백토로 그 영롱한 소리를 재현해낸 것입니다. 가만히 눈을 감은 채 그 소리를 듣던 심은산의 눈꼬리를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비록 입은 떨어지지 않지만 그의 평온해진 얼굴은 조용히 속삭이는 듯 합니다. 고맙네. 참으로

도공 심은산의 아들 심태산은 들으라. 정조 임금 승하하심에 조선의 순결한 백토를 이용하여 도자기 평경을 만들어 정조 임금 승하하심에 주상전하 능실에 껴묻게 할 것을 명하노라. 이는 선대왕이신 영조 임금의 능실과 같이 내세에서도 가장 평안한 음악을 들으시며 영면하시기를 바라는 온 백성의 염원이니라.

도공 심은산이 악기를 만들고 그 악기를 만들던 신념과 집념이 후대에게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을 만나봤습니다. FM과학당 오늘은 지난 7월 22일 서울 남산고학당 크라운 해태홀에 오른 창작음악극 영산 공연 실황과 함께했는데요. 도자기 편경이 만들어진 그 역사적 배경에 송경근의 상상력을 더하여 심은산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상상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앞으로도 송경근 계속 새로운 악기를 만들 듯한데요. 그러한 악기가 만들어질 때마다 이처럼 우리가 몰랐던 음악사 속의 비밀과 또 그만의 문학적 상상력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입술들은 대체 어디서 모여든 것일까? 각기 다른 언어로, 각기 다른 목소리로, 각기 다른 리듬으로 목소리들은 서로 삼키고 뱉고 다시 삼키고 뱉고 삼키고 나이덕 시인의 시 입술들은 말한다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수많은 입술들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죠. 각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또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도 입술들은 말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 잠시 맞닿기도 하죠. 그 입술의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는 시간,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악방송 황인찬의 길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네, 오늘의 첫 곡, 가민회 여러분의 연주로 Life is a day, the evening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문 열었어요. 그리고 오프닝에선 나이덕 시인의 시, 입술들은 말한다의 한 대목 읽어드렸죠. 수많은 입술들이 말을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는 일들에 대해 말하는 시였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시간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주고받는 시간 된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으니까요.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이어서 원장연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가는 길중 중중무리, 잦은무리 감상하시겠습니다.

함께 가는 길 중 중중무리, 자진무리를 원장연의 여러분의 연주로 만나보셨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는 라디오와 국악방송 애플리케이션 덩덕쿵, 국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덩덕쿵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 전송은 100원에 이용료가 있는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습니다.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론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노를 저어 내 님을 향해 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 둥게디어라를 소리꾼 고영렬의 노래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밝은 달 고이 고이 지나 먼 길 따라 뱃길 따라 여기까지 왔구나. 되는 일이 없다고 두덜대지를 말고 감히 오는 대로 여기

두 곡의 음악 이어서 만나보셨습니다. 고영렬의 노래로 동계디어라, 그리고 유태평양과 고니아가 함께한 부채춤을 춘다 였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여러 시인들을 만나보는 시간, 내 친소와 함께 하시죠.

내가 친한 시인, 내가 친해지고 싶은 시인, 친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인, 내 친소. 오늘은 우리 문학사에 정말 강렬한 영향을 남긴 여성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김승희 시인인데요. 1973년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은 등단 50년을 훌쩍 넘긴 지금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성의 자리가 매우 제한적이었던 당시의 문학 풍경 속에서 아주 독보적이고 강렬한 목소리를 시로 표출하는 시인 중 하나였습니다. 여성의 삶과 몸이 어떻게 가족제도와 깊게 얽혀있는지, 동시에 계급 문제가 어떻게 여성의 문제와 얽히는지 등의 문제를 배꼽, 달걀, 냉장고 등의 사물을 시에 활용하며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요. 사실 김승희 시인의 시는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못지않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도 매우 인상적이고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인도 따라오기 어려운 강렬한 표현과 문장들이 빛나고 있는 게 바로 김승희 시인의 시니까요. 네, 그럼 여기서 잠시 음악 듣고 와서 시인에 대해서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뮤르의 바람을 가르다 듣고 돌아올게요.

뮤르의 바람을 가르다 듣고 왔습니다. 내 친소 시간, 오늘은 김승희 시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문학사에서 여성의 삶과 감각을 시로 표현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족적을 남긴 시인인 동시에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도 설명드렸는데요. 시인의 작품 한 대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공양미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어둡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 책을 보겠습니다. 배꼽을 위한 연가 5회의 도입부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심청 이야기를 뒤집은 작품이죠. 여기서는 아버지 대신 어머니를 호명하고 인당수에 몸을 바치는 대신 시를 쓰고 책을 읽겠다고 말하죠. 여성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구속과 제약들을 문학과 더불어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제목인 배꼽을 위한 연가에서는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배꼽과 출산, 혈연의 계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아주 단순한 역발상이지만 동시에 그 단순한 뒤집기 하나가 기존의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가 보여주는 지점이 또한 아주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승희 시인의 시가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은 어쩌면 바로 이 단순하고도 어려운 선언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내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야기죠. 김승희 시인의 시와 함께 그런 삶의 가능성을 잠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희룡 여러분의 연주로 페르소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선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하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시와 시인을 소개하는 내 친소, 책과 관련된 자리를 소개하는 그곳의 가면, 사람과 세상을 읽어보는 시간, 이 밤의 단상이 있고요. 낱말의 통해 일상을 마주하는 낱말의 풍경과 옛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는 이야기의 밤, 시인이 낭독하는 작가와 작품 이야기, 책 읽어주는 밤도 전해드립니다. 또 고전 시와 글이 있는 옛글의 온기와 우리 음악을 만나보는 지금 이 곡을 통해 전통의 매력에 빠져보실 수도 있어요. 언제나 다정한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에서 계속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엔 심청가 중 신봉사 눈뜨는 대목을 기반으로 무토와 입과손 스튜디오의 감성으로 재해석한 곡 어디 보자 전해드리겠습니다.

두려움을 갖춰버리고 호신발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부친의 목을 안고 아이고 아버지 신봉사 깜짝 놀래 에이 아버지라니

두 곡의 음악 이어서 만나보셨습니다. 무토와 입과손 스튜디오가 함께한 어디 보자. 그리고 이어서 진흥경회 여러분의 연주로 꽃잎이 춤추던 날 이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악방송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책과 문화를 주제로 한 여러 자리를 만나보는 시간. 오늘은 국립극단 연극 역행기를 소개합니다. 수메르 신화 속 에레슈키갈과 이난나의 이야기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 김주희 작가의 역행기는 2024 창작 희곡 공모 대상 수상작인데요. 원전인 이난나의 명계 하강은 고대 수메르의 대표적인 신화로 풍요와 사랑의 여신인 이난나가 이복 언니 에르시키갈의 지하세계를 방문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역행기는 이런 신화를 모티브로 상실에서 비롯된 인물들의 서사를 그려냈다고 해요. 창작 희곡 공모 심사위원들은 역행기를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요구하는 상상적 공간의 스케일과 이야기를 추동하는 주제의 다층성을 고려할 때 대작이라 부를 만한 작품이라고 말이죠. 이번에 이런 역행기가 드디어 관객과 만나게 되기도 했는데요. 2024년 이후 자료조사와 낭독 공연 같은 개발 과정을 거쳐 완성된 무대라고 합니다. 단순한 신화적 판타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삶이 지닌 가치에 관객들이 함께 공감하고 감흥하도록 이끈다고 해요. 9월 3일부터 13일까지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에서 펼쳐지고 자세한 사항은 국립극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윤은화의 흔들리는 숲 듣고 왔습니다. 네, 그곳에 가면 오늘은 국립극단의 연극 역행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 그론도에서 이번 공연에 문화 선물도 마련했어요. 9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 초대권을 신청해 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을 추첨해서 1인 2매씩 드립니다. 네, 그럼 또 이어지는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튠의 이방인의 항구 만나보시죠.

더 튠의 이방인의 항구에 이어서 프리의 간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연극 역행길을 설명하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대로가 아니야. 넌 변하고 있었어. 변하는 건 살아가는 거야. 끊임없이 달라지는 시간 속에서 매번 새롭게 다시 기분 좋은 그론도였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끝곡 리딩톤의 굿타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정한 밤 보내세요.

좋은 말은 금방 잊히는데 나쁜 말은 이상하게 오래갑니다. 잘했어,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보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그

그건 좀 별로였어 라는 한마디가 며칠씩 마음에 남기도 하죠. 사람은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네요. 그러면 좋은 말을 10번 하고 딱 한 번 모진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우리 두뇌가 나쁜 일들을 잘 기억한다면 굳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또 하나의 나쁜 기억으로 남을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부터 이세준입니다.

2026년 8월 17일 월요일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문 열었습니다. 검정 치마의 노래 기다린 만큼 더 오늘 첫 곡으로 올려드렸어요. 이런 나쁜 정보, 나쁜 감정을 더 오래 기억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위험에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뜻으로 이런 성향이 생긴 거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할 말을 아예 안 할 수는 없고 안 해도 될 말이라면 나쁜 말은 조심하자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다른 사람한테 굳이 나쁜 말 한 사람으로 남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 안 좋은 일들 다 예, 뒤집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독박이라고 하죠. 자, 오늘 대체 공휴일이었는데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은 밤에서 마무리 잘 하시죠. 장필순입니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장필순 씨였습니다. 나의 외로움이 널 부를 때. 자,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보내주세요. 덩덕흥 앱은 무료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자, 월간 그 남자 하는 날이네. 오늘의 그 남자는 바로 박시환 씨입니다. 여러분 사연을 같이 소개해드리고 또 시환씨가 준비한 라이브 선물로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K클래식 한 장 2부에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의 구강 멋지게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브로콜리 너마저의 잊어야 할 일은 잊어요 들려드리고요. 박시환씨 만납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통기타 넘버원 데임기타에서 통기타를, 주식회사 노탈리코리아에서 피부 건강에 좋은 보습크림을, 커피.co.kr 이론스에서 무알콜 스파클링 와인 세트를, 면역 전문 브랜드 NK365에서 멀티비타민을, 주식회사 밥순우에서 국산 약홍을 통째로 갈아 만든 두유를,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0: 그 남자의 음악, 그 남자의 색깔, 월간 그 남자. 반짝반짝 언제나 빛나는 가수 박시환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항상 그 남자의 색깔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는데 네. 시환 씨는 본인을 어떤 색깔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1: 저요? 저는 그 시그니처 색깔이 있습니다.
0: 뭐 뭐죠?
1: 보라색으로 하고 싶어요.
0: 보라색?
1: 네네.
0: 보라색. 무슨 의미예요?
1: 뭐랄까 그 파란색과 그리고 뭔가 밝은 색과
0: 예?
1: 그 중간이라고 생각해요.
0: 그런가요?
1: 네네.
0: 예.
1: 이게 어두운 면도 갖고 있으면서
0: 아.
1: 또 어떻게 보면은 밝은 면도 가지게 되는 그 가운데의 네. 색깔이지 않을까.
0: 아.
1: 근데 사실 어두운 쪽에는 조금 더 가까운 보라색이지 않을까.
0: 약간 어두운 다크한
1: 네.
0: 바이올렛.
1: 아 맞습니다.
0: 예.
1: 사실상 그 금색하고 섞인 걸 좋아해요.
0: 저는 금하고 섞인 걸 좋아합니다. 그냥
1: 아 금색 말고
0: 아, 그냥 금이.
1: 녹음이 아닌
0: 아, 순금으로다가 최고도 18K는 돼야 되는
1: 아, 최고죠.
0: 그러면 저는 이제 보라색 하면 떠오르는 가수가 이제 두 가수가 되겠네요.
1: 한 분은 어떤 분이죠?
0: BTS?
1: 오 그러게
0: 퍼플
1: 네,
0: 거기는 퍼플하고
1: 네.
0: 박시환 씨는
1: 바이올렛으로 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좀 다르네. 자 2주 전에 발표한 신곡
1: 네
0: 가장 빛나던 그 순간에
1: 맞습니다.
0: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0: 저희도 그날 나오자마자 틀어드렸어요.
1: 진짜 감사해요.
0: 약속을 했었으니까.
1: 엄마.
0: 예. 8월 2일에 팬 콘서트도 있었는데 벌써 네. 시간이 좀 흐르긴 했는데 우리가 그 이후로 처음 보는 거라
1: 맞아요.
0: 아주 뭐 성황리에 또 잘 끝내셨다고요.
1: 네 너무 감사히 많이 찾아와 주셔가지고
0: 예.
1: 네 성황리에 공연도 끝내고 그리고 공연에 준비했다던 이 굿즈도
0: 예.
1: 네. 완판되었습니다.
0: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오늘도 입고 오셨는데
1: 네.
0: 저 티셔츠 그러니까 시환 씨가 직접 디자인한
1: 네.
0: 그 로고가 새겨진 저 그냥 흰 티셔츠가 너무 예뻐서
1: 네네.
0: 저도 하나 주문하려고 했는데 완판이 됐다 그래가지고
1: 네, 없어요.
0: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제 걸 하나 챙겨주셨네요.
1: 네 챙겨놨습니다.
0: 네.
1: 네.
0: 그래서 가격까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1: 네, 가격은
0: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1: 보내주신다고요?
0: 싫다는데 제가 또 사기로 한 거니까
1: 아 네네 네. 그냥 밥 한번 사주세요.
0: 얼마짜리를 사가려고
1: 티셔츠 하나에 밥 한 번
0: 티셔츠 값은 지불하고 밥은 또 따로 사도록 할게요.
1: 어머 감사합니다.
0: 그래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박시환 편 오늘 어떻게 진행됩니까?
1: 오늘은 네 첫 번째 원래는 몇 달 전에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는데요.
0: 네.
1: 원래 첫 번째 라이브를 위해서 미리 사연을 받잖아요.
0: 네.
1: 그런데 매주 그분 그중 한 분에게만 노래를 불러드리지 못해서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사연이 그런 사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 그렇죠.
1: 아쉬운 마음에 오늘은 미리 보내주신 사연들 많이 소개해드리고 그 중에 각각 한 분께 라이브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곡입니다.
0: 네 그래요.
1: 네 오늘은 실시간 사연은 쉬겠습니다. 하지만 네, 들어오신 네. 분들 계시다면은 함께 뭐 안부도 나누고 같이 노래도 듣고 얘기도 하면서 노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좋죠. 자 그럼 같이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연은요?
1: 네, 첫 번째 사연은 느티나무님입니다.

0: 원래 여름엔 알레르기가 없는데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재채기 콧물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고. 평소 깔끔한 이미지인데 완전히 망가지고 있어요. 너무 괴로운 척 노래로 위로해 주세요 하셨습니다. 알러지. 아.
1: 딴 건 몰라도 이게 콧물 뭐 이런 거. 특히 밥 먹을 때 자꾸 콧물 새면
0: 아 진짜 힘들어요.
1: 아 진짜 그러니까 아, 나 스스로도 힘들지만 앞에 분들한테 진짜 민폐잖아요.
0: 맞아요. 식당에서 이런 데서 눈치 보이고
1: 이래야 되고 뭐 닦아가지고 뭐 계속 저 어디 휴지통 바로 아, 밑에 있으면 그나마 안 돼.
0: 맞아요.
1: 뭐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스럽게 안 보이게
0: 안 보이게
1: 그릇 뒤에다가 그릇, 살짝 맞아. 꽂아놓고
0: 그릇 뒤에 안 보이는 데다가 아,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코가 다 헐어요.
1: 다 헐죠.
0: 네, 휴지로 그렇게 하시면 또.
1: 저기 알레르기 혹시 있어요, 무슨?
0: 저는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건 있어요.
1: 아이고 저런.
0: 원래 없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더라고요.
1: 그 왜 그러는 걸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건가?
0: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약간 코 안이 조금 약해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1: 예예. 예. 네. 뭐 어떻게 잘 드시고 잘 쉬시고 운동도 하시고 뭐 그래야죠.
0: 맞아요. 진짜 예. 마스크 평소에도 좀 착용을 하시면은 그래도 예방이 좀 됩니다.
1: 저는 올해는 그러고 보니까 거의 없이 지나갔네. 갑자기 콧물이 막 막 진짜 흐를 때가 있어요. 아. 1년에 몇 번 안 되는데 네. 이거는 뭐 그냥 답이 어떻게 근데 다행히 네. 뭐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스케줄 갈 때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든 해결을 하면 되는데
0: 그쵸.
1: 누군가를 만났는데도 그게 멈추지 않을 때 너무 괴로워가지고
0: 아, 진짜.
1: 병원 가서 알러지약을 처방을 받아서 네. 항상 갖고 다녀요.
0: 아~
1: 먹으면 급하게 먹으면 금방 멎더라고 신기하게.
0: 아 진짜요?
1: 네, 그래서 평소에 상복은 아니고 네. 급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몇 번을 먹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또 그 증상이 없어지네?
0: 어? 왜?
1: 그 약에 치료가 된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아니면 그게 있다고 안심이 돼가지고
0: 아, 난 준비돼 있어. 네. 저도 알러지 약은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1: 그러니까 저는 갖고 다닌 지가 몇 년 됐는데 네. 올여름 그게 보통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이제 생기거든요.
0: 그쵸. 네.
1: 근데 올해는 한 번도 안 쓰고 넘어갔어요. 안 먹고.
0: 와 정말요?
1: 아, 또 생각 난 김에 또 재발하는 거 아니겠지?
0: 기억했다.
1: 까먹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0: 네, 그때가 생각이 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1: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월라지 네. 약도 처방 받으시고요.
1: 네. 네. 다음 사연은요?
0: 도담도담님. 친하게 지내는 후배가 있는데 제가 너무 편한 걸까요? 나이 많다고 자꾸 놀려요. 농담도 한두 번이지. 제가 추억 얘기할 때마다 개화기 때 소리하고 있다. 라는데 야, 나도 개화기 때 안 태어났거든? 부글부글 제 화를 잠재워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0: 아, 아니, 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요즘 말로 긁히는 거죠, 이거.
0: 맞습니다. 킹받는다 이런 건데.
1: 킹받는 거죠.
0: 아, 나이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런 거를.
1: 그러니까 진짜 아기를 갖고 하진 않아요. 그거에 진짜 제대로 상처받을 네. 그런 분들한테는 감히 이렇게 못하죠. 근데 약간. 상처까지는 아니어도 살짝 긁히는 게 느껴지면 재밌어가지고 더 한단 말이지.
0: 그렇죠, 그렇죠. 이게 쓰고 올라오죠.
1: 그러니까 긁히는 티를 내면 안 돼요.
0: 맞아, 티를 내지 마세요.
1: 예, 재미가 없으면 안 놀리지. 재밌으니까 놀리지.
0: 사실 진짜 무시가 답입니다.
1: 무시가 답이죠.
0: 예, 이럴 때는.
1: 시환 씨는 아직 나이 많다고 놀림받는 일은 없죠?
0: 그런 일은 사실 많이 없었어요. 나이 때문에?
1: 주변에 네. 주변에 그러니까 시안 씨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더 적은 분들이 많아요.
0: 저는 많은 분들이 많아요.
1: 그러니까
0: 네.
1: 저도 그래요. 저도 아, 이상하게 네. 제 나이도 만만치 않지만 이쪽 포크 계열의 가수분들이 대부분 거의 오늘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0: 오늘날이요? 네, 합의가 되지 않은 발언입니다.
1: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0: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 그렇다 보니까 다 거의 형들이어가지고
0: 네, 그렇죠.
1: 오히려 저 가끔 저 나이로 더 놀리는 사람은 시환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제가 뭐 형님 나이로 놀린 적이 없습니다.
1: 거의 없습니다.
0: 거의 없습니다.
1: 자기는 뭐 놀린 적 없다고 생각하는데 놀리는 네. 게 아닌데 저 혼자 상처받는 게 가끔 있거든요.
0: 아 어떻게 해요?
1: 아, 모르지 까먹어요.
0: 형님 젊어 보여요 이런 거요?
1: 어우 형님 아직도 한 20년은 걱정 없으시겠어요. 뭐.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가 긁힌 티를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 시환 씨 모르고 안 하는 거 아니야.
0: 전혀 몰라요.
1: 제가 거기 긁힌 티가 나면 네. 계속 놀렸을 거란 말이지. 저처럼.
0: 아, 네. 이제 잘 알았습니다.
1: 아, 오늘 두 가지 알러지하고 그거랑 두 가지 들켰네, 이게. 네. 자, 다음 사연.
0: 현무암 님입니다. 친구들이랑 핫플레이스에서 만났는데 이제 사람 많은 데서 못 놀겠더라고요.

0: 코업 골라놓는 줄 알았어요. 이제 돗자리 갖고 공원에서 만나야 되는 걸까요? 해주셨습니다. 조용하게. 아, 사람 많은데 괜찮으세요?
1: 아, 저는 전혀요.
0: 저도요.
1: 저희 공연장엔 사람 많은 게 당연히 좋지만,
0: 아, 그렇죠.
1: 그런 거 말고는 그냥 한적한 것이 훨씬 좋습니다.
0: 맞아요. 한적하고 그리고 노랫소리가 너무 큰데도 힘들더라고요.
1: 맞아요.
0: 네네.
1: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인데도 네. 그냥 음악 듣는 게 목적이 아닌 곳에,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다른 음악은 약간 그냥 소음처럼 들리기도 해요.
0: 네. 이게 뭐 귀가 밝아서라기보다 좀 그 시끄러운 데에 점점, 이게 꼭 나이 때문에 그런 건가?
1: 아니요, 아니요. 그냥 개인적인 성향 차이일 수도 있고. 네. 근데 확실히 계속 나이 얘기하게 되네. 나이를 먹을수록 시끄럽고 북적북적 되는 게 힘들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0: 기가 빨린다고 하죠.
1: 네, 예. 네.
0: 그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조용한 데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산, 물, 밖, 야외.
1: 최근에 가본 핫플레이스.
0: 핫플레이스요?
1: 예. 그런데 알고 좀 다니시는 편이에요?
0: 아니요, 저는 이제 맛집은 그래도 좀 다니기는 하는데, 네. 근데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다 싶으면 좀 안 찾아가기는 해요.
1: 요즘은 핫플레이스는 뭐 사람들이 성수동 얘기 많이 하잖아요.
0: 성수동
1: 가보셨어요?
0: 성수동 예전에 살았었어요.
1: 아, 심지어?
0: 심지어 개발되기 전에.
1: 전에 한적할 때.
0: 네. 네. 옥탑방 살 때.
1: 아유.
0: 네, 그때는 카페도 많이 없었고요. 네. 분식집만 많았는데.
1: 거기 저는 뭐 근처에 이렇게 친한 분이 식당을 하셔서 한번 가봤다가, 네. 여기가 성수동이래. 그래가지고 한번 걸어봤는데, 아유.
0: 목 차가 못 가요.
1: 예, 예.
0: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인데, 예. 그 사거리 사이로 사람들이 양 끝으로, 정말 셀 수 없이 지나가는 거 보고 여긴 두 번 다시 못 오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래요. 괜히 뭐 그런데 적응 못하는 나를 울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나는 그냥 한적한 게 좋으면 한적한 데 가면 되죠.
0: 취향이죠.
1: 예예. 예.
0: 네. 근데 가끔 찾아가면은 신기하기는 해요.
1: 나도 사람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0: 네. 네. 근데 차에서 내리긴 싫어요.
1: 뭐 그냥
0: 네, 지나가는 거죠.
1: 예. 드라이브 스루.
0: 아, 드라이브 스루.
1: 예. 사람 구경도 드라이브 스루 괜찮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사연 하나 더 읽을까요? 네. 나일 닮은 나님.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갱년기는 아닌데 가족이며 사무실이며 사람들이며 하는 말마다 다 꺼질려서 아예 대꾸도 안 하는 중입니다. 저 어쩌면 좋죠? 왜 이렇게 짜증이 난다. 갱년기는 아니다.
1: 사춘기는 지나셨을 나이겠죠.
0: 사춘기는 지나셨다. 그렇다.
1: 왜 그럴까요?
0: 이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날씨적 요인이 있죠.
1: 아, 맞네.
0: 네, 많이 덥고, 예. 환경이 어떤지가 좀 중요하고.
1: 아, 그러네. 요즘 짜증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0: 네네.
1: 예.
0: 그래서 누가 이렇게 짜증내면서 막 지나가면, 그래. 밖에 많이 덥잖아. 이러면서 지나가긴 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누가 나한테 진짜 무리하게 그래도, 그래. 네. 나도 힘드니까.
0: 맞아요.
1: 저분도 나만큼 힘들겠지.
0: 맞아요. 자동차, 오토바이 막 이렇게 딱 막 끼어들고 막 그러면은.
1: 네.
0: 아우. 지금 얼마 힘들겠어. 배달 할 수 있을까 지금 날씨.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죠.
1: 맞아요. 날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많이 지치신 거 아닐까 싶어요. 날 닮은 날.
0: 네, 뭔가 지쳐 있는 거니까 회복할 게 필요한 것 같아요.
1: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0: 일단은 멍을 잡는 게 있죠.
1: 멍 때리는 거.
0: 네, 멍 때리는 거. 예. 네, 중요합니다.
1: 중요하죠.
0: 네. 이제 그 과학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멍을 잡고 있으면은 사람이 어떤 난관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본능적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추산한다고 하더라고요.
1: 와, 멍 때리면서.
0: 네.
1: 멍을 때리는 게 결론적으로 멍 때리는 게 아니란 얘기네요.
0: 네, 명상을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찾는다는 거죠.
1: 예.
0: 그래서 이게 뭐 원숭이를 이제 딱 빗대어서 했는데 원숭이가 나무에 있는 저 사과를 어떻게 따먹을까 하다가 아무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저 올라가서 이거 따는 걸 본능적으로 안 돼요.
1: 어허.
0: 네.
1: 우리가 멍 잡는 거, 멍 때리는 걸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로 그냥 말 그대로 멍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만 네. 그 안에 사색과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막 도사리고 있었던 거네요.
0: 맞아요. 내 몸 안에 DNA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1: 그래요.
0: 네.
1: 우리 DNA를 일깨우는 그런 좋은 방법이 또 있다고 하니까 날 닮은 나님도 네.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 들을까요?
0: 네.
1: 네.
0: 이 중에 느티나무님께.
1: 느티나무님.
0: 네. 여름 알러지, 깔끔한 이미지, 괴롭다. 노래로 위로해달라 해주셨습니다.
1: 네.
0: 사실 많이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0: 네. 이번에 나온 제 신곡으로 시원하게 뚫어.

0: 풀어드리려고.
1: 와우.
0: 네.
1: 라이브.
0: 가장 빛나는 그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1: 이 노래 라이브 많이 해보셨어요?
0: 아니요.
1: 이번에 콘서트 때는 하셨을 테고.
0: 콘서트 때 처음 했어요. 가장 빛나던 그 순간에.
1: 예.
0: 네. 이 노래를 그때 기타를 치면서.
1: 오.
0: 네. 완전 완곡은 못 하고요.
1: 예, 예.
0: 네, 제가 칠 수 있는 구간만 네, 조금 조금씩 잘라서.
1: 기타 그때 혹시 제가 드린 그걸로
0: 맞습니다.
1: 어 그거 어, 야 드디어 이제야 써먹는 거야.
0: 네.
1: 한 5년 되지 않았나요?
0: 5년 됐어요. 네. 냉이 S자로 비어 있더라고요.
1: 어머.
0: 그래서 그 수리점에 가서 네 수리를 네 맡기고 그 기타 줄도 좋은 걸로 바꿨습니다.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간신히 살아있대요.
1: 예.
0: 감사히도.
1: 자 박시환 씨가 공연 때 처음 라이브 하시고 방송에서는 처음 하시는 거겠네요.
0: 완전 처음입니다.
1: 자 가장 빛나던 그 순간에 우리 느티나무님을 위한 라이브 선물입니다. 박수로 청하겠습니다.

0: 와, 박시환 씨의 신곡 라이브 가장 빛나던 그 순간에 불러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좋고요.
1: 아, 감사합니다.
0: 역시나 이 노래도 난이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2: 네, 에메랄드 캐슬의 기타리스트 김성환 이사님께서 만들어주셔가지고.
0: 아, 그러시구나. 네. 예.
2: 그래도 저를 생각하고 만들어주셔서 감사히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박시환 씨만 부를 수 있는 그 되게 어렵지만 시환 씨한테는 또 어렵지 않은 그런 스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2: 네, 연습은 또 많이 했어요.
0: 그렇구나.
2: 입에 잘 맴돌고,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성향과 좀 많이 맞는 노래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0: 네,
2: 제 목소리도 좀 더 돋보이는 것 같고 오랜만에. 예. 그래서 굉장히 기쁘게 부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이 노래 얼마 만에 발표한 신곡이에요?
2: 거의 3년 됐어요.
0: 이상하다. 그동안에 노래가 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2: 근데 그 전에 네, 지우지 못한 겨울이 있었죠.
0: 그러니까 그거야 뭐 그냥 잠깐 도와주신 거고.
2: 아유.
0: 아니, 나의 날 이후에 3년 된 거예요?
2: 나의 날, 그리고 그 이후죠. 네, 아닌가? 아, Fall in Love라는 곡, 그 이후에.
0: 그게 벌써 3년여가
2: 된 거예요? 3년여가 됐어요.
0: 와, 그렇구나. 어찌됐건 네. 오랜만에 절치부심.
2: 네.
0: 예, 발표하신 신곡 가장 빛나던 순간에, 그 순간에.
2: 네.
0: 빛나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2: 네.
0: 잠시만 쉬세요. 아이유의 노래 듣고 갑니다. 푸르던.

0: 아이유 씨의 노래 푸르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 주인공 느티나무님 저희 이음밤에서도 선물 드립니다. 성함 그리고 선물 받을 주소를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샵 0302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자, 이음밤 월간 그 남자 박시환 편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늘은 미리 보내주신 사연들 최대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다음 사연들 또 볼까요?
1: 네, 다음 사연입니다. 드레서 최 님께서 동생이 잠깐 우리 집에 와 있는데 너무 게을러서 답답합니다. 김밥 사놓고 못 먹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계란물 묻혀 부쳐 먹으려고 했더니 차갑게 굳은 김밥을 그냥 먹었다는 거 있죠? 때마다 제가 뭘 해줄 수도 없고 엄마가 왜 동생 흉을 받는지 알 것 같아요. 해줬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차가운 밥 딱딱한 김밥을.
0: 근데 이런 분들은 특징이 또
1: 네.
0: 아, 난 괜찮아.
1: 하필 또 소화력도 좋아요.
0: 맞아. 난 저 모래를 씹어도 소화가 된다고. 모래를 먹어도.
1: 그렇죠.
0: 아니 나는 굳은 김밥 괜찮은데 왜 내가 먹어 알아서 먹겠다는데 왜 이렇게 처마야 이럴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근데 먹는 게 흥미가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0: 네, 그냥 뭐 뱃속에 들어가 소화되면 다 마찬가지.
1: 똑같이 뭐 나게 에너지 그것만 있으면 돼 이렇게.
0: 그냥 딱 살기 위한 용도로만.
1: 그렇죠, 그렇죠. 동생분이 그러시지 않을까.
0: 그러니까 우리만 옆에서 괜히 답답하다니까.
1: 네, 뭐 근데 다른 먹는 거 빼고 안 게으르면 되지 않습니까?
0: 근데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상 그거 하나면 이렇게 네. 얘기하진 않으실 것 같고.
1: 한번 편을 들어봤는데 또 혼나실 것 같아서.
0: 아니 다른 걸 떠나서 네. 김밥 그 계란물 묻혀서 부쳐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요.
1: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0: 난 그래서 너무 김밥이 맛있으면 네. 일부러 몇 개 남기기도 해요. 냉동실에다가 넣어놔야 돼.
1: 네네.
0: 예, 그냥 냉장실에 넣어놓으면 진짜 딱딱하게 굳어서 네. 그 부쳐도 별로 답이 안 나오고.
1: 아, 그쵸, 그쵸. 예,
0: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부쳐 먹으면 맛있다고.
1: 맞습니다. 냉동실에 해놓으셔야 그 뭐랄까 딱딱해지는 게 네. 네, 덜 하대요. 수분이 다 날아가기 때문에.
0: 그쵸.
1: 네, 뻑뻑해지고 빵이나 탄수화물이나 예, 예. 이런 것들이 뻑뻑해지는 게 냉장고가 최고의 환경이래요.
0: 그 수분 뺏어가는데.
1: 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최대한 빨리 딱딱해진대요.
0: 원형 복원을 위해서는 냉동실에.
1: 냉동실 수분을 잘.
0: 그래서 모든 주부님들이 냉동실에 모든 걸 다 때려 넣는 거 아닙니까? 언제 그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1: 저도 지금 냉장고 냉동실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어떤 집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 돌떡이 들어있대.
1: 추억이 새록새록 하시겠네요.
0: 새록새록 하다니까요. 아유.
1: 거의 뭐 앨범이네요.
0: 자, 호호 언니님.
1: 네.
0: 사연입니다.
1: 나이 들어서 그런가 우유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좋아하던 카페라떼도 못 마셔요.
0: 아이고, 저런.
1: 카페라떼 못 먹어서 슬픈 저 생각하면서 노래

0: 불러주실 수 있나요? 두 분은 유제품 잘 드시나요? 해주셨습니다.
1: 이건 뭐라 그러지? 유당불내?
0: 예, 유당불내증.
1: 유당불내증. 예.
0: 네, 그럼 락토프리로 드시면은
1: 그 뭐예요?
0: 락토프리가 이제 그 소화 잘 되는 그런
1: 예.
0: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이 이제 그 소화가 잘 되게끔
1: 그런 우유예요?
0: 네.
1: 아, 있대요, 호 언니님.
0: 있습니다.
1: 저는 어려서부터 워낙 우유를 좋아했고 지금도 네. 지금도 뭐 엄청 마시거든요.
0: 아, 저도 엄청 좋아해요.
1: 소화가 되게 잘 되는 편이어서 네. 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어떻게 잘 알아 이렇게.
0: 아, 저는 우유를 엄청 좋아하는데
1: 네.
0: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쇠약했어요. 그래서 먹으면 바로 이제 장이 트러블이 나는.
1: 아이고 저런.
0: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이전의 기억은 누워있던 기억밖에 안 나와요. 이게 뭘 엄청 마르고 초등학교 이전 때는 계속 소화가 계속 장탈이 많이 나니까.
1: 신생아 이후에 바로 초등학생 된 거예요? 그럼?
0: 이전이요, 이전.
1: 이전에.
0: 네. 그때 추억이.
1: 너무 그냥 명쾌한 해결책을 주셨는데요.
0: 네,
1: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0: 이거는 네.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인삼이랑 홍삼 먹고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좋아졌습니다.
1: 그래요?
0: 체질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탈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네, 인삼하고 홍삼을 많이 먹었습니다.
1: 그게 아마 그 박시환 씨 체질하고 되게 잘 맞는 약재여서 네. 그랬던 거일 수 있어요.
0: 그럴 거예요. 네. 몸이 계속 찼으니까.
1: 그러니까 아, 이게 살면서 내가 뭐하고 잘 맞는다는 걸 잘 파악해 두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0: 네네. 예. 이것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어디 팔 체질 같은 것도 검토해 보시고. 자꾸 오늘 유독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1: 나이 얘기 계속 하게 되네. 자, 미소요정님 사연은요.
2: 네. 아이가 다른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심심해서 같이 드라이브도 가고 같이 영화도 보고 있어요. 우리 부부 우정을 응원해 주세요. 해줬습니다.
1: 우리 그 자제분이 좀 뭘 네. 유학을 갔나 봐요.
0: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1: 예, 오붓하게 두 분만 남은 모양이네.
0: 네, 맞습니다. 사실상 부부 금슬에는 네, 네. 자식의 독립이 최고죠.
1: 결혼도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잘해서 애는 더더욱 안 나오신 분이 아, 치안 씨가 독립하시고 나서 부모님 금슬이 좋아지신 걸 봤나요?
0: 그런가요? 그거는 못 봤는데 근데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같이 네, 네. 자주 더 보다 보면
1: 예.
0: 네. 이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늘상 말씀드리지만 아, 뭐 자식들이 네, 좀 한 20살이 넘었다 그럼 바로 나가 살아라 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제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0: 저도요.
1: 전 지금부터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요. 대학교만 가면은 이제 하숙하거나 자취해야 돼.
0: 그래 힘들어.
1: 애들은 싫다고 하는데 아니야.
0: 아니야.
1: 너 아직 시간 많으니까 천천히 잘 생각해봐.
0: 그래. 친구들하고 좋은 추억 쌓아야지. 대학교에서 그게 다다?
1: 어우 든든하다. 나중에 애들이 잘 안 넘으면 저희 집에 좀 한번 놀러 오세요.
0: 네 놀러 가겠습니다.
1: 한 분만 더 소개해드릴까요?
2: 네 한 분 더. 에덴님입니다.
1: 네.
2: 요즘 아이돌 그룹들 쇼폼 보는 재미로 살아요. 조갑벌인데 이래도 되나? 죄책감도 들어요.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1: 아니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요?
0: 괜찮죠? 네.
1: 어머나?
0: 근데 아유 뭐 보는 게 어때요?
1: 아니 조갑벌을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시길래?
0: 아니 뭐 내적 갈등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 보는 거는
1: 예. 그 뭐 알아서 하세요. 겉으로 티만 내지 마시고 뭘 하시든.
0: 아, 예, 그 슈퍼물 보시면서 예. 네 보시다가 가끔씩 거울을 한번 보세요. 어떤 표정인가 정도.
1: 아, 아마 세상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겠지.
0: 네네.
1: 그럼 그거면 됐지 뭐.
0: 네 그렇지만 그게 그 행복한 표정이
1: 예.
0: 네 타인이 보기에도 정상적으로 보인다라면
1: 침을 질질 흘리고 있고
0: 눈 밑에 쾅해가지고 그러면은 조금
1: 예, 네. 조카뻘이든 자식뻘이든 예, 팬으로서 좋아하는 건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고요
0: 네, 얼마나 예. 멋있어요 다들 열심히 하는 거
1: 그럼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어린이 가수들 있잖아요
0: 네.
1: 아예
0: 네.
1: 그 막 초등학생 중학생 그 트로트계에 요즘 그런 가수들이
0: 맞죠,
1: 꽤
0: 맞죠.
1: 있잖아요 그런 분들 좋아하는
0: 네.
1: 뭐 어르신들은 뭐 큰일 나게
0: 그러니까 네. 물론 아닙니다 내적 갈등까지는 굳이 얘기하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1: 네.
0: 자, 안 보셔도 돼요.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1: 아니 당연하죠.
0: 뭐 어때? 괜찮아요.
1: 사랑으로 내 가수 많이 많이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0: 네네.
1: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노래를 또 불러야 되는데
0: 네?
1: 불러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께 선물해드리면 좋을까요?
0: 두 번째 노래는
1: 예.
0: 미소요정님께.
1: 미소요정님
0: 네.
1: 뭐였지?
0: 금술이 더 좋아졌다.
1: 예, 예.
0: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가서 네.

0: 두분 다시 만난 새로운 사랑을 또 예쁘게 만들어 가시라고.
1: 어떤 노래?
0: 그때 우리 사랑은 준비했습니다.
1: 그때 우리 사랑은?
0: 네, 이 노래 가사가 다시 만나서 다시 사랑하게 되는 우리 다시 행복하자. 그때 우리 사랑도 좋았지? 이러면서.
1: 자녀의 독립이 거의 제외 수준이라는 얘기군요.
0: 그럼요. 기회죠.
1: 기회입니다.
0: 호재입니다.
1: 기회를 잡으세요. 대박 호재입니다.
0: 호재요!
1: 불기둥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박시환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선물입니다. 미소 요정님, 잘 들어주세요. 그때 우리 사랑은.

0: 그때 우리 사랑은 이게 드라마 OST였죠?
1: 네 맞습니다. 응급남녀.
0: 네 맞아요. 오 김이나 작사, 박근태, 김세진 작곡.
1: 아 맞습니다.
0: 어우 뭐 창작진이 어마어마합니다.
1: 네 당시에 그래서 많이 사랑을 받았었어요.
0: 네 그러네요. 네. 어 그래요. 그 우리 두 번째 노래 주인공 미소요정님께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수 있도록
1: 네.
0: 성함하고 주소 좀 저희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월간 그 남자 박시환 편 함께 해봤습니다.
1: 네.
0: 자 가시기 전에 참여 안내 좀 해주실래요?
1: 네. 네 명의 게스트들이 들려주는 라이브 선물 그리고 이음밤에서 드리는 선물까지 푸짐하게 받아가세요.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시면 그중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인별그램에 참여 링크 걸려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을 때마다, 노래 선물 받고 싶을 때마다 클릭하시고 사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오늘도 너무 좋은 라이브 선물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다음 달에 뵐게요.
0: 네, 노래 많이 사랑해주세요.
1: 네, 많이 사랑해주실 거고요. 1부 끝곡 김동률입니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0: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호출보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2부 문을 열어준 곡은 한로로의 영영이었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0302, 우물정 0302로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시겠습니까?

악뮤 노래에 이어서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소개합니다. 2693님, 남편이 미라클 모닝 한다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책을 읽어요. 존경스러워요 하셨어요. 미라클 모닝이 뭔가 했더니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개발하는 걸 이렇게 부른다고요. 야, 뭔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더 자도 되는데 일어나서 뭔가를 한다라는 거, 아 진짜 이거는 2693님 뿐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존경해 마지 않을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살면서 내 평생 필요 이상으로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노력해 본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정해야 되면 자기 전에 조금 더 하고 잤던 건 있어도 아니에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지. 카더가든입니다. 나무.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오랜만에 듣고 왔네요. 0806님의 사연입니다. 하루에 한 봉지씩 먹는 견과류를 샀는데 아, 입 짧은 남편. 맛있는 것만 골라 먹고 호두는 꼭 남겨요. 버릴 수도 없고 아까워서 제가 먹고 있는데 남편이 남긴 거 먹자니 짜증나요. 이게 참 뭔가 어렸을 때 이렇게 좀 약간 편식했던 사람들이 크면 괜찮아지겠지 싶어도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 성향을 그냥 계속 갖고 가더라고요. 어른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본 사이가 아니고 어른이 돼서 만난 사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적응이 여전히 안될수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호두가 안 들어있는 걸좀 사서 주시면 남편분이 되게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 우리 아내가 호두 싫어하는 나를 위해서 호두 뺀 견과류를 사줬어. 이러면서 좋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 그게 좀 그렇다면, 먼저 뜯어가지고 호두만 골라 먹고 나머지 주세요. 예. 그러면 남편이 먹던 거, 남긴 거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먹던 걸, 예. 내가 남긴 걸 남편이 먹는 거지. 어때요? 골라보시죠. 이상은 씨의 노래입니다. 언젠가는.

이상은 씨 노래에 이어서 잔나비 노래까지 듣고 왔죠.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자, 이제 K 클래식 한 장 넘기러 갑니다.

K-클래식 한 잔.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대금 소금 연주자 한충은 크로스오버 국악 쪽에서 정말 다양하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죠. 2012년에 내놓은 그의 두 번째 정규앨범 숲. 이 음반에는 세계적인 거장 기타리스트 울프 바케니우스와 마틴 테일러가 참여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실려있는 곡들을 보면요, 시나위, 세야세야, 진도아리랑 같은 곡들부터 스웨덴 민요, 켈틱, 재즈, 그리고 창작곡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대금, 소금, 기타로 이 모든 곡들을 연주했는데 그 악기들의 조화가 아주 신선하게 다가와요. 숲이라는 앨범 제목은 자연의 숲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양한 음악들이 함께 어울려 있는 음악의 숲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은 그 앨범에서 한 곡 골라봤습니다. 서정적이고도 애절한 대금 소리가 마음에 와닿는 곳, 양귀비 꽃, 한충은의 연주로 듣습니다.

양귀빛꽃이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일까요? 대금이 바람 소리를 묘사하고 또 기타가 꽃잎의 움직임을 그려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감미롭기도 하고 애잔한 느낌도 듭니다. 대금 소금 연주자 한충훈 씨, 지지난주에 있었던 쭌디 30주년 공연 때도 같이 참여해서 우리 멋진 대금 소금 연주해 주셨었는데, 다양한 국적, 다양한 장르의 음악인들과 꾸준히 협업을 해왔는데, 이 곡에서는 그 조화가 아주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한충은의 양귀빛꽃, 오늘의 K클래식 한 장이었습니다. 6185님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초등학교 딸한테 보드게임 알려줬는데, 시도 때도 없이 하자고 해서 피곤해요. 이런 승부욕을 공부에 발휘하면 어떻겠니? 그러게요. 진짜 승부욕을 발휘해야 될 때는 그냥 뭐 되게 온화하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사소한 승부욕에 목숨 걸면서 공부에 승부욕이 없어가지고, 아, 뭐, 나보다 못하던 애가 내 위로 올라가면 막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제 위에 있던 애가 제 밑으로 내려가면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되게 착한 학생이었네. 신기하게 성적에서만 그렇게 너그러웠나 몰라. 이게 승부욕이 그거하고 상관이 없나 봐요. 0996님, 혼자 딴 생각하다가 웃을 때가 종종 있어요. 상대방이 왜 웃냐고 오해도 하는데 제가 너무 산만한 걸까요? 저만 이런가요? 아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혼자 웃기만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소리를 꽥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머릿속에 상상을 하다가 그 중요한 대사 있잖아요. 맨 마지막 중요한 대사. 그게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 깜짝 놀래죠. 제가 가끔 그 샤워를 하다가

샤워를 하다가 뭐 이런저런 상상하다가 마지막 멘트를 되게 크게 외칠 때가 있어요. 결혼하고 한동안 와이프가 걱정이 돼가지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막 몇 번 튀어오더니 그게 진짜 처음에는 아, 아니야 아니야 해도 아닐 리가 없는데 이런 표정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 몇 달 지나니까 제가 마음 괴성을 지르고 막 울고 불고 이래도 예, 신경 안 쓰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예. 강은일의 해금 연주입니다. 구름의 태동.

이번에는 1179님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조카가 있는데 목표가 생겼다면서 대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특한 우리 조카 응원해주고 싶어요. 뭔가 자기 인생을 굉장히 자주적으로 사는 조카인 것 같네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자신만의 딱 그 의지, 뭐 철학, 가치관 이런 게 있지 않으면 쉽게 또 선택할 수 없는 걸 수도 있는데 한번 그랬는데 해보니까 또 아 필요하구나 싶은 거지. 예, 그럴 때 빨리 또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삶의 경로를 수정하는 용기 있는 그런 조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다만 좀 그 바라건대 이번에는 좀 확실하게 아유 준비하다가 아유 또 이게 아니 이러진 않겠죠.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이윤진입니다. 다른 반만.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될것 같은데요. 3298님, 애들 유치원을 같이 다닌 인연으로 친해진 언니가 있는데 저에겐 참 잘해주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못되게 구는 면이 있거든요. 보기 불편해서 멀리하게 되네요. 우정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고민이에요. 그래요. 이런 경우 참 고민되죠. 뭐 남들한테 어떻게 하든 나한테만 잘해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거 보면 나한테 잘해주는 저게 또 진실이 또 아닐 수도 있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아우 저 사람하고 왜 같이 저 가깝게 지내는 거야 이런 시선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 뭐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저도 방송 끝나고 집으로 가면서 한번 고민을 더 해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네요. 두 시간이 오늘도 참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석 명인의 연주곡 달무리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립니다.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지금까지 이세준이었어요. 주무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약간 취한 정도로 마시라. 그렇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멋이 있다. 책은 다음에 나오는 말인데요. 일정 정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지키라는 말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꽃은 눈과 관련된 거고요. 술은 몸과 관련된 건데요. 자칫 일정 수위를 넘어서게 되면 다른 경지로 넘어가게 되니 눈과 몸에 대한 경계의 말이 필요했던 거겠죠. 역사적으로 술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람 하면 당나라 시인 이태백이 아닐까 하는데요.

우리 남창가곡 중에도 이태백의 술 이야기가 나오는 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태백의 주량을 하루 300잔이라 했는데요.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남창가곡 개면조 얼롱 이태백의 이동규의 노래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태백의 주량은 그 어떠하여 일일 수경 300배하고 두목지의 풍채는 그 어떠하여 취과 양주 귤만 걸었고 아마도 이 둘의 풍도는 못 미칠까 하노라. 초장을 처음부터 높은 소리로 높게 질러내는 그 분위기에 맞는 노랫말이죠. 남창가곡 개면조 얼롱 이태백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이동규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책은담에 나오는 이야기 함께 나누셨는데요. 꽃은 반쯤 피었을 때 보고 술은 약간 취한 정도로 마시라. 그렇게 할 때 가장 아름다운 멋이 있다. 화관 반개 주음 미취 차중 대유가취 책은담의 말이죠. 뭐든지 중정한 정도가 가장 좋은데요. 앞서 산책길 첫 곡으로 감상한 노래에서 이태백의 주량이 일일 수경 300배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300잔이면 아마도 책은담에서 말하는 그 정도는 훨씬 뛰어넘은 것이 아닐까 싶네요. 이태백의 유명한 월하독작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태백이 술에 대해 가진 생각이 나옵니다. 삼배통대도 일두합자연 석잔술로 큰 도를 통하고 한말술에 자연과 한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술 석잔 한말술 다 좋은데요. 석잔술에는 큰 도를 통하고 한말술에 자연과 하나가 된다고 하니 이태백은 과연 큰 도를 통하는 선택을 했을지 자연과 하나가 되는 선택을 했을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묵어서 아름다운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으로 자진한잎 중에 골랐는데요. 평농 계락 편수대엽의 세 곡을 연주하는 음악 암영으로 수령음 준비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대금 독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진옥의 대금 연주입니다.

자진한잎 중에서 평농 계락 편수 대업을 이어 연주하는 음악 아명으로 수룡음 들으셨는데요. 임진옥의 대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곡은 평조회상 중에서 골랐습니다. 평조회상은 영산회상의 세 가지 버전 중에 하나인데요. 평조라는 말은 낮은 조란 의미라서 영산회상을 사도 낮춰 연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때 사도 낮추는 건 거문고가 기준이 되는데요. 그래서 관악기의 경우는 음역상 오히려 옥타브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악기는 전체적으로 사도 낮은 음역을 내기 때문에 현악 영산회상에 비할 때 차분한 미감을

보여줍니다. 오늘 들으실 연주가 가야금 독주인데요.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중에 두 번째 곡 중령산 듣겠습니다.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입니다.

평조회상 아명으로 유초신지곡 중에서 두 번째 곡 중령산 들으셨는데요. 최충웅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골랐습니다. 이 노래는 나이 들어가는 이들이라면 그 내용이 확 와닿는 그런 노래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니 이제 젊어지진 못할 테니 이후엔 더 늙지 말고 늘 이만만 하면 좋겠다 하면서 백발이 스스로 짐작하고 좀 더디 늙게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노래합니다. 반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든 못하여도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약과저 백발이 재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남창 가곡 계면조 평거 반 넘어 듣겠습니다. 김경배의 노래입니다.

반 넘어 늙었으니 다시 젊든 못하여도 이후란 늙지 말고 매양 이만 하였과저 백발이 재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남창가곡 계면조 평거 반 넘어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경배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 이 곡은 국악을 잘 모르시는 분이라 해도 이 곡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외국인 중에서도 이 곡의 유려하고 장엄한 아름다움이 좋다 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수제천, 정읍입니다. 백제시대의 정읍사로 그 뿌리를 추적해 올라갈 수 있는 음악인데요. 정읍사는 고려시대에는 궁중정제인 무고정제의 창사로 쓰였고요.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는데요. 조선 중기 이후에 노래는 부르지 않고 관악 합주로만 전해지게 됐습니다. 우리 향악곡의 백미로 꼽히고 있는 음악 수제천 1장부터 4장까지 듣겠습니다.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수재천 공명으로 정읍 들으셨는데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입니다. 김영철은 철연금이란 악기를 처음으로 만든 분인데요. 하와이안 기타와 거문고를 절충해서 철연금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양금을 철연금이라 부르기도 해서 간혹 두 악기를 혼돈하는 분도 계신데요. 두 악기 모두 쇠줄, 철줄이라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만 김영철이 만든 철연금은 다른 명칭이 없이 그냥 철연금으로 고유명사화돼 있고요. 양금의 경우에는 악기 유래와 관련돼서 구라철사금, 서양금이란 이름도 있고요. 또 악기 재료와 관련돼서 구라철현금, 철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해서 이 악기와 구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철연금은 20세기 전반기에 처음 만들어진 악기인데요. 신생 악기임에도 이제 우리 음악사 속에 자리를 잡았고요. 일정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무용 반주의 역할로 국한돼 있었지만 마침내 기악음악의 절정이라 부를 수 있는 산조까지 연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철연금 산조 듣겠는데요. 성창순, 유경화 두 분의 철연금 연주고요. 정화영의 장구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0: 김영철류 철연금 산조 들으셨는데요. 성창순 유경화의 철연금, 정화영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춘향가 중에서 천자 뒤풀입니다. 사실 춘향가에 천자문이 나오는 건 내용상 좀 이상할 수 있죠.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이도령일 텐데 이도령은 28청춘 16세이니까요. 천자문은 벌써 다 뗐으니까. 그런데 천자문을 이도령이 읽습니다. 이도령이 광활루에서 춘향이를 본 이후 제정신이 아니게 됐습니다. 10대 청소년의 그 마음이겠죠. 그래서 춘향이를 봐야겠다 하고 방자시켜서 편지를 보내놓고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잡히지 않으니까 이 책 저 책 다 꺼내 읽다가 천자문까지 내려온 건데요. 이 천자문조차도 춘향이 만날 생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붙여서 자기 방식으로 읽습니다. 오늘 그 내용 만나보시겠습니다. 춘향가 중에 천자 뒤풀이를 중심으로 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현수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그때 이도령은 광활루 구경 나가셨다가 춘향 추천하는 것을 보고 눈이 확 뒤집혔던 것이었다. 도련님, 그시부터 구경도 뜻이 없고 금지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지른다 신섭섭히 돌아와 동원에 잠깐 다녀 내 아업에 온 후 점심을 먹자 해도 김치국에 목이 메고 은산을 바라보니 공연한 한숨이 오토적하다가 재편언듯 가슴이 두근두근 술을 과히 먹었는듯 정신이 갓질갓질 두 팔에 맥이 없고 두 다리에 힘이 없어 이마에는 식은 땀이요 입으로는 서나핍니다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못 입어서 걸고 침금에 비껴누니 몸은 광활루에 간진 듯 눈은 철연히 춘향을 대하는 듯 눈 감으면 옆에 있고 눈 뜨면 간 곳 없어 깊은 상상의 심병 어린 창제야 다 끊쳐 실성 발광되는구나 아이고 내 못 살겠다 예 방자야 너와 나와 우리 캐리 형제 하자 예 방자 형님아 사람 좀 살려라 도련님, 대관절로 어쩌잔 말씀이오? 여보게 방자 형님, 편지나 한 장 전하여 주게. 존귀하신 도련님이 형님이라고까지 허여놓으니 방자님이 초가 살짝 났던 것이었다. 도련님 처분이 정 그러시면 편지나 한 장 써줘 보시오. 일 되고 안 되기는 도련님 연분이 없고 말 듣고 안 듣기는 춘향의 마음이 없고 편지 전하고 안전하기는 소인놈 생각이 오니 편지나 써줘 보시오. 도련님이 두 무릎 단정히 꿇고 편지를 쓰던 것이었다. 방자 가만히 보더니만 여보시오 도련님 아그 편이 앉아 편지를 쓰십시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피성이면 불성이라는 옛 문자가 있느니라. 정성 없이 써서 일이 될 것이냐? 편지 써서 주시니 방자 받아들고 춘향집을 건너가이며 은가 생각을 못하나 내가 평생은 아니 다니던 집을 뜻밖의 들어가면 세수 없는 춘향무가 어찌 오느냐 말을 못 거두면 무슨 말로 대답하리 내가 만일어 아니 간다 하면 도련님이 못 살겠고 가자 허니 난 저러구나 일 저일 생각하며 춘향 문전 강도하니 향단이가 마침 나오거늘 향단아 너 마침 맞게 잘 나왔다 편지 내어 향단 주며 너 이거 알겠느냐 무엇인지 내가 어찌한단 말이냐 오늘 너희 아가씨와 추천할 때 광활루에서 우리 도련님이 너희 아가씨 오란다고 내가 간 일 있지 그래 이게 바로 그 색이다 아이고 우리 만하니 말하시면 큰일 난다 어서 가지고 가거라 예 향단아 너희 만하님 모르게 살짝 전하고 일만 되게 하면 남은 권리는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두 사람에게 매이게 된다. 향단이도 마음이 솔긋하여 편지 받아가지고 들어가거늘 방자 책방으로 돌아와 편지 전했습니다. 답장도 안 해주더냐? 답장 이제 곧 올 것이니 마음 놓으시오. 도련님이 답장을 기다리는데 발광증이 나서 마음 잡기 위하여 만권 서책을 들여놓고 이걸 읽다 저걸 읽다 홀쩍홀쩍 함부로 뛰어 읽는디 천명지유상이요 솔성지유도요 수도지유교니라

명명도 갈묘제 신민날묘제 지어지선이니라. 관관저우제 아지주로다. 요조숙녀군자 호구로다. 남창은 고군이요 홍도란 신부로다. 홍도가 신부 되랴 춘향이가 신부로다. 마상에 봉한식이요 도중에 송모춘을 7월 유하하던 9월 수익하나니라. 천지지가 만물지 중에 유인이 최귀하니라. 천고 1월 명이요 지후 초목생을 가야 거겨 고교 구교 방자 밖에서 듣다가 아니 도련님 이게 웬 야단이오. 도련님이 지금 글 난리를 꾸미시오. 글 싸개를 만났소. 글 전을 보시오. 이놈아 딴소리 듣기 싫다. 가는 원코 형코 이코 정코 춘향코 내코 한테 되면 좋고 그리고 저리고 하면 또 세코 나면 좋고. 방자 듣다가 도련님 그게 무슨 책이오? 이게 주역이다. 그 어디 주역이오? 코책이지? 저지 노는 하코 소인 코도 그 밑에다 넣어주시오. 이놈아 안디 코는 상하누 코라 여기 범치 못한다. 맹자 견양해 왕하신대 왕활수 불원 철일의 허신이 춘향 부르시니까. 글귀마다 춘향이가 열렸소 그려. 이놈아 잔소리 마라 사락을 읽어보자. 태고라 천왕 신원지 쑥덕으로 왕하시다. 방작의 없어. 도련님 사락도 서울 사락과 시골 사락이 달소 그려. 우리 남원 사락에는 천왕씨가 목덕으로 왕했는디 서울 사락에는 쑥덕으로 왕했소. 네 모르는 말이로다. 태고라 천왕씨가 1만 8천세의 나이 오직 많으시냐. 말년에 낙치여사 목덕은 못 자시고 물씬물씬한 쑥덕을 원하시기로 관악에서 공론하고 사락판을 고쳤기로 각도가급 행교에 동문났느니라. 이 글도 정신없어 못 읽겠다. 굵직굵직한 천자를 읽어보자. 하늘 전따지. 허허 참 양반님 내가 다른 양반들은 치른다는데 우리 도련님은 점점 내리드시느라고 삼경 읽다 사략 사서 읽다 사략 읽다가 이번에는 천자 읽으시오. 무식한 뇌가 깊은 뜻을 알겠느냐. 천자라 하는 것이 칠서의 조상이라. 천자 뒤풀이 하는 것을 뜻을 알고 들으면 별별 맛이 다 있느니라. 내 읽을게 들어보아라. 자시의 생천허니 불언행사시 유유창창의 하늘천 축시오 생지허여 오행을 맡아 쓴 양생만 물었다지. 유현미묘 흑정색 북방현무 가무련 궁상각치오 동서남북중앙 도색의 두루황 천지사방변 말리 하루광할지부 연대국조 흥망성 쇠망군의 금오지주 우치홍숙희제 주연 홍범구주 들부로 제재군생 소역중어 화급판왕의 거치로 요지 성덕장 헐시고 취지어 이래 나릴 꺽조 창생계양가 강구전으로 다룰

척 안녕 쌍어 잘정 세상 만사 생각 거지 달빛과 같으니라 시보야 동문단이 기망부터 기울지 28수 한도낙서 중성공지 별진 가련금배아 숙창가 원앙금 집어잔수 절대가인 조언 풍류만반진소벌결 사창월색 삼경야의 경경청협의 불장 나무나서 전부왔네 광할루라는 차란 비계가 녹거든 내 팔을 위고 이만큼 울으라고 내 삼복성념 구슬땀에 소설에서 더울서 언제 만날 기약 없이 춘향 혼자만 가라 어서 다시 보고 싶어 지각 삼주 가을 주 백발이 장치하고 오게 되면 소년 풍도는 거들소 낙목 한천 찬바람 백설 강산 흑열동 오매 불마고 우리의 춘향을 규중심처에 감추자 해는 노이 지리 지루한 고주이린가 부르군 이러한 고군 태도 일생 모아도 나물죠 이 몸이 홀홀 따르가 천사만사 지룰서 우리가 지리지오리 돈이다 푸지시월의해세 조강지 철을 박대 말소 대전 통편업업 중률 분벽사창조원 막 춘향과 나와 둘이 마주간 저 집을 대고 정담을 하면 법칙 여자가 되었구나 이래 한참 있더니만 춘향이가 또 눈에 어디여 보고지고 우리 춘향 보고지고 추천하던 금액지를 어서어서 보고 그런 것들 그 태도를 어서어서 보고지고 이렇듯 소리를 질러놓은 것이 상방의 사또 어찌 놀랬든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네 이러라 예 책방에서 글 읽는 소리는 아니나고 어떤 놈이 생침을 맞느냐 어떠한 계집년이 첫 애를 빠뜨리느냐 웬 소리가 이리 요란하며 보고지고 소리가 웬일인지 사실나야 하르라 통인이 책방으로 충충 나와 쉬 그 도련님은 무엇을 그리 보고지고 소리를 지르셨간디 사또께서 놀래시어 당근이 다 벗어지고 알려드리라고 야단났소 도련님 이 말 듣고 한번 짜증을 부리는디 야속한 일이로다 백성의 원망 소리는 못 들어도 그런 소리는 일수 잘 들으신다더냐 다른 집 노인네는 일홍진도 계시더구만 우리 집 노인네는 늙으실수록 귀가 점점 더 밝아지신단 말이야 이 때문에 일이 했다고 하나 이는 성악가의 잠시 재담이지 그랬을 리가 있으리오 도련님 깜짝 놀래 예 큰일 났구나 급할 때는 거짓말이 당제니라 거짓말로 여쭈어라 내가 노노에 차호라 오셔야 몽불견 주공이란 대문을 읽다가 나도 주공을 보아지이다 흥치로 소리가 높았다고 여쭈어 보아라 통인이 사또 전에 그대로 여쭈었겄다 사또 가만히 들어보시니 글 읽는데 자미를 꼭 붙인 모양이라 자랑을 헐려 하고 책방 목랑청을 청하여다가 자제님 자랑이 낭자할지 그때 춘향에게서는 보름날 저녁에 나오시라는 답쟁이라

0: 돌연 이미 실성 발광으로 보름날이 당도커늘 새벽부터 방자 불러 쌍창밖에 앉혀놓고 해 소식을 묻는 뒤 부지 못하게 허든 것이었다. 동바인이 희번이 밝아구니 방자 불러 앉혀놓고 해 소식을 묻는구나. 예, 방자야, 예, 방자야, 해가 어찌 됐나, 너 좀 보아라. 아니, 도련님, 이제 통 트는데 무슨 해를 보란 말씀이오? 예, 방자야, 예, 해 좀 보아라, 이놈아. 아, 해 이제 통 튼단 말씀이오? 이제 동터? 예, 해 이제 돋습니다. 이제 도다 어쩔 거나. 이제 도다 어쩔 거나. 이제 돋는 해를 그 언제 보내고 춘향 집을 가지 않 말이냐. 예, 방자야. 해 좀 보아 이놈아. 해 이제 40쯤 되었소. 40 되어 어쩔 거나. 글 읽고 말할 때와 술 먹고 돈일 때는 해가 잔이 절부더니 그태여 오늘 해는 어찌 길이 지루하냐. 예, 방자야, 해가 그만큼 갔나 보아라. 예, 방자야, 예, 해 좀 보아라, 이놈아. 해 이제 옷이나 되었소. 옷이 되어 어쩔 거나. 하느님 오늘 규모 대단하시다. 예, 방자야, 예, 해 좀 보아야. 해 이제 육시나 되었소. 이 자식 해가 육시가 있단 말이냐? 옷이 넘으면 육시 아니오? 너 참 매우 유식하다. 예, 방자야, 방자야, 예, 방자야, 해가 어디만큼 갔나 보아라. 해 이제 동에서 아구 트느라고 딱 합니다. 저 자식이 사람을 죽일 놈 아닌가? 내 말대로 금시 육시 됐다는 해가 인지하고 든단 말이냐? 인자 막 서풍 쏙소리 바람에 해가 동해가 꽉 처박히더니 인제야 나오느라고 뭉게 야가 났소. 도련님 답답해요. 문 팔쩍 열고 밖에 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충천법을 배워 뜨면 유공 후에 화를 빌어 해를 내가 짓다 쏘아 떨어지게 거리어 나는 대자 대비 일광보살 어서 넘어가옵소서.
1: 천자가 칠서의 조상이라 하면서 천자문을 읽는다 하고 이 천자 뒤풀이를 하면서 읽는 내용 들으셨죠. 앞부분은 그나마 제대로 잘 읽다가 춘향이 이야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죠. 마음 한가운데 춘향이가 딱 들어와 있으니 뭘 읽어도 제대로 읽기가 어려웠던 거죠. 마침내 춘향이 이야기로 넘어간 내용들이 참 재미있었죠. 이도령이 새로운 가사 붙이는 것에도 재능이 있어 보이네요. 그런데 이 창극조에 능한 김현수 명창이라 그런지 안일이도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가는 그런 내용 만날 수 있었습니다.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천자 뒤

이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음악 들어보셨는데요. 지난날 우리 창극 발달에 여러 역할을 하신 분이죠. 김현수의 소리 이정업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감상하실 음악은 경기 충청농악 중에 들어보려고 합니다. 경기 충청농악의 판재의 특징을 감상할 수 있는 곡이기도 하죠. 태평소 선율을 포함해서 꽹과리 징 장구 북의 3을 연주 들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연주하는 입장꽃 듣겠습니다. 김현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끈과리 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요. 경기 충청농학 중에서 입장꽃부터 인사꽃, 돌림벚꽃, 당산 첫 번째 일부 들으셨습니다. 김현수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경기민요 듣겠습니다. 금강산 타령인데요.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천하명산 어디 메뇨, 천하명산 구경 갈제, 동해 끼고 소순산이 1만 2천 봉우리가 구름같이 버렸으니 금강산이 분명구나. 이런 노랫말도 있었고요.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눈에 보이듯 묘사를 했는데요. 기암교에서 절경 속에 금강수가 세움솟고 구름줄기 몸에 감고 쇠사다리 더듬어서 발 옮겨 올라가니 비로봉이 장엄쿠나. 만학천봉 층암절벽 머리 숙여 굽어보니 구만장천 걸린 폭포 은하수를 기울인 듯 비류 직하 삼천척은 예를 두고 이름인가. 해금강 총석정에 죽장 놓고 앉아보니 창파에 나는 뱃구 쌍거 쌍내 한가롭다. 복내 방장 영주사는 구름밖에 솟았구나. 마치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눈에 선연하게 보는 듯 그런 풍경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겸기 작가 금강산 다령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1927년에 경서도 소리의 명인 최정식이 지은

신민요에 속하는 곡입니다. 오늘이 대체 휴일이라서 긴 연휴 시간 잘 보내고 계시겠죠? 이제 오늘로써 연휴를 마감하고 내일 다시 새로운 출발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넉넉한 우리 음악과 함께 몸과 마음 편안하게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풍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참일이 설리 울다가 느닷없이 또 대수원이 정욱이 기가 막혀 아 여보시오 승상님 근근 도생 창항 중에 슬픈 신세 생각지 않고 어짜야 또 웃으십니까? 야 이놈들아 내가 웃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인은 실기는 좀 있으되 꾀가 없고 공명은 꾀는 좀 있으되 실기 없음을 생각하야 내 홀로 웃었느니라. 옛말에 제든 마을 오림상공 양편에 고성화관의 흉천 한장손다운다 한장손다운다 얼굴은 정상 배구가 곤두는 소상강 물결이라. 인우허리 고매팔 떡포금신가봇 팔쩍장 창을 비껴들고 당당히 풍일포성 큰소리로 호령어대 대인놈 초조해. 명장 조자룡 아느냐 모르느냐 조조는 닫지 말고 대창창 벌어라. 우리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며 말로와 달려들어 동의 흘른 소를 쳐 남의 흘른 북을 쳐 생문으로 들이몰아 사문에와 번듯 장조두머리가 추풍나열이라. 이와서 번듯 헌연처가 땡그릉 베고 저기서 번듯 허면저와 땡그렁 메고 좌구로 중돌 허리파 허리파 허리파 백성들의 꽁차들 두꺼비 파리 잡듯 은장도 갈빼듯 여름날 번개치듯 홍행행행 저들 갈때 피 흘려 강수가 되고

당장 앞 쌍글 개우개 우방을 하고 호루고구로 도망을 간다. 바람 번 치둥 치에듯 부

선 쇠풍을 달고 개우산으로 도망을 갈게.

강촌 흥비 운노라 저백구야.

기다리다가 번피 창파 호구로 와.

0: 전장을 나왔다가
1: 좋다.
0: 백만 번 쌀을 시키고
1: 시고
0: 풍파의 고난 신세 반생 반사 되었으니
1: 다 올 시고야.

0: 잡들란 말이야. 다시 설리 울다가 느닷없이 또 하고 대소원이 정옥이 기가 막혀 이 아들아 승상님 또 웃으셨다. 승상님이 웃으시면 복병이 꼭꼭 나타나느니라. 조조 듣고 화를 내어 야 놈들아 내가 웃으면 복병이 꼭꼭 나타난단 말이냐? 아 예전에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웃어도 복병은 그냥 배병도 안 나고 맛 좋은 청주병만 자주자주 들어오더라 이놈들아.
1: 지금
0: 이 말이 지든 마든 좌우 상곡에서 복병이 일어나니 정욱이 기가 막혀. 여보시오 승상님 죽어도 원이나 없게 즐기시는 웃음이나 그냥 실컷 웃어버리시오.
1: 지금야
0: 조조 웃음 쏙 들어가고 미쳐 정신 못 차릴 적에 장비의 거둥바라 표도관 저장수 먹장 고리 눈에 타박수염을 거살리고 허총 집끝한 사무장창을 들고 불꽃같이 급한 성 맹호같이 달려들어 내 이놈 조조에 날다 길다 길다 날다 팔랑갑이라 비상 전놈의 뒤지기라 땅을 팔까 닫지 말고 장받으라 같은 소리를 경덕같이 되제름이 군중을 횡행하여 조조약가 남은 군령 장기시에 다 뺏는다 정도순시 사면령 오늘 환도쟁국나발 금고세약수 화전숙전대창창대금 새돌이 두고 가보도 화살동계 호돌이 쇠신반을 돌에서 옮고 바람새 장막동로

여지란다. 조조가 황급하게 아래 턱만 까불까불 여봐라 정우가. 전일의 광국말이되 아우장의 떡을 만 군중 장수벌이를 불같이 배우고 온다. 주야장천 보장터니 그 말이 적실하니 이런 영웅 중에 내가 의 살을 가랴 날 살리라 날 살려라. 허저 장녀서왕 등은 안장 없는 말을 타고 한사 협공방어 걸게. 조조는 갑옷 벗어 뿌리치고 군사한테 뒤섞여

한 것을 당도하니 전면에 두 길이 있는지라. 조조 제장다렴으로 할 이 길은 어느 지경으로 닿았으며 저 길은 어느 지경으로 행하느냐. 제장이 대답하되 두 길 모두 남군으로 통하옵니다마는 대로로는 초평하오나 20리가 더 멉고 소로로는 가까우나 활용도 길이 험악하오니 초평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가 위급함만을 생각하고 소로로 가자. 정욱이여짜오되 소로 산상에 화강이 있사온즉 봉연 기체에 필요 군마 유지나리니 초평 대로로 가사이다. 조조 듣고 화를 내요. 허허, 니 어찌 병법도 모르고 장수라 다니는고. 병사에 허였으되 실측허하고 허즉실이라고 허였느니라. 꽤 많은 공명이가 대로에 복병하고 소로에 협불 나와서 나를 못 가게 유인한들 내가 집까지 놈 꽤 빠질성 싶으냐? 잔말 말고 소로로 가자. 장조를 넉지하고 활용도로 들어갈지. 이때 인마

부여진 잔불기며 엉클어진 침입을 어쩌무쩜 검처 잡고 후유 끌끌소를 잔벼 촉도 지난 길 험탕헌들 이어서 들어갈 수냐.

아이고 아이고 내 신세야 평생 소악지심 운조잘쓱 허짓듯이 재불용 시부리로구나 조행무수인일고 승상이 망상하여 출색보면 안사우고 임전업이 꾀병터니

0: 아이고 울음 복을 운다.
1: 조조 듣고 화를 내어 내 이놈들 사생이 유명 커날 어찌리 울음을 또다시 우는고. 다시 우는 자가 있으면은 군법으로 참하리라. 조언 상고가 되건 뒤 두세 번 머물어 낙고패줄 용소라야. 한 곳을 당도하니 적적 산중 송림간에 소리 없이 키큰 장수 노목을 칠시하고 채수염 점잖으니 엄연히 서있거늘 조조 보고 대경 즐거봐야 알코여 봐라 정우가. 나를 보고 우뚝 서있는 저 장수가 누군가 좀 살펴봐라. 어디서 많이 보던 얼굴 같다. 정욱이 여짜오되 승상님 아 그것이 장승이요. 응. 에이, 장승이라니 아, 장빈이 한 일가자. 정욱이 기가 막혀 활용도 이수 표시한 장승이온디 그다지도 놀래시나이까. 응. 조조가 듣고 화를 내어 오호 저 요망한 장승놈이 영웅 나를 속이는구나. 응. 저 장승놈 잡아들여 군법으로 시행하라. 응. 예. 좌우 군사 소리치고 달려들어 장승 잡아드릴 적에 조조가 마상에서 잠깐 조는 뒤 비몽 사몽 간에 목신이 현몽을 얻은가 보더라.
0: 그렇지.
1: 참!

헌금 폭판이 되어 대손 설상을 빚다누어 단풍같이 열대어

짜가 당주대 이내 일신 권궁하야 하산 창랑이 볕에는 고 궁궐 동양 못될 진대 차라리 다 부리고 대관이나 발에 떠지 북지한 어떤 놈이 가지 찢어 방천말과 동동이

방울로 나박수염 주먹허 주터칠 팔자 없는 사모풍대 장승기라고 이름지요 행인 그래 대

0: 번째 행형이면 말요 풍자한 방송 허웁기를 천만 천만 바랬네다. 조족 깜짝 놀래 잠에서 퍼뜩 깨더니만은 야들아 목신 행형 마라. 목신 보고 놀란 것이 내 도리어 실체로구나. 도로 분간 방송하여라. 도로 그 자리에다가 세웠겄다. 조조가 홧김에 이로주를 취해 먹고 앉아서 오한 양진 장수들 험구를 하는데 이런 가관이 없지. 내가 이번 싸움에서 패의를 좀 보기는 보았지만은 아 도대체 오한 양진 장수놈들 근본인 즉 그놈들 다 숭포잘것없는 쌍놈들이니라. 위현덕인가 이 손은 지가 자칭 한종실이라고 하되 양산 채마전에서 돗자리치기 집신삼아 생하하던 궁반이오. 아 관공 그 손은 하동에서 그릇장사 처마니오. 장비 그 손은 탁군 산육장사놈이라 그놈의 고리 눈에 도리어 유관장 3인이 결형제를 맺었겄다. 또한 아 조자령인지 이 손은 지가 배륙 신령 아들놈인 채 하고 진중으로 그냥 팔팔팔팔팔팔 뛰어댕기면서 꼭 아까운 장수 목만 싹싹 비어가거든. 그놈 근본 니 알 수 있나? 상산 돌틈에서 쑥 붉어진 놈이라 니 놈의 자식인 줄도 모르지만은 지기들끼리 찾아가야 조자룡이라고 하겄다. 아이 그러고 내 나이가 실인즉 존장인디 아 이놈들이 나만 보면 그냥 이놈 조조야 이놈 조조야 한단 말이야. 내가 세욕에 뜻이 없어지거든 그놈들 다 되졌으면 좋겠지만 죽도 않고 왼수놈이었다. 또한 그 채갈량인지 이 손은 지가 술법 있는 채 하고 말은 잘 하거니와 현덕이가 용렬한 자라 그 손을 데려다가 선생이니 후생이니 하지만은 남양 땅에서 밭 갈던 농토생이 아니냐.
1: 그렇지.
0: 집 가진 놈이 알면 얼마나 알겠느냐. 너희들도 그리 알고 그 손들에게 미리 겁내지 마라. 그놈들 다 벼잘 것 없는 숭은 보리붕탱이니라.

0: 정옥이었자오되 왕후 장상이 영유종호와 예로부터 일렀사고 병교자는 패라하니 남의 헌거 그만하시고 이제 남은 군사 점거나 하여 보사이다.
1: 에이.
0: 야, 그 점거할 것 뭐 있냐? 정욱이 너, 나, 난 너 합쳐갖고 50명밖에 안 된 게 아, 손가락으로 꼽아도 알겠다. 정욱이 네가 점거하여 보아라. 정욱이가 군안을 남고 점거를 하는데
1: 에이.
0: 대장 안희령이 물고요. 조조 듣고 아차차차차차 아깐 놈 죽어버렸네. 안유뱅이가 어디서 죽었냐? 오림에서 자룡 만나 죽었어. 야 이놈들아 너희들 급히 한나라 건너가서 안유뱅이 살이 물려오니라. 승상님 아 승상님 혼자 가서 물려오시오. 야 이놈들아 나 혼자 가서 맞아 죽게야? 그렇다면은 소졸들은 어찌 간단 말씀이오? 야따 이놈들아 내 그놈이 하도 불쌍해서 하는 말이여. 또 불러라. 후사파의 천총 허무주기!

갑옷 벗어 드러내오. 부러진 창대를 거꾸로 짚고 전둥 전둥 들어오면 무난하게 제갈량 동남풍 아닐진데 백만 되면 기타

0: 화를 내요.
1: 제
0: 내 1호 너는 전총기 도래로
1: 나
0: 굴레도 없이 어연 풀패 괘씸 먹으라. 저놈 복삭 베어서 내 던져라. 허무저이 기가 막혀.
1: 좋지.
0: 예.

0: 고향을 가게 되면
1: 어찌고
0: 부모 동생 철장군소를 얼굴이다 보겠네라. 당장 목숨을 끊어주고 조조가 감심하야
1: 좋지
0: 오냐 무저가 우지 마라. 네 부모가 내 부모요
1: 그러지.
0: 내 권소리 내 권소리니 우지를 말라면 오지 마라. 우지 말고 그거 있다가 전국 끝에 한 번에 가자. 또 불러라. 좌재변의 골래중이 골래중 들어온다.

0: 구조가 보더니 박장 대소하며 왔다. 그놈 병신부자로 생겼네.
1: 그치고.
0: 우리는 죽겄다 살겄다 달아나면은 저놈은 뒤에 늦지막하니 떨어졌다가 우리가 간 곳만 손가락질로 똑똑 가르쳐줄 놈이다.
1: 응.
0: 너희들

날 전쟁 불식에 소증인들 없겠냐? 저놈 흐르는 물에다 깨끗이 씻어라. 그래갖고 큰 가마솥에다 물 많이 붓고 푹신 진케 데려라. 한 그릇씩 마시고 가자. 골레종이가 눈을 탁 찢어지게 흘기면서 승상님 눈 보니 인장식 많이 하게 생겼소. 네 이놈 저놈 꼴보기 싫다. 쫓아내고 또 불러라. 우기병의 전동다리.

0: 날려 깜짝깜짝 섭수에 깨들어와 예 조조가 보더니 에케 아니 웬 놈이 저리 성어냐 성어거든 회처 잡수시오 네 이놈 아 그건 또 웬 말인고 아 승상님이 아까 병든 놈은 데려 먹자기로 성어거든 회처 잡수라고 하였소 야 이놈아 너는 하도 성어기에 내가 반가워서 하는 말이여 승상님 아 군사들이 미전에서 죽고 병신되죠 아니 그건 또 웬 말이야 승상님도 생각을 좋게 해보시오 쌈할 때는 뒤에 숨고 아 쌈 안 할 때만 나와갖고 저정거리고 다니면은 죽을 배 마음먹고 병신될 배 마음먹지요
1: 그렇지
0: 워미 저놈 군중에 뒀다 시열가 무섭네 저놈 보기 싫다 쫓아내고 또 불러라 마병장 구목세 예 너는 전장에서 이런 것 없냐 예 저는 이런 거 별로 없어 아따 그놈 신통한 놈이로구나 가만 아니 말은 다 어째 버렸냐 말이요 다 팔아버렸어 야 이놈아 그 좋은 말을 나더러 묻도 않고 니가 팔듣기 싹 팔아버렸단 말이야 아 그런 것이오 한나라 공명이가 말사로 보냈더라고 왔기에 미리 대동금으로 말 일곱 마리에 양 열일곱 돈 받고 팔아버렸어
1: 아시고
0: 야 이놈아 아, 말 없으면은 이 험한 산중을 무엇을 타고 가라고 말을 다 팔아버려 왔다 승상님 그 타고 갈 것 걱정하지 마시오 아, 들 것에다가 담아 메고 가든지 정 편케 가시려면은 지게에다가 딱 짊어지고 얼씨구. 설렁설렁 가면은 질붙고 더욱 좋지요
1: 얼씨구.
0: 야 이놈아 내가 안진뱅이 의원이냐? 에이. 지게에다가 지고 가게?
1: 그렇지
0: 그놈 눈구녁 보니 큰 일렐놈이로고 아따 눈이사 승상님 눈이 더 큰 일렉이 생겼지요
1: 그렇지
0: 웠다 웠다 나 저놈들 말말에 폭포가여 죽겠다
1: 얼씨구.
0: 여봐라 정우가 이제 점고 그만하고 우선 시장은이 군량지기 불러서 밥 지어라.
1: 아.
0: 정옥이가 군량지기 불러서 밥 지을 적에 전구하야 보니 불과 백여 명이라 그 중에

0: 지놈 폐지놈 배가 고파지지 너는
1: 아우 씨구야
0: 고향을

0: 춘추가 마상에서 채를 들어 호령하며 행군 길을 쳐드니 나는 조조가 또 느닷없이 하고 대수원이 정욱이 기가 막혀 오메 야들아 승상님 또 웃으셨다. 척벽에서 안부누서 팽반군 삼을 싸우고 오지면서 두번 웃어 죽을 뻔변 당하고
1: 얼씨구.
0: 이제는 이 병속 같은 데서 또 웃어놨으니 이제는 시도 없이 다 죽겠구나.
1: 얼씨구.
0: 조조 듣고 하.

0: 말을 내어 야 이놈들아 내 곧 웃으면 트집 잡지 말고 너희놈들도 생각을 좀 해봐라. 아 주유 공명이가 이곳에다가 복병은 말고 병든 군사 연화문만 묻어두었더라도 조조 말고 비조라도 살아갈 수 있겠냐?
1: 그러지.
0: 하고 또 대소원이 원심이시든 마든 활용도 상상해서 방포선이 꿍 이놈에서도 꿍 저놈에서도 꿍 활용상국 개끄러지 위국 창졸 누리 온불불신하야 변명상구 서 있을게 500토번소가 양편으로 갈라서서 대장기 들은 난데 대원소광공 3군 사명길에 퉁두리세견난 넘면마다 주한복목 와잡이 삼각 소폭리 눈을 부릅뜨고 청룡도 빗겨들고 적토마 달려오며 우리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되지르며 내 이놈 초조해 뭐 길게 빼어 청룡도 받아라 조조가 기가 막혀 여봐라 정우가 오는 장수 개누구니 정우기도 혼을 잃고

자고기 정신 차려 살펴보고 하는 말이 기색은 농색이요 위 봉이기는 원 광공 역시 분명하오. 더욱 광공이라면

0: 아들아, 사세 도차으니 이자는 암캐나 한번 대전해야 볼밖에 도리가 없다. 응. 너희들도 힘껏 한번 싸워봐라. 응. 정욱이 여짜오되 승상기문 높은 제주
1: 아 좋지.
0: 호통소리 한번 하면
1: 아우씨고
0: 길짐생도 갈 수 없고 금광기 번듯 하면 나는 새도 떨어지지 척수 당근부로
1: 옳지요.

자들아, 응. 내가 신통한 꾀 하나 생각했다. 아, 뭔 꾀를 생각했소? 나를 죽었다고 혼이불로 딱 덮어놓고 군중에 발상 오고 너희들 모두 발뻗고 앉아서 울면은 아, 송장이라고 피할 것이니 혼잎을 뒤집어 쓰고 살살 가다가 한 달은 박질로 달아나자. 정욱이 여짜오되 산승상 잡으려고 양궁 명장이 전공헌디 사승상 목백이야 청룡도 그 잘드는 칼로 누운목 얼마나 그리 힘들어 배우리까. 공연한 꽤 냈다가 목만 허비하고 보면은 다시 움찔어 날 수도 없고 활용도 원기 델테이오니 얕은 꽤 내지 말고 어서 빌어나 보옵소서. 아.

0: 들어가! 할 일 없이 장군 마하로 빌러 들어가는디. 투구 벗어! 땅에 놓고 갑옷 벗어 밝게 얹고 장군 빼요 땅에 꽂고
1: 좋지
0: 대한물의 고초상 가는 복을 꿈들이고 본향 없이 들어가서
1: 다
0: 큰 키를 줄이면서 간교한 웃음소리로 철장녀 하는 말이 장군님 백원지 올려오니 별해버린 것이니까 관공 어진 마음
1: 좋지.

0: 행하여 조성상을 잡으려고 이곳에 와 폭병하여 기다린 지고 되었다. 조주가 예건이의 비누원 아니
1: 다 좋지.
0: 탕병 한생 조맹 등
1: 아싸
0: 천자여.

0: 한지 반가리까. 주정하신 장군님은 고적을 생각하여 살려주고 돌아가심을 천만 천만 바래내다 관공이 꾸지들왈
1: 좋지게
0: 비록 천일에 후원은 입었으나 오늘날 우한양진사에 어찌 사줄쩌 공을 패하리오. 진즉 죽일 것이오되 천일 명분 생각고 문답은 서로 허근이와 필경은 죽이려니 내 누세 한옥지신들로 응상급할 뿐더러 삼분 전하 분분함도 늘로하여서 요란하고 기림각 추인도 늘로와야 회파되니 난세지 강용기요 제세제 등신들을 위안이 미워하니 좋은 길을 다 버리고 활용도로 들어올 때는

0: 지저와 왔다 초조야 들어보아라.
1: 좋지.
0: 네 그때 운소불길 하야 내 나갔을 적에 하복대장 아량분 죽어드느라 수단장졸 세없이 모두 조개어나 은혜를 생각하기 그저 옛기 미안하여 나로서 자칭하고 전장을 나갈 적에 내 손으로 소를 부어 내게 올리고 날 잔을 잠깐 머무르고 적도 맞게 선 뜨돌라나는 뜻이 달려가서 일고성 한 칼 끝에 알량 문초

0: 어제고 아. 벽산도 절 이 땅을 일전에 모두 와산해야 대한 아. 체계다기로 허니 그 은혜가 퍼있고 오늘날 너를 잡을세라 훈령장이나 다짐을 두었으니 참말 말고 갈바들아 칼을 번쩍 빼어들고 초조 앞으로 바짝 달려드니 초조 대경 즐겨봐야 옷깃으로 가리면서 칼 막으려고 방세거니 관공이 웃으시며 호호 네가 박작을 쓰고 벼락은 피할 망정 옷깃으로 내 청룡도를 피한단 말이냐 글쎄요 초행도 수 없다가 겁절에 잠이 깨요 초풍할까요 영혼이 제발 가까이 서지는 마시옵소서 네 말이 날들어 유정타하며 어찌 가까이 서지는 말라는고 글쎄요 창군님은 유정하오나 청룡도는 부정하여 고칠 폐일까윤 유로소이다 관공이 청룡도를 높이 들어 조조 목을 베인한 듯 검여 투이 혼인하면 생기자 유혈이라 네 목에 피를 내어 내 칼 한번 씻으려 함이로다 목을 넘겨서 땅을 칵 찍어놓으니 조조 정신 아찔하야 군사들을 돌아보며 아이고 여봐라 군사들아 청룡도가 잘 든다더니 과연 기현이로구나 아그 아프지도 않게 잘도 돌려가신다 내 목 있는가 봐라 관공이 웃으시며 목 없으면 죽었는디 죽은 조조가 어떻게 말을 하는고 예 그는 청신이 조쌉기로 말은 개우허거니와 혼은 벌써 피난간지 오래로 쏘이다 관공은 본시 조조에게 태산 같은 은혜를 입었는지라
1: 그렇지.
0: 조조의 애근이 비는 말에는 아무리 철석 같은 간장인들

0: 감동하니 할 리가 있겠느냐.
1: 그러지.
0: 조절을 놓을까 말까 유예 미결하던 차에 주창이 달려들어 장군님은 어찌하야 첫칼에 베일 구조 여태까지 달려두니 옛 일을 부르시오. 강동이 버진 범이 하양을 파한 후 홍원년 안젠택 우심의 그를 누워 홍장을 알랭칼 쓸 곳이 없었고 해명산 취양원에 당양 옥통소 한국주술 비부로 파천군사를 넣듯이 오강풍랑을 담은 사람 함을 조맹덕은 지세등신윤한 세지간용기라 장군이만 일로 싸우면 소장이 가버리라. 배란가 달려들어 조조 멱살을 꽉 잡고 왕진명은 현우 조창수라. 내 손에 달린 목숨이 어디로 도망을 갈까 하고 조조 멱살을 잡고 냅다 흔들어 놓으니 조조가 오줌을 벌벌벌벌벌벌 싸면서 어미 여보시오 주별감 이 다음에 만나거든 내 좋은 술 많이 받아들일 테니 나 여기 쫓게 놔주시오. 관공이 보시고 아서라 아서라 그리 마라 어디 참아 보겠느냐. 목 불린 견이로구나.
1: 그렇지.
0: 목숨일랑은 끊지 말고 사로잡아가자. 좌우에 제장 군조를 한편으로 갈라 세우고 관공이 말머리를 돌리실제 조조가 급히 말을 잡아타고 일마장을 달아난지라. 관공이 거짓 분을 내어 어허 내일로 내 분부도 듣지 않고 네 마음대로 달아나니 그 죄로 죽어보라 이놈. 초주 듣

살려주면 높고 높은 창고.

0: 그러지를 마라.
1: 다 헐떡.
0: 나 죽기로 설자누나. 자대가 안뜩 청상 푸른 견지 보기로구나. 풍파의 고난 신세 혼계고양

0: 정상 설마 살려 주시지 죽일선가 관공이 화를 내요 깨로 조조야 들어보아라 내 너를 잡으러 올 적에 군령장에다 다짐을 두었으니 그대 놓고 나 죽기는 그 아니 원통은가 조조가 예건이 피는 말이
1: 다 좋지
0: 현

잡는디 초수 같은 이 몸 초조 아니 잡어 가더라도 9월

0: 수전 무신간호 메라.
1: 본국으로 돌아와 공명증 폐하로되 용렬한 관모는 조조를 잡고도 놓았사오니 의율 시행하옵소서. 공명이 급히 내려와 관공의 손을 잡고 조조는 아직 죽일 사람이 아닌지라 장군을 그곳에 보냈사온디 그 일을 네 알리오. 책갈장원 칠중 칠금 무고

0: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MHz, 부산 1원 FM 98.5MHz, 대구 1원 FM 107.5MHz, 대전 세종 1원 FM 90.5MHz, 광주 1원 FM 99.3MHz, 전주 1원 FM 95.3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MHz, 청주 1원 FM 107.5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MHz, 제주 1원 FM 91.3MHz, 서귀포 1원 FM 106.9MHz,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여름에는요, 우리만 더위를 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서 잠시도 떼어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또한 더위를 탑니다. 그래서 발열 경고가 뜨거나 갑자기 먹통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때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기기를 빨리 식히려고 냉장고에 넣는다거나 얼음팩 위에 올려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급작스러운 조치가 기기 내부의 온도차를 만들어 결로 현상을 일으키고 결국 소중한 부품을 손상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가장 안전하고 올바른 방법은 스마트폰을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으로 옮겨서 두꺼운 케이스를 벗겨내고 잠시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억지로 기온을 떨어뜨리기보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 가라앉기를 기다려주는 것, 달아오른 기기를 달래는 방법이나 과열된 우리 일상을 달래는 모습이나 참 많이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 남도민요 반주 농부가입니다. 연주의 한국민속음악연구회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남도민요 반주 농부가였습니다. 연주에 한국민속음악연구회였습니다. 오늘은 8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름철 스마트폰 과열을 시키는 방법. 차량 대시보드나 직사광선이 드는 창가처럼 열이 쉽게 갇히는 곳을 피해주시고 발열이 일어날 때는 고속충전이나 동영상 촬영 같은 배터리에 과부하를 주는 작업을 잠시 멈추는 습관이 기기의 수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마음도 기계와 크게 다르지 않죠. 과부하가 걸렸을 때 강제로 꼭 참고 누르려고 하기보다는 무거운 짐을 잠시 분리해두고 쉬어가는 시간이 꼭 필요한 법인데요. 온도를 낮추려고 억지로 서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열을 식히다 보면 어느새 알맞은 온도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내 몸과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도록 그늘 한 자락을 내어주겠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건너가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화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소리의 멋을 깊이 있게 짚어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함께 할 거고요. 건강 더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실어오는 풍경소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 선조들의 일상을 들여다보는 조선 견문록까지 정성스레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창가곡 환계락 물 아래 전해드립니다. 노래의 조순자입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꽤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정성껏 제작해온 새 음원 시리즈 속 곡들을 엄선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감상할 곡은 2020 새 음원 시리즈 박연지, 지영희류, 해금산조와 신하위 앨범에 수록된 도살풀이 살풀이 몰입니다. 나쁜 기운, 즉 살을 풀어낸다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들으실 도살풀이와 살풀이 그리고 몰이는 경기도 지역의 무속음악, 즉 무악에서 쓰이던 신명나는 장단들입니다. 민간의 구판에서 신을 달래고 액을 쫓던 이 강렬한 소리들을 경기 신하위의 거장 지영희 명인이 해금의 선율로 아름답게 옮겨놓았는데요. 특히 지영희류 해금 신하위는 연주자의 즉흥적인 감각과 영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지영희 명인의 음악적 모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소리를 들려줄 박연지 연주자는 국립국악중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며 지영희류 해금의 맥을 고스란히 잇고 있는 실력파 젊은 예인인데요. 오늘 음원을 통해 지영희의 해금 신하위 복원 연주를 풍성하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해금 특유의 즉흥 가락 위로 장구와 징 그리고 바라가 리듬감 있게 어우러지는 소리를 함께 만나보시죠. 박연지의 해금, 방지원의 장구, 김재하의 징과 바라 연주로 감상하겠습니다. 경기 신하위 중 도살풀이 살풀이 몰입니다.

해금 특유의 애절한 가락과 묵직한 징, 바라의 울림이 어우러진 시간이었습니다. 박연지의 연주로 도살풀이 살풀이 몰이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들으신 지영희류 해금 시나위는 1960년대 지영희 명인의 손끝에서 시작돼 제자 최태연 선생의 정리를 거쳐 이어진 우리 민속악의 귀한 자산입니다. 스승의 가락을 복원하고 이어나가는 젊은 연주자의 집념 덕분에 오늘 새벽 경기 시나위의 생생한 수음결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서 비나리 선고사 축원 듣습니다. 비나리의 이광수입니다.

하늘이 오시게 해줘 축당 생길째 국태민한 범년자 시와연봉 돌아들고 이시 한양동국실 삼각산기 봉하고 봉하기 등처 생겼구나 봉황 눌러대 골짓고 대궐 앞에는 요

충남산 안산대고 과천 관악산 마산이 비쳐 동작강 수고 맞고 한강 서둘러싸니 여천지 부국이라 원나는 금여차 자이론 사바세계 남서는 다 부조로다 해동은 대한민국 경기는 경성내 37관을 마련하고

마련하니 이대굴레 대굴레 이대묘레 대묘레 이대동중 대동중 건국건명이 대가족 복문인 건아리고 쓰라자선 건아리시고 태평성대로 잘 사실제 몸주대살 없을 소냐 몸주대살 풀고 가자.

거처를 나도 접어들어 56관 마련하고 충청도 접어들어 43관을 마련하고 강원도로 접어들어 27관

쌀 원근 도중에 이별 쌀 부모 돌아가 몽상 쌀 몽산이 보상 쌀 거상 버섯 탈상인데 장이 삼촌의 복채 쌀 동대방대 불난 쌀 이웃지간 회살 쌀은 도정 난데는 실물 쌀 흙을 달아 도살인데 돌 다르면 석살이라 산나무 복센 쌀 죽은 나무는 동도

해리룡왕살 유박한 마당 벼락살 안마당의 해룡살 치북마루룡총살 운인대사해주당살 마루대청 성전임살 건난방의 근홍살 안방상간 접어들어 이벽저벽의 벽파살 내외지간의 공방살 애기난대는 삼신살 내금신도 조왕신 외금신 조왕대신 84,000의 조왕대신 아궁이 금덕기 굴뚝은 굴대장군 불뚝

강각세 거리거리 선앙살 무랭이 무랭이 선앙살 돌무댕이도 선앙살 만경에 뜬 선앙 무지개빨로 휘어다가 원강천리로 소멸하니 건국건명이 대가중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일라고 마음과 뜻과 잡순대로 손성체 발언이라.

삼재살 없을 소냐 삼재살도 풀고 가 사유청년 드는 삼재 신자진년에 드는 삼 해묘미년 드는 삼재 인호술년 드는 삼재 드는 삼재 입삼재 묵는 삼재 복삼재 나는 삼재 출삼재 동방에 드는 삼재 동방갑을 총재장군 삼팔목으로 막아내고 남방에 드는 삼재 남방병석 재장군이 칠화루다 막아내고 서방으로 드는 삼재 서방경신 백제장군 사거금으로 막아내고 북방에 드는 삼재 북방임계 흑제장군 일육수로 막아내고 중랑에 드는 삼재 중앙무기 50토 황근역사가 휘모로다 금일정성 대를 봐 원강에 소멸하니 만사가대이라고 백사가 여의라고 맘 가뜩 과접선대로 수완성 제발 아니라

대가 중 달거리 가시다니 달거리도 풀러가 1년이면 12달 과년은 16달 300하고도 60날 한 달은 30일 한 달은 15일 하루는 다 12시요 주야는 24시 시시때때 드는 액을 달거리로 풀고

3월이라 삼진나 연자철이라 막아내고 3월에 드는 애건 가빈 4월 초파일날 석가열의 부처님 관둥불로 막아내고 4월에 드는 애 5월에 탄우명절 녹의용상민들 우락가락이 추차라던 그랬줄로 막아내고 5월에 드는 애 6월이라 유도 이런 내 성소리로 막아

칠성일 견우진 여상봉일이오 오작교 다리에 놓던 까치머리로 막아내고 7월에 드는 8월이라 한가위 날 우리 송편 많이 비죠.

집에나 누워주던 쟁반국에 막아내고 8월에 드는 액은 9월이라 9일날 국화 능조반에 빚어 이웃새님 모셔다가 사당

좋은 날을 가지요. 구사시로로 막아내 10월에도 너네 건 동짓달 동짓날 동짓팥죽을 정해 쑤어서 안아금상 구인마마 양손에 폭포 들고 중문대 문은 어들며 이리저리로 견태리니 우는 잡기 가는 잡기 뜨거운

주말에 드는 은행을 내년 정월 연락은 날 오곡밥 정해지오 백제 한 장에 들들 말아 막걸리 한 잔 무이찐 촛 온 가게 소멸하니 건국안녕이 대가 중에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기라고 마음과 뜻과 접순대로 수완성치 바로 아니라

빛나리 선고사 축원이었습니다. 빛나리의 이광수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우리 밥상의 대표적인 밑반찬 바로 멸치 볶음이죠. 여기에 땅콩이나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를 넣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는데요. 그런데 영양궁합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라고 합니다. 멸치에는 칼슘이 풍부한데요. 견과류에 든 일부 성분이 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멸치볶음에는 어떤 재료가 잘 어울릴까요? 먼저 꽈리고추가 있습니다. 꽈리고추에는 철분과 섬유소, 카로틴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피망도 멸치와 함께 볶아먹기 좋은 재료로 꼽힙니다. 멸치에 부족한 비타민C를 보충할 수 있고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유의 향이 괜찮으시다면 우엉을 곁들이는 방법도 있다고 하네요. 우엉에 들어있는 이눌린 성분은요, 장에서 칼슘이 흡수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짠맛입니다. 멸치는 원래도 나트륨 함량이 적지 않죠. 여기에 간장이나 소금을 많이 넣어서 볶음이나 조림으로 자주 먹게 되면 나트륨 섭취량이 더 늘 수 있습니다. 이는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갈 때 칼슘 손실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칼슘을 챙겨 먹는 의미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멸치볶음을 만들 때는 견과류는 자제해 주시고 또 간을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재료 자체의 고소한 맛을 살리는 편이 최고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가야금 병창 멸치잡이 노래 듣겠습니다. 가야금 병창의 정혜진입니다.

있는데요. 가야금 산조를 철가야금의 음색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곡입니다. 익숙한 산조가락이 철가야금 특유의 맑고 또렷한 울림을 만나 또 다른 매력을 전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전해질지요? 강동률의 철가야금, 이문익의 장구로 듣겠습니다.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1부 마무리곡 신관용류 철가야금 짧은 산조 듣고 오셨습니다. 강동열의 철가야금, 이문익의 장구 연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1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2부로 건너갑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국의 문화 소식 전해드리는 풍경 소리 기다리고 있고요. 화요일 코너죠. 선조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조선 견문록 이어집니다. 오늘은 선조들의 어떤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을지 2부를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 예방 캠페인 한여름 이상기후로 인해 언제라도 갑작스러운 태풍과 호우가 닥칠 수 있는 요즘입니다. 간단한 대처법을 알아두면 비상시 당황하지 않고 대피할 수 있는데요.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놀이하던 중 바람과 파도가 강해지는 게 느껴지거나 태풍과 호우 관련 특보가 발효된다면 즉시 물 밖으로 나와주세요. 이때 안전요원이나 관리소의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이동하고 상황이 나아져도 해안가나 계곡 근처로는 다시 다가가지 않습니다. 만약 차량 이동 중 태풍과 호우가 발생한다면

0: 무리하게 운행하지 말고 물에 잠긴 도로나 하천변 도로를 피해 갓길 같은 안전한 곳에 멈춰주세요. 특히 강풍으로 간판이나 가로수가 쓰러질 수 있으니 창을 꼭 닫고 라디오나 재난문자로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기다립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초구 우면산 자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름의 끝자락인데요. 아직 밤공기에도 더위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해가 지고 나면 야외 무대에서 음악 듣기 좋은 시간이 찾아오고는 있는데요.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한여름밤을 국악으로 채우는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연 이름은 2026 우면산 별밤 축제입니다. 국립국악원이 마련한 이번 축제는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열리는데요. 첫 무대인 8월 22일 토요일에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 단원 김정훈이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광복 81주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맞아 백범일지 속 나의 소원을 바탕으로 한 우리가 원하는 우리나라를 두 소리꾼의 목소리와 국악 관현악으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8월 29일 다음 주 토요일에는 판소리와 대중음악의 만남을 시도해온 그룹 똘갱스가 무대에 오르는데요. 판소리 다섯 바탕 가운데 재치와 해악이 살아있는 흥보가의 주요 대목을 새로운 음악으로 들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5일에는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여러 장르를 넘나드는 이상밴드, 9월 12일에는 전통 연희와 밴드 음악을 결합한 오름새의 무대, 그리고 마지막 날 9월 19일에는 재즈밴드 프렐리우드와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단원 성슬기가 함께 재즈 선율 위에 우리 노래를 얹어 축제 마지막 밤을 장식합니다. 2026 우면산 별밤 축제 공연에 앞서 잔디 광장에서는 전통 매듭 만들기 같은 원데이 클래스와 사진 부스, 푸드트럭도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천천히 분위기를 즐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람료는 전석 10,000원이고요. 야외 공연인 만큼 비 소식이 있는 날에는 국립국악원 안내를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밤에 열리는 2026 우면산 별밤 축제, 오늘 풍경 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별숲 듣겠습니다. 연주의 가야금왕상불 4개입니다.

가야금 앙상블 4개의 연주로 들으신 별숲에 이어서 황희종 작곡의 청산 준비해드립니다. 원래 이 청산은 가야금 독주곡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권은영이 일악장의 단아하고 정갈한 선율에 매료되어 두 대의 거문고를 위한 곡으로 새롭게 편곡했는데요. 권은영과 김수민의 거문고, 하정희의 장구 연주로 청산 듣겠습니다.

권은영과 김수민의 검은고와 하정희의 장구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청산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초일향 접빈 달인데요. 연주의 한국 창작음악 연구회입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살아있는 조선시대. 조선시대 역사 속 생활상을 만나는 조선 견문록. 화요일의 이야기꾼 김성필입니다. 역사책에는 왕과 전쟁, 제도와 사건들이 적혀 있지만요. 그 틈을 들여다보면 밥을 먹고 웃고 사랑하고 때로는 작은 생명 하나의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새벽 골목길을 걷다 보면 담벼락 아래나 화단 한쪽에 놓인 작은 사료 그릇을 볼 때가 있죠. 누군가 길고양이들을 위해 놓고 간 것인데요. 요즘은 이렇게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을 캣맘, 캣헬퍼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시대로 시간을 돌려서 왕실의 캣파파를 한 사람을 꼽아보라 한다면 네, 바로 조선 제19대 임금 숙종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숙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인현왕후와 장희빈, 네, 정치 세력을 한순간에 뒤바꾸었던 환국 정치, 또 워낙 강한 왕권을 행사했던 임금이라 어쩐지 표정도 근엄하고 성격도 칼날 같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 숙종에게도 이상하리만큼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고양이였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숙종은 궁궐 후원에서 굶어 죽을 듯한 고양이를 발견하고 거두어 먹이고 돌보면서 금덕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왕이 나란 일도 많은데 고양이 걱정까지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금덕, 네, 그 고양이에게는요 새끼가 있었는데요. 그 새끼를 궁인들은 금손이라고 불렀다고 전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 바로 이 금손입니다. 기록에서는요 황금빛 털을 가진 고양이라는 뜻의 금묘, 금빛 고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치즈냥이, 네. 숙종은요 이 금손을 참 유별나게 아꼈는데요. 숙종이 부르면 어디선가 곧바로 나타났고요. 식사할 때는 숙종이 먹을 것을 건네면 그제야 받아 먹었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운 밤에는 왕이 머무는 침전 가까이 들어와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잠을 잤습니다. 왕실 침실까지 출입할 수 있었던 VIP 고양이였던 셈이죠.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려드릴 곡은 고양이 춤입니다. 연주의 최준외 여러분입니다.

고양이 춤 듣고 오셨습니다. 연주의 최준우의 여러분이었습니다. 조선 견문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만약 그 시절 SNS가 있었다면 숙종의 고양이를 지켜보던 궁인 가운데 누군가가 이런 글 하나쯤은 올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숙종 때 어느 날 궁궐 익명 게시판 오늘도 금손이는 전하 곁에서 식사함 고기 한 점 주시니 그제야 받아 먹음 밤에는 침전 근처까지 따라간다고 함 궁궐 안에서 제일 자유로운 존재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소인은 망설이지 않고 금손이라 답하겠음. 자, 1720년 숙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평소와 달라진 궁궐 분위기를 금손도 느꼈던 모양입니다. 왕의 관을 모셔놓은 빈전 주변을 맴돌며 슬프게 울었다고 하는데요. 궁인들이 평소 금손이가 좋아했을 법한 고기도 주고 생선도 가져다 놓았는데요. 그런데도 금손은 입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 문인 김시민은 금묘가에서 금손이 20알가량 울며 음식을 먹지 않다가 끝내 죽었다고 적었는데요. 또 다른 문인 이하군의 기록에도 숙종이 세상을 떠난 뒤 고양이가 울며 뛰어다녔고 먹이를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당시 사람들도 무척 놀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고양이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동물이라고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런 고양이가 주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먹지도 않고 울었다니. 아무튼 금손이 죽자 숙종의 두 번째 계비였던 인원 왕후는 그 고양이를 숙종의 능인 명릉 가까이에 묻어주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금손은 살아서는 숙종 곁에 있었고 죽어서는 숙종의 무덤 가까이에서 다시 주인 곁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수많은 신하의 생사를 결정했고 왕비를 바꾸기도 했으며 조선 정치판을 몇 차례나 뒤흔들었던 임금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기록 한쪽에 굶주린 고양이를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그 고양이가 죽자 마음 아파했으며 남은 새끼를 가까이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란히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그래서 참 묘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한 가지 얼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런 작은 기록이 알려주니까 말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견문록이었습니다. 자,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롱, 메롱 듣습니다. 연주의 김정림 외 여러분입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메롱 메롱이었습니다. 연주의 김정림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과 또 이야기 나누고 음악 듣다 보니까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고양이와 쥐 오늘의 마무리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연주의 이지영 외 여러분입니다.

고양이와 쥐, 오늘의 마무리 곡이었습니다. 연주의 이지영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힘차게 주문 외치면서 인사드립니다. 늦었다고 후회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부터 지금 시작하자.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린 햇살 이한철입니다. 편안했던 연휴가 끝나고 신나는 방학이 끝나고 즐거운 여름휴가도 하나 둘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아침입니다. 8월 중순 광복절 연휴가 지나고 나면 마치 큰 축제가 끝난 것처럼 왠지 허전한 마음이 들지요. 남은 8월은 휴가를 떠올려보고 즐거웠던 여름날을 되새기며 지내봐도 좋겠습니다. 9월이 오기까지 남은 보름,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지난 즐거움도 잘 꺼냈으면 남은 일상을 살아가는 작은 힘이 돼줄 거라고 믿어봅니다.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이음의 연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곡 제목은 너울이었습니다. 자, 여름휴가 마치고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오늘부터 개학인 학교들도 꽤 있겠죠. 자, 즐거운 광복절 연휴 잘 보내고 일상으로 돌아온 분들의 마음 어떨까요? 잘 놀았으니까, 잘 쉬었으니까 신나게 일해야지 그쪽이 많으신지. 아, 잘 쉬긴 했는데 하루만 더 쉬면 참 좋겠다. 이렇게 쉼에 휴가에 좀 여운이 남는다고 해야 될까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쪽이 더 많으신지 궁금하네요. 자, 여름휴가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푹 쉬었다 연휴 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했는지 그 얘기 오늘 좀 나눠볼까요? 어디 다녀오셨는지, 누구와 뭘 하며 보냈는지, 별일 없이 집에서 쉬었다면 또 어떻게 쉬셨는지, 뭐 영화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드라마 몰아보기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아침에는 나의 여름휴가 광복절 연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창호의 드린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국악방송 검색하시면 국악방송 라디오 채널이 딱 보이실 겁니다. 채널 추가 눌러주시고 사연과 신청곡 그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신혜의 노래 듣습니다. 비나리.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의 멤버 이신혜 씨가 최근에 발표한 노래였습니다. 비나리 들려드렸고 이상은의 어기어디어라. 이 노래 나온 지도 30년 됐네요. 97년에 나온 외롭고 웃긴 가게 수록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나의 여름 휴가 광복절 연휴 때 뭐 하셨는지 그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8817님 여름휴가 따로 못 가고 이번 연휴 때 남편과 강릉 다녀왔습니다. 강릉 다녀온 사진을 핸드폰에 찍었는데 살펴보니까요. 바다 사진은 몇 장 없고 다 음식 사진이랑 먹는 사진뿐이네요. 그리고 커피만 잔뜩 사왔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유, 먹는 재미가 크죠. 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8817님은 야외 사진보다 실내 사진을 잘 찍으시는군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3299님 저희는 겨울휴가 가려고 합니다. 딸이 고3이거든요. 두둥. 이번 연휴에는 집에서 에어컨 켜놓고 밀린 드라마를 봤습니다. 그러다가 딸 들어올 시간 되면 얼른 드라마 마무리하고 야식을 만들었지요. 라고 하셨어요. 아이고, 학위사 그럴만도 해요. 그죠? 다른 거의 하루 종일 공부만 할 텐데 누군가 가족이 또 드라마 보고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약간 서운한 마음도 들고 그럴 거니까. 소담킹님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사연 주셨네요. 한디 오랜만이에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식임새까지 넣어주셨는데요. 공사 다망하여 정신이 없었네요. 장사하느라 휴가는 아직 못 갔고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여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휴가 어여 다녀오시죠. 휴가 안 가도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좀 선선해졌으니까요. 뭐 여름도 이렇게 지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또 방법일 듯 합니다. 일산 멋쟁이님도 한디 반가 반가 출첵합니다. 저는 연휴 내내 일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연휴 또 휴가 중에도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도 그쪽에는 또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밥을 먹으러 가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열심히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고 버스를 타도 택시를 타도 사람

분들이 있어요. 네, 세상을 움직이는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7시 19분에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계셔서 세상이 빠르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겠죠. 자, 이날치의 노래 듣습니다. 말을 허라니 허울이다.

0: 이름으로 출입하는 곳은 평화 있나야?
1: 어디 보자.
2: 있지요.
1: 그러면
0: 이간을 내고 드리고 이름으로 출입하는 곳은 평화 있나야?
1: 어디 보자.
2: 보시오.
0: 그러면 이간을 내고 드리고 이름으로 출입하는 곳은 평화 있느냐?
1: 어디 보자.
2: 있구나.

0: 시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어디 서자
1: 천지음양오색광지 10만개 전기슬 화하영 유득 고빛 풍길로 대운임 한명 회추

이날치의 말을 허라니 허울이다에 이어서 아주 깔끔한 사운드죠. 데이브레이크의 노래와 연주로 예감 좋은 날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장호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나의 여름 휴가 광복절 연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8152님, 동생네 부부랑 캠핑 갔다가 비 무더위로 고생만 하다가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에어컨 켜는 순간 이게 우리 여름휴가의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에어컨은 캠핑에서는 무조건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혹시 그런 거 있어요? 글램핑장에 에어컨까지 설치된 곳? 아, 그런 데 있다면 캠핑의 즐거움도 느끼고 에어컨의 행복도 누리고 그거 참 괜찮네요. 그죠? 0900님, 한디 저 연휴에 진짜 바빴어요. 계속 일만 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 어제죠? 회사 선배랑 돼지갈비에다가 냉면 먹으면서 이야, 이게 우리 여름 휴가네 뭐 라고 했습니다. 아이,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실제로 좀 제대로 된 휴가 쉼 누릴 수 있는 8월의 마지막 되시기를 바랍니다. 5450님, 아들 내가 손주 데리고 내려와서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연휴 끝나고 집이 조용해지니 몸은 편한데

그래도 좀 섭섭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시원섭섭이란 말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안예은의 노래입니다. 상사화 함께 듣죠.

안예은의 노래 상사화 듣고 왔습니다.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의 쌀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35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국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국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 두 개 있는데요. 먼저 플레이어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연주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르디의 서곡부터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까지 다채로운 명곡들을 들려줄 예정인데요. 플레이어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제12회 정기연주회는 9월 1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고요. 금요일까지 5장께 티켓 드리겠습니다. 송영민 피아노 독주회 공연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페다라 국제 콩쿠르 우승자 송영민이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현악 오중주와 함께 색다른 편곡으로 연주할 이번 공연은 8월 31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에서 열립니다. 역시 금요일까지 5장 티켓 드리겠습니다. 책 선물도 있는데요. 음악 분야의 스테디셀러 문화연의 다락방 클래식 책 드립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슈베르트 등 천재 작곡가들의 삶과 음악에 대한 은밀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입니다. 금요일까지 5분께 책 드리겠습니다. 공연이나 책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원하는 공연 책 이름 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요,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뭘까요?
1: 한철이 삼촌. 오늘은 음악 먼저 듣고 문제 드릴게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무슨 악기인지 말 안 해도 아시겠쥬?
1: 알쥬. 아쟁이잖아. 오늘은 아쟁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왔네.
0: 네. 바로 문제 드려요. 아쟁은 줄을 활로 문질러 갖고 소리를 내는 악기인데 이 아쟁의 줄은 전통적으로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철사, 2번 말총, 3번 명주실, 4번 삼배. 좀 어려워요. 이거는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인데 거문고랑 가야금 줄도 이걸로 만든대요. 이제 아시겠쥬?
1: 네, 청호가 오늘은 아쟁의 줄에 관한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쟁은 활로 문지러서 소리를 내는 우리 전통 찰현 악기잖아요. 예전에 아쟁 활의 재료를 묻는 퀴즈도 냈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활이 문지르는 줄의 재료가 뭔지를 묻는 퀴즈입니다. 창호가 결정적인 힌트를 줬어요.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실, 가야금과 거문고의 전통적인 줄에도 쓰이는 재료라고 합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철사, 2번 말총, 3번 명주실, 4번 삼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전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태춘의 노래입니다. 동방 명주 배를 타고.

0: 출사 2번 말총 3번 명주실 4번 삼배가 복이고요. 창호가 누에 꽃이에서 뽑아낸 실이다라고 결정적인 힌트를 주기도 했습니다. 7030님 정답 3번 명주실입니다. 어렸을 때 집에서 누에를 키운 적이 있었네요. 으아 추억 소환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누에. 7974님 아쟁의 주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누에. 7974님 아쟁의 줄은 당연히 3번 명주실이죠. 다시 무더위가 온다고 합니다. 창호 식구들 더위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기온 살펴보니까 최고 기온 전국 어디를 가나 30도 다 넘습니다. 30도, 32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춘천 비 오고 대전 이하 지방들도 대체로 다 비 오거나 흐리다고 합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하나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3787님 정답 3번 명주실일까요? 이야 이 명주실이 악기에도 쓰일 수 있다니 놀랍네요 라고 하셨고요. 7426님 정답 3번 퀴즈 풀면서 매일 하나씩 배워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게 창호의 퀴즈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하나씩 알아가면 좋잖아요. 아침 일찍. 자 창호로부터 오늘 정답 무언지 정답 발표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명주실이었어요.
0: 딩동댕.
1: 근데 한철이 삼촌 요즘은 철사줄로 만든 아쟁도 있는 거 아시죠?
0: 알죠. 그게 철아쟁이잖아. 일반 아쟁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가 나던데 기타 소리 같기도 하고.
1: 그죠? 줄 하나 바꿨을 뿐인데 소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됐다 신기해요. 암튼 지는 계약해갖고 얻는 학교 가야 하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좀 빨리 불러주세요.
0: 좋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7974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드리고요. 2219님 서군구이 막창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자 중에서 당첨자 다시 한번 발표하겠습니다. 7974 어쩌다 못난이 김치 2219 소금구이 막창 선물 드립니다. 번호 불려주신 오늘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겠습니다.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계약했으니까 조심히 학교 잘 다녀와라.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 또 올게요. 안녕.
0: 안녕. 창호 보내면서 아젠컴퍼니 아로새김의 연주로 회색 무지개 함께 들어봅니다. 이 음악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알프스의 광활한 대자연에서 태어나 자연과 삶을 그려온 노래 요들. 흉성과 두성을 오가는 독특한 기교로 삶의 생기를 표출하고 산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목동들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노래입니다. 아리랑도 크게 다르지 않죠. 자연이라는 거대한 품 안에서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희망과 위안의 노래. 아리랑과 요들은 태어난 곳도 부르는 방식도 다르지만 거대한 산맥을 타고 흐르는 그 소리에는 삶을 향한 민초들의 꿋꿋한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타요의 아리랑 요들송. 푸른 산맥을 메아리 치는 듯한 그 힘찬 생명력이 삶에 지친 우리의 일상에 따스한 위로를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산타여의 아리랑 요들송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한다.
1: 날 따려가거라 날 모석하기 한령의 난군이 날 따려가

0: 한다.
1: 이한철의 청어의 드린 햇살 2부 첫 곡, 이원석의 여러분들의 소리로 강원도 명주 모심는 소리, 자진 아라리 듣고 왔습니다. 자, 청어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9초 지나고 있습니다.

자, 연휴 끝 출근길이라서 뭔가 좀 찌뿌둥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쉬면 쉴수록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출근하시고 등교하실 텐데 텐션 쫙 끌어올릴 수 있는 음악 한 곡 가지고 왔습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인데요. 이 노래 나온 지도 이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요. 대체로 보면 팝의 명곡들 7, 80년대에 발표된 곡들 지금 들어도 여전히 좋은데 2010년대 이후에 나온 노래들은 한 3년만 지나도 되게 오래된 노래들처럼 느껴지는 거 왜일까요? 저만 그런 걸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들어도 좋습니다.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애니메이션 영화 트롤의 주제곡으로 직접 만들기도 하고 부른 노래인데요. 영화 속 캐릭터인 브랜치 목소리 연기도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했습니다. 이 트롤이란 영화하고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데요. 이 당시에 발표되자마자 바로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했던 히트곡이고요. 디스코 느낌 나면서도 펑키한 리듬이 있는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 라인이 아주 좋은 웰메이드 팝 넘버입니다. 하나 재밌는 거 감상 포인트 알려드리자면 1분 10초 딱 지날 때 Can't Stop the Feeling 후렴 부분 마지막에 손석희 댄싱 나옵니다. 이거 예전에 박세민 씨가 많이 했던 건데요. 자, 손석희 댄싱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음악 한번 여러분도 멜로디 가사 찾기 한번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Can't Stop the Feeling.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노래 Can't Stop the Feeling 함께 들어봤습니다. 들렸죠? 손석희 댄싱. 3787님 노래 선곡 좋네요. 아이가 트롤 영화에서 들었다고 신나게 춤추네요. 으하하하 하셨습니다. 와, 이런 아침에 아이가 춤추는 재롱도 또 보실 수 있는 그런 음악이었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오늘 국악이 기가 막혀 김유석 박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0: 그러면 귀가 꽉 막히는 분들 그 막힌 귀를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뚫어 뚫어. 오늘도 귀뚫남 김유석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대학교는 여름방학 길잖아요.
1: 조금 더 길죠.
0: 초중고는 요즘 여름방학 굉장히 짧아져가지고 뭐 3주 이렇게 쉬는 경우가 많던데.
1: 네.
0: 긴 여름방학 이제 막바지 휴식 불태우고 계신가요?
1: 아, 뭐 계속 쉬고 있죠. 나가기가 싫습니다. 아직도 더워서.
0: 더워서 맞아요.
1: 네. 아까 창호 얘기 듣다 보니까 아, 이제 계약이구나 벌써. 그 예, 느낌이 오더라고요.
0: 이번 주 계약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더라고요.
1: 네.
0: 아, 좋습니다. 자, 요즘 국악기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가야금, 지난 시간에 검은고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오늘은 예고를 해주셨어요. 아쟁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1: 창호가 예고 더 했죠.
0: 맞아요. 아쟁의 줄 뭘로 만든다까지 얘기했습니다. 일부에. 아, 저도 이 아쟁 악기 진짜 좋아하고요.
1: 네.
0: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
1: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네. 걱정됩니다.
0: 자, 이름부터 궁금합니다. 아쟁, 요 어디서 온 말인지요?
1: 아쟁, 뭐 연원을 이제 한번 좀 파고 들어가 보죠.
0: 예.
1: 원래 이제 중국 송나라 때 알쟁이라는 악기가 있었어요.
0: 오, 송나라 때면 예. 굉장히 오래전 악기네요.
1: 그렇죠, 그렇죠.
0: 우와. 예.
1: 그래서 이제 그 악기가 이제 고려 시대 때 우리나라로 전해 왔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0: 그때까지는 알쟁이였네요. 네.
1: 그렇습니다.
0: 오. 예.
1: 이 알이라는 글자가 예. 활로 줄을 문질러 켠다. 이런 뜻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그 알쟁인 거죠, 원래는 이름이.
0: 그러네요. 지금의 우리 악기 아쟁 한자와는 이게 다른 글자였던 거네요, 아예.
1: 네, 그렇습니다. 그 알자는 이제 그 저기 자동차 할 때 차자에다가 이렇게 밑에 삐침 있는 예. 그 알자인데요. 아쟁은 어금니 아자예요.
0: 아, 어금니 아자를 써요?
1: 네.
0: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1: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그럴까 하는데 이제 아직은 미스테리죠.
0: 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나요?
1: 이게 왜 그렇게 정확히 바뀌어졌는지 딱 떨어지게 밝혀지는 건 없어요.
0: 오.
1: 네. 그런데 이제 아쟁 연주에는 활이 쓰이고 있잖아요.
0: 예.
1: 그래서 이런 그 개나리 나무로 쓰거나 이제 아쟁에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0: 예.
1: 개나리 나무로 활대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 일부에서 우리 저기
0: 창호가 얘기한 것처럼
1: 퀴즈가 냈던 퀴즈를 냈던 그 활 이 저 뭐죠? 그 말총.
0: 말총.
1: 말총으로 된 네. 그런 활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문질러냈다라는 그것 때문에 알이라는 건 알겠지만 그 이름 때문에 그런지 알이 아로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그 알쟁이였던 것이 요즘은 오늘날은 아쟁이라고 부른다.

0: 그리고 그 글자는 아자, 어금니 아자를 쓴다. 우아라 아자도 아니고 어금니 네. 아자를 쓰는 게 좀 특이하기는
1: 진짜.
0: 해요.
1: 예. 보통 중국어, 중국 분들이 한국말 하면 리을 발음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써도 돼, 리을 빼도 돼. 아주 단순한 이유는 아니었을까 추측해보기도.
0: 글쎄요. 그게 왜 그랬는지는 사실은 좀 저도 궁금합니다.
1: 예. 자, 아직 풀리지 않는 숙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그러면 고려 때 들어온 뒤로는 이 아쟁이 우리 음악 안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0: 네, 고려 음악을 이제 담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책이 이제 고려사인데요.
1: 예.
0: 고려사 악지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음악 챕터인 거죠.
1: 예.
0: 그 안에 보면은 아쟁이 당악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니까
0: 처음에는 중국계 음악인 당악 연주에 쓰였던 거죠.
1: 예.
0: 네, 그러면서 이제 점차 우리 향악에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조선 시대로 가게 되면요, 궁중에 크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분류가 있겠지만
1: 예.
0: 제사 음악 그리고 잔치 음악 이럴 때 쓰였습니다.
1: 제례악, 연례악
0: 그렇습니다.
1: 예.
0: 그리고 우리 그 풍류방 음악에서 기인한
1: 예.
0: 정악계통의 음악이 있었죠. 관악계통의 그 합주음악
1: 여기서도
0: 아쟁이 또 말하자면 베이스를 담당하는 그런 악기로 활용이 됩니다.
1: 예.
0: 아쟁 아까 잠깐 뭐 이렇게 들었었잖아요. 일부 마칠 때도 그렇고
1: 예.
0: 그 낮고 굵은 음색이 특징이죠, 아쟁이.
1: 와, 그래서 멋져요. 한 번을 이렇게 소리를 내도 끄윽한 소리가
0: 네네네.
1: 아주 품위 있게 느껴지고.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제 합주에서 보통 저음을 아주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악기로
1: 네.
0: 오랫동안 자리해 왔습니다.
1: 외래악기가 우리 음악 안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든 셈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는 아쟁하고 옛날 궁중에서 쓰던 그때의 아쟁 좀 다른 건가요?
0: 네, 그 아쟁이라는 이름을 뭐 왜 알쟁이 아쟁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궁중에서 쓰는 이런 악기를 대쟁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써요.
1: 오.
0: 그러니까 큰 아쟁이라는 소리죠.
1: 예.
0: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산조라는 게 발달해서 우리 산조, 아쟁, 산조 이런 게 있잖아요.
1: 예.
0: 그런 악기를 소아쟁 그리고 상대적으로 정악계통에서 쓰는 악기를 대아쟁 이렇게 대아쟁. 부르기도 합니다.
1: 맞아요. 네, 그래서 아쟁 연주하시는 분들 공연 때 보면
0: 네.
1: 대아쟁, 소아쟁 같이 두고 이렇게 곡에 따라서 그걸 막 선택해서 쓰시고 그러더라고요. 창작음악 같은 경우에도.
0: 맞습니다. 예. 보통 곡보다도 사실은 학교 안에서 시험 볼 때.
1: 예. 아, 시험 볼 때요?
0: 네. 두 악기를 다 시험 보죠.
1: 아, 그렇게
0: 정확한 곡 보고 뭐 산조 시험 보고 이러니까 두 개를 다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캐비넷에 넣거나 하여튼 네, 가야금 연주자처럼 아쟁 연주자도
1: 예.
0: 악기가 기본적으로 두 개 이상
1: 와.
0: 이렇게 들고 다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1: 가지고 다닐 때 부피나 무게도 엄청날 것 같은데요.
0: 꽤 크죠.
1: 예. 네.
0: 그래서 뭐 혹시 키 작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저보다 커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1: 그렇겠네요, 진짜.
0: 네, 네.
1: 정악 아쟁과 산조 아쟁, 대아쟁, 소아쟁 이렇게 불린다고 하고요. 쓰임도 다르겠네요, 당연히.
0: 그렇죠. 예. 네. 네. 뭐 아무래도 그 정악 대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베이스 역할을 많이 하고요.
1: 예.
0: 산조아쟁 같은 경우는 산조뿐만 아니라 뭐 창극의 반주, 민요 반주, 뭐 독주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죠.
1: 아, 그렇군요. 이 아쟁하면 우는 소리를 표현하는 악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던데요. 아무래도 그 음색 때문이겠죠?
0: 음색보다도 표현.
1: 아, 표현.
0: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아까 한디가 아쟁 좋아하는 악기예요 그러셨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이것도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1: 아~
0: 어떤 분들은 아유 그 아쟁 들으면 그냥 네. 뭐 상 우는 소리에 나는 별로야
1: 이거라서
0: 그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어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마음을 그냥 파고들어
1: 심금을 울리네 네. 이렇게
0: 그래서 너무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두 양면이 있는 거죠. 어쨌든.
1: 딱 들었을 때 뭔가 스테레오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딱 정해진 그 감정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좋은 분들도 있고 아, 너무 그래서 싫어 이런 분들도
0: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1: 우리가 뭐 하모니카 연주 들으면 아, 어린 시절 생각나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걸까요?
0: 그렇죠. 어떤 분들은 좋은 기억, 어떤 분들은

0: 분들은 안 좋은 기억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1: 그렇군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쟁 선율을 들어보면은 이게 뭐 거의 사람의 뭐 우는 표현 아니면 오. 우리 판소리에 특히 막 창극 같은 경우 예. 드라마 위주잖아요.
1: 아.
0: 그러면 뭐지 슬퍼 하는 이 정도 덜 슬퍼요. 더 슬퍼야 돼요. 네, 아주 이런 극적인 슬픔을 예. 뭐 사람 목소리보다 더 감정을 실어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히 창극에서 반주 악기로 많이 활용되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쟁이 지금처럼 독주도 하고 산주도 하고 이 여기저기 활약하기 시작한 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0: 오 그거를 예리하신데요?
1: 어?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많이 들어야 그게 사실은 구분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아쟁이 폭넓게 애용되기 시작된 거는 20세기 중반,
1: 그러니까
0: 1900년대 중반 정도라고 네. 보시는 게 오히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주로 이제 궁중음악 또는 뭐 정악합주 이런 데서만 사용이 됐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창극, 뭐 시나위, 산조 이런 장르 예, 음악이 이제 활발하게 연주가 되면서부터 아쟁이 좀 더 많이 쓰이게 된 거죠.
1: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0: 네, 역시 그리고 뭐 산조 아쟁 그리고 아쟁 산조 뭐 같은 얘기지만 아쟁 산조를 연주하기 위해서 산조 아쟁이 필요하겠죠. 네, 이런 식의 발전들이 1900년대 중반 정도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0: 그러니까 비교적 아쟁 산조라는 것 생긴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1: 그러네요.
0: 상대적으로.
1: 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듣는 아쟁산조의 여러 유파들, 그 유파를 일으킨 분들 대부분 다 비교적 최근에 그런 것들을 작업하신 거네요.
0: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아쟁산조 보시면 뭐 박종선류, 김일구류, 뭐 서용성류, 박대성류 뭐 이런 정도를 보거든요.
1: 예.
0: 이제 다 이게 한일섭 선생님 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좀 분포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작곡한 분들도 계시지만 상대적으로 연세가 젊으신 분들이에요.
1: 아 그래요.
0: 네 현대의 명인들. 그래서 역사가 비교적 짧고 대신 아주 그냥 기존의 어떤 가야금부터 산조가 쭉쭉쭉쭉 가져온 그 바탕을 푹 네. 타고 아쟁산조라 그러면 훨씬 세련된
1: 네,
0: 이런 느낌이. 저는 좀 들을 때 있더라고요.
1: 아쟁이라는 네. 악기 그리고 아쟁산조가 비교적 최근에 가파른 상승세를 가지고 개발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근데 비교적 최근이 이미 한 1900년 중반이어서
1: 한 80년대 네. 70년? 네. 네. 와 그리고 아쟁은 언뜻 보면 이제 가야금 건문고처럼 보이긴 한데
0: 그렇죠.
1: 소리 내는 방식이 완전 다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생긴 거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장방형. 이렇게 네모나게 네. 길게 생겼는데 역시 뭐 나무 역시 재질도 오동나무입니다.
1: 울림을 만들기 위해서.
0: 네, 네. 그런데 이게 뭐 가야금처럼 뭐 손가락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건문고처럼 뭐 술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1: 예.
0: 회금 같은 활을 들되 이게 해금은 예를 들어 가로로 왔다 갔다 한다면 아쟁은 예. 내 몸에서 앞뒤로
1: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
0: 그렇죠. 예, 요렇게 연주하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악기와도 좀 차별이 있죠. 확실히. 예.
1: 이게 서양의 악기로 따지면 소아쟁이 첼로, 대아쟁이 더블 베이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0: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관현악 안에서 예. 역할이 그런데요. 우리 음악 안에서는 두 악기가 같이 연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 아~
0: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1: 차이가 있다.
0: 예, 차이는 있습니다.
1: 어쨌든 음역대로 보면 첼로나 콘트라베이스, 서양 음악에서의 그런 악기하고 좀 비교될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나무가
1: 예.
0: 개나리 나무예요.
1: 그 활대가.
0: 네, 활대가. 예.
1: 신기하더라고요.
0: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만져봤거든요.
1: 네.
0: 예상외로 굉장히 그 껄끌껄끌한 그 거친 느낌이 있어요. 나무에.
1: 아, 그 나무의 결에서도요?
0: 네네네.
1: 오.
0: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나무로 꾹 하면 이미 네. 아주 그냥 하는 소리가 나서 듣기가.
1: 계속 쓰면 나무가 좀 닳겠네요. 마찰을.
0: 그렇지 않더라고요.
1: 아, 그렇지 않아요.
0: 네, 우리 그 저기 그

0: 실크 명주시라고 예. 아주 그 마찰이 마찰력이 꽤 좋은가 봐요.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렇게 잘 나는데 이 나무가 꽤나 길어요. 늘 보면 제가 저건 당구큐 때랑 참 비슷하게 생겼다.
1: 당구 잘 하시나요?
0: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 당구큐 때랑 걸려있는 길이하며 모양하며
1: 길이가 제법 긴 거네요.
0: 네. 와. 참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털이 달린 예. 말총이 달린 요거는 상대적으로 짧아요. 한 50cm 되려나요?
1: 예. 네.
0: 그 정도를 이제 내 몸으로부터 앞뒤로 이렇게 꾹꾹꾹 연주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1: 네. 또 마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송진을 바른다던가 그런 것도 한다면서요?
0: 그럼요. 예, 네, 당연히. 우리 해금처럼요. 해금 얘기도 이제 곧 하겠죠.
1: 예.
0: 근데 이제 해금처럼 이 송진을 그 말총에다가 막 문지르면 마찰력이 높아지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이 아쟁에 예를 들면 이 긁는 소리를 아주 극대화해 주죠.
1: 네, 그 긁하는 그 소리가 이제 활로 연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네요.
0: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마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죠.
1: 예예. 예. 그래서 오른손은 활을 움직이고 왼손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농연도 하고 그러는 거죠.
0: 맞습니다. 이게 네. 그 가야금처럼요. 가야금이 우리 오른손으로 연주를 할 때 중간에 있는 그 안쪽 기러기 발같이 생긴 그 브릿지의 반대쪽을 우리가 꾹꾹 눌러서 띵 이런 소리도 내고
1: 예.
0: 추성이라고 해서 욱
1: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0: 그
1: 올라가는 건 추성, 내려오는 건 태성.
0: 네, 이런 네. 소리들을 만들어내듯이 아쟁도 똑같습니다.
1: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유튜브 좀 찾아봤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해금하시는 분이 이 추성, 태성 그거 설명하는 동영상에서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려갈 때 어떤 뉘앙스로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느낌 완전 다르더라고요.
0: 그럼요. 예.
1: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복습하면서 느꼈습니다.
0: 퇴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퇴성이 아닙니다.
1: 그냥 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0: 네.
1: 네.
0: 그 느낌을 어느 정도까지 표현하느냐.
1: 네.
0: 매번 다르죠.
1: 와, 그러니까요.
0: 네.
1: 근데 연주할 때 보면 이게 악기도 좀 커 보이고
0: 네.
1: 앞서 그 개나리 나무로 만든 할 때도 이게 길다고 하시니까
0: 네.
1: 와, 이거 체력 소모 꽤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0: 그렇긴 한데요. 우리 네. 왜 맨날 악기 뭐 기타 연주 등등 여러 가지 악기 하시니까 잘 네. 아실 것 같아요. 릴렉스해라. 힘을 빼라.
1: 힘을 빼라.
0: 아쟁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예,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 초보자가 아쟁을 만지면
1: 예.
0: 당연히 소리가 나죠.
1: 허리도 아플 것 같아요. 심지어 어깨뿐만 아니라
0: 아유, 물론이죠.
1: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실제로 잘 연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체력 소모가 크진 않다.
0: 그 체력 소모라고 하기보다는 예. 팔 자체에 힘을 빼야 돼요.
1: 아~
0: 예를 들어
1: 소리가 나려면 일단
0: 예.
1: 몸이 뭐 아프고 자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를 저도 내려면 힘을 빼야 된다.
0: 그럼요. 왜 제가 힘 빼는 얘기를 하냐 하면
1: 예.
0: 이게 그 하고 뭐 제 몸쪽으로 어쨌든 그 활을 잡아당기잖아요.
1: 예.
0: 그러다 보면 줄은 이 높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상. 그러면 이걸 힘을 줘서 크윽 하고 당기다 보면
1: 예.
0: 두 줄, 세 줄을 건들 수가 있어요.
1: 아, 그러네요.
0: 네.
1: 오.
0: 그런데 제가 연주를 하고 싶은 줄은 한 줄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한 줄을 낭 하고 이렇게 예쁘게 내야 되는데
1: 네.
0: 잘못하다 보면 두 줄, 세 줄 막 힘이 특히 들어가면 그렇다는 거죠. 물론 뭐 하고 연주하는 두세 줄을 일부러 그렇게 연주하는 기법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1: 예.
0: 기본적으로 하나씩을 내려면 힘을 빼야 된다가 먼저 네, 선행돼야 되는 거죠.
1: 쉬운 게 없습니다. 뭐 운동도 그렇고 악기 연주도 그렇고 결국은 힘 빼는 게 중요한 거네요. 그죠?
0: 그럼요.
1: 네.
0: 고수가 될수록 힘이 빠져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 그거 같아요.
1: 자, 정화가쟁과 산조화쟁으로 구분된다는 얘기를 앞서서 했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많이 다른 건지 한번 그 얘기도 나눠볼까요?
0: 일단 뭐 줄 수도 다르고요. 줄 수가 정확 대화쟁 같은 경우는 10줄이고요. 우리 소화쟁이라고 하는 산조화쟁은 7줄 또는 8줄.
1: 아.
0: 요거는 이제 선생님 유파에 따라 좀 달라요.
1: 그래요?
0: 네.
1: 유파에 따라서 악기가 바뀌는 거네요.
0: 그렇기도 그건? 합니다.
1: 오.
0: 네. 보통 이제

0: 뭐 7줄짜리 연주할 때 8줄짜리 할때 이렇게 조금씩
1: 예.
0: 차이는 있는데 산조 연주할 때는 그런 악기를 많이 쓰고요. 또
1: 어.
0: 뭐늘 우리 거문고 가야금 얘기할 때 나왔던 계량 악기 이런 것도 함께 존재합니다.
1: 아직 만드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계실까요?
0: 악기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1: 그니까요.
0: 물론 우리 그 국가 무형유산으로
1: 예.
0: 악기장이라는 그 항목이
1: 아,
0: 있어요. 그래서
1: 그래요.
0: 악기 만드는 것만 전통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을 포함해서 그렇게 악기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글쎄요, 제가 알기로 손안에 꼽을 것 같은데요.
1: 오,
0: 네, 그렇게
1: 그러니까요.
0: 많은 분들이 만들고 계시진 않습니다.
1: 줄수도 다 다르다 그러고
0: 더군다나
1: 하니까.
0: 아직은 드문 것 같아요. 예.
1: 아하, 그렇습니다. 자, 이쯤에서 아쟁 소리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음악을 먼저 들어볼까요?
0: 네, 뭐 아쟁 특유의 그 묵직하면서도 구슬픈 예, 그 음색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곡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역시나 예, 아쟁 산조입니다. 그 김영길 명인이 연주한 박종선유 아쟁 산조 중에 자진모리 장단을 들어볼 텐데요.
1: 예.
0: 이제는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해 드리는 게 오히려 좀 자연스러우시죠?
1: 오,
0: 예를
1: 예.
0: 들어 제가 앞뒤 다 빼놓고 박종선유 아쟁산조 중 자진모리 대목 김영길 명인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러면 되게 막 막연하셨잖아요.
1: 예. 예, 맞아요.
0: 근데
1: 네.
0: 이제는 박종선이라는 명인이 만드신 그 아쟁산조 중에 장단 내지는 챕터 이름이 자진모리구나.
1: 자진몰이다.
0: 그리고 그거를 김영길이라는 사람이 연주를 하는구나. 이렇게.
1: 이제 이해가 되죠.
0: 네.
1: 얼마나 이제 많이 배웠는데.
0: 거의 귀가 너무 많이 뚫리신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자, 김연길 명인의 연주로 듣습니다. 박종선유 아쟁산조 중 자진몰이 대목입니다.

0: 박종선유 아쟁산조 중 자진몰이 대목 김영길 명인의 연주로 듣고 왔습니다. 국악이 기가 막혀 김유석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쟁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자진몰이라서 그런지 네. 그렇게까지 막 구슬프게 운다 그런 느낌은 덜한데요.
1: 그 연주 기분이 그러셨나 보다.
0: 아, 제 기분이 그러셨나 보다.
2: 예를 그때 달라요.
1: 그럼요, 그럼요. 이 제 기분에도 그렇고
0: 어떠셨어요?
1: 그 연주자의 기분도 그렇고 응. 다 그때 그때 다릅니다. 아. 근데 예를 들어 뭐 지금도 막 강가강가강가강가강가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거기를 조금 더 강조했다면 아하. 또는 내 기분에 강가강가 이렇게 하면 이 소울 어떡할 거야 이렇게 좀
0: 긁어주네 내 마음을 지금 막
1: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지 않고 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강 점프 하면서 노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라면 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0: 하기사 옛날에도 같은 음악인데 깊은 밤에 듣는 거랑 낮에 듣는 거랑 다르게 느껴지고 네네. 또 템포 같은 경우에도 밤에 들으면 이 노래가 이렇게 빨랐나? 낮에 들으면 처지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네네. 이야, 그게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산조의 매력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산조를 굉장히 이렇게 독주곡으로서 쳐주잖아요. 예. 그게 바로 어떤 그런 질감, 농연, 서양음악으로 하면 비브라토, 예. 어떤 감정의 표현 이런 것들이 다 한 선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래서 산조가 예. 특별한 거군요. 자, 요즘 아쟁 새로운 음악에도 활발히 쓰이고 있다는 얘기도 있네요.
1: 그렇죠. 이거는 이제 가야금, 거문고 뭐 다 동일한 것 같아요. 아하. 1960년대에 특히 이제 그 국악관현악단이 생기고요. 네. 그 전후해서 창작곡들이 굉장히 붐을 이루게 됩니다. 음흠. 그러면서 다양한 악기로 뭔가 기존의 우리 음악 어법과는 다른 형식이 생겨나는 거죠. 아하. 어떻게 보면 시도이기도 하고요. 예. 그 시도는 오늘날까지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 그런 뭐 어떤 그 경로상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계량악기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 뭐 지금 흐름입니다.
0: 국악기 중에서 이 아쟁이 연주하는 저음역대 특히 대아쟁 같은 네. 경우에 그 음역대를 소화하는 악기가 많지는 않죠.
1: 그렇죠. 저음역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거문고 같은 경우 예. 뭐 우리 보통 저음역대를 담당하는 중후한 악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뭐 드렁덩덩 디덩딩 이렇게 뭔가 타율악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예. 타악기와 선율악기의 이런 성격을 다 가졌잖아요.
0: 와, 맞네요.
1: 근데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긁어서 또는 뭐
0: 밑을 이렇게 네. 채워주는 느낌을
1: 베이스를 덜하지. 담당하는 이런 영역은 아쟁이 오히려 담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아쟁이 더 특별하고 중요한 악기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음악 한 곡 더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거 들을까요?
1: 이번에는 이제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아까 최근 1950년 60년이
0: 그 최근 말고
1: 2026년으로부터 최근에 만들어진 예. 한국 사람이라는 곡인데요. 원곡이 우리 그 대중가요 돌아가신 김현식이라는 가수 있었잖아요. 아,
0: 김현식 씨가 직접 부르는 하모니카 선율로 이 음악 들었던 것 같은데요.
1: 예, 그 음악을 이제 아쟁으로 연주한 그런 곡입니다. 이준희라는 분이 또 그 예명을 쓰시더라고요. 준산이라는
0: 아 준산
1: 네. 네 그런 이름으로 음반이 발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김현식의 하모니카 연주곡 원곡이 한국 사람 이 곡인데요. 준산의 아쟁 연주로 이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0: 김현식 원곡의 한국 사람, 준산의 아쉽 연주로 들어봤는데요. 한국 사람 원곡도 보면 약간 우는 것처럼 느껴져요. 특히 후반부에 그냥 왜 하모니카 입에 물고 숨 쉬는 거 있잖아요. 울었을 때.
1: 네.
0: 막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정돈된 연주곡이다.
1: 좀 네 그런 예. 느낌이 들었죠.
0: 예.
1: 네. 어쨌든 멋지네요. 선율 자체가 아니 선율이 아니라 그 음색 자체가 우리 아쟁의 어떤 그 여지껏 말씀드렸던 그 저음이면서도 예. 뭔가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흐느끼는 그런 느낌을 오오. 다 표현해내는 그런데 이게 또 뭐랄까 이렇게 새로운 현대적인 곡으로 했을 때는
0: 예.
1: 또 다른 어떤 그 청취자분들이 크게 부담 없이 나 이런 소리는 또 이건 또 괜찮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이 전 선곡하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맞아요. 딱 그런 소리를 내는 악기가 아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중국에서 전해져서 궁중음악의 저음을 받

0: 될까요, 우리가?
1: 다음 주 우리 보통 아쟁하고 해금을 왜 그렇게 헷갈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 우리 퀴즈 내보면
1: 네.
2: 오답 많이 와요.
1: 아, 그래요?
2: 아쟁인데 해금이라고 하거나 해금인데 아쟁이라고 하시는 우리
1: 아직도 그렇군요.
2: 애청자분들.
1: 그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언젠가 교과서에 아쟁과 해금이 사진이 뭐 바뀌어서 나왔다.
2: 아, 그 얘기
1: 근데
2: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1: 저는 그 교과서 아직 못 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셨을까? 음악 교과서를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뭐 모르겠어요. 화를 쓴다는 점에서
2: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1: 그랬는지 헷갈려 하시는
2: 많은데,
1: 분들이 꽤 많습니다.
2: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에는 해금 에 대한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좋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귀를 시원하게 뚫어주신 김윤석 씨 고맙고요. 다음 주에 해금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보내드리면서 저도 끝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선생이 따로 필요 없었어. 피양 사람이면 안 가르쳐줘도 흥얼흥얼 목이 잘 나왔으니 목 쓰는 요령이 어려워서 지금은 배우는 사람이 뜸해요. 뱃속으로 눌러서 나와야 하고 여러 가지 목을 내야 하는데 생각 끝에 오여사는 목 쓰는 요령 42가지를 정리하고 체록했다. 해설을 곁들이고 온갖 부호를 동원해 장구치는 요령, 거청과 세청의 종류를 세세히 분류해 놓았다. 문화재 보유자로 지정된 지 5년 만에 짜낸 과학적 교수 방법이다. 1990년 4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오봉녀 명창이 정리한 42가지 소리의 유산을 이어받은 국가무형유산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황해도 분들은 성향이 조금 부드러워. 그래서 소의 비유를 하잖아요. 그런데 평안도 분들은 호랑이의 비유를 해. 그냥 숲에서 바로 나온 호랑이 같다는 거예요. 급하고 세고. 뭐 여름에 수박 싸갖고 이렇게 가면은 아유 그냥 무겁다 아유 어디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수박이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거 이렇게 뭐 꼭지가 마른 거니 오래된 거고 뭐 어쩌고저쩌고 속으로 막 어린 마음에 서운해 죽겠는 거야. 근데 그게 선생님이셨어요. 그 먹음만 없는. 그래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땐 철이 없었을 때였고 참 안과 밖에 똑같으셨던 분인 거예요. 문화재가 되시면서는 아 내가 이 끊어있는 서도 소리를 전승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또 불타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문화재가 되어서 뭔가 남겨야 되겠다. 달력 이렇게 하얀 달력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서도 소리의 음 쓰는 목소리의 기법을 다 그림으로 그리셨잖아요. 42가지 목 쓰는 기법을 만들었었어요. 서도 소리.

0: 그래서 이 곡만 익히면 할 수 있다. 그래서 녹음까지 해놓으셨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야 이거 서도스리 목소리도 내가 다인 거다. 떤다. 그러면 이 이렇게 떠는 거 1번. 이 이렇게 내려 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42까지였는데 뒤에는 이렇게 보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거 뭐 어린마음에는 이름 일어나 뭐 어딨어. 이런 악보가 이걸 누가 보고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테이프 하나를 주셨어요. 이거 42가지 목숨 기법이다. 틀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아, 근데 내가 이제 논문을 써도 해야 되는데 그림형 식임새에 관한 연구를 좀 한번 써봐. 서원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려니 아 어머니 선생님 그게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디 있냐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 테이프가 이 42가지 그러니까 그때서야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탁탁 뒤졌어. 없어. 정말 또 뒤졌어. 그런데 정말 3일째 되는 날 찾았잖아요. 10억을 줘도 안 바꿀 것 같아. 막 이걸 들고 뛰었어요. 난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선생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는 것 같았어요. 그거 그때는 그냥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줬는데 딱 트니까 1970년도에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런 열정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무슨 얘기를 하시면 내가 죽고 없더라도 너네는 이 끊어졌던 서도 소리를 꼭 전승을 해야 된다. 꼭 그러면 또 어린 나이에 그 선생님 그런 말씀하시면 아 선생님 이상해 왜 그런 말씀을 하죠? 그랬는데 지금 보니 노력해서 전승하려고 하지 않으면 끊어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1: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8월의 국악인 오봉녀 명창의 소리를 이어가는 제자 서도소리 전승교육사 유지숙 명창의 기록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악방송에 대한 제허가와 관련하여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허가를 위한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여름밤, 별빛 아래에서 국악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도심 속에서 공연과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립국악원 2026 우면산 별밤 축제가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첫 무대인 8월 22일엔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과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국립민속국악원 창극단의 김정훈이 함께합니다. 광복 81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문화의 힘을 노래하는 특별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 8월 29일엔 판소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똘갱스, 9월 5일엔 이상밴드가 무대에 올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선사합니다. 9월 12일엔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상팀 오름새가 전통 연희와 밴드 사운드를 결합한 개성 있는 무대를 펼치고요. 마지막 9월 19일엔 재즈밴드 프렐류드, 소리꾼 이봉근,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성슬기가 함께해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합니다. 공연에 앞서 오후 4시부터는 잔디광장에서 전통 공예 체험과 포토부스, 푸드트럭도 운영됩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리 음악이 전하는 특별한 감동, 2026 우면산 별밤 축제에서 잊지 못할 여름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곡가의 시선으로 새롭게 태어난 산조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공연. 오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도남은 국악당에선 작곡동인 원시인의 오늘의 음악 포 5인의 산조가 펼쳐집니다. 작곡동인 원시인은요, 김상욱, 김정근, 유민희, 이경은, 홍수미 이렇게 5명의 작곡가가 2020년 결성한 창작음악 단체인데요. 원시인이라는 이름엔 전통이라는 근원을 바탕으로 음악의 미래를 멀리 바라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공연의 주제는 우리 전통 기악음악의 정수인 산조입니다. 산조는 느린 진양조에서 시작해 점차 빠른 장단으로 흐르며 연주자의 즉흥성과 개성을 담아내는 음악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5명의 작곡가가 전통 산조의 호흡과 장단은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작곡 기법과 연주자의 해석을 더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산조의 매력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김상욱 작곡의 피리 산조는 피리 연주자 이승헌, 타악 양재춘이 함께하고요. 홍수미 작곡의 아쟁 산조는 아쟁 이화연, 타악 황민왕이 무대에 오릅니다. 김정근 작곡의 생황 산조는 생황 김태경, 타악 서수복, 이경은 작곡의 검은고 산조는 검은고 오경자, 타악 연재호가 함께하며 유민희 작곡의 대금 산조는 대금 류근화, 타악 배런이 호흡을 맞춥니다. 같은 산조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5명의 작곡가가 그려내는 음악은 저마다 전혀 다른 색깔을 품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전통과 오늘의 창작이 만나는 무대. 자세한 공연 정보는 서울 도남은 국악당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익숙한 이야기를 새롭게 풀어낸 두 편의 창작 무대를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창극 살로메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대표 희곡을 우리 소리로 새롭게 해석한 창극 살로메가 오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서울 공연은 전국 투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무대인데요. 올해 무대에선 김준수가 강렬한 매력의 살로메 역을, 유태평양이 욕망과 권력 사이에서 갈등하는 헤로데 역을 맡습니다. 익숙한 서양 고전이 우리 음악과 만나 어떤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 창작잉 전통 순환이대입니다. 하근찬 작가의 한국 현대문학 대표작 순환이대가 창작 판소리 음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공연은 8월 27일부터 9월 1일까지 국립정동극장 3실에서 펼쳐지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각 공연 누리집을 통해 자세한 공연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공자의 가장 나이 어린 제자 자장이 공자에게 관록을 구하는 방법을 묻는데요.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많이 들어서 의심을 없게 하고 자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하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많이 보아서 위태함을 없게 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신중히 행동한다면 후회가 적을 것이고 말에 허물이 적고 행동에 후회함이 적으면 관록은 그 가운데 절로 있다. 이렇게 공자는 답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아주 조금 보고 그걸 과장